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딱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다가 빡빡 줄면 똑 떨어지면 그냥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공부하는데 하루는 가서 물었어. 그 선사에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재앙막장하고 충성봉이어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 행하면서 자기 마음 잘 닦으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그거야 세 살 먹은 애도 다 하는 얘기 아니오. 나쁜 일 하지 마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도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세 살 먹은 애도 다 할 수 있지만도 나쁜 일 하지 마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도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앞이 콱 맥혀가지고 이제 돌을 닦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가서 또 앉아서 발 담궈 놓고 겨울물 흐르는데 발 담궈 놓고 또 앉아서 있어요. 아,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전부 부처님 법문을 들리거든. 그 앞에 있는 푸른 나무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보여. 그래서 도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오늘 법문은 극락세계 AI가 있다 하는 법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와.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침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0: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단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 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 시대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자나불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삼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부를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

0: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 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1: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0: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1: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3: 저를 이제서야 불러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4: 지난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 우리들이?
4: 우리 안 됐네.
3: 곧 그럴 날이 오겠죠.
4: 네, 미안해.
2: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5: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3: 네.
5: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0: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외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 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네.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0: 확인해야 돼.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0: 금말 잇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잇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의
1: 시작.
0: 시작되는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1: 일기. 일기. 일기 뭐죠? 그 다음에 일기 뭐 피.
2: 기억.
1: 싫어요. 저 시작 안 들어요.
3: 로또.
0: 제발 우리가 많이
1: 맞아,
0: 예,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4: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0: 여기까지 합시다.
4: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5: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6: 연순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 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순 스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한국에 먹님만 이사를
0: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1: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0: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0: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4: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 스님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 씨.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 스님.
0: 제가 97년에 출가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4: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 스님의 은사이신 도제 스님입니다.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7: 잘 사시는가요?
0: 예, 스님. 네.
7: 차 한 잔이요.
4: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0: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네.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네.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7: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0: 명 선생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1: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 선생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0: 명 선생님은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용하는 스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에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이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추가시켰습니다.
1: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 스님은 명선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다음에 길선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0: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행위를 덜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0: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해 강식에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예.
1: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2: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3: 네.
2: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 즐거운 마음부터 해야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관상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1: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2: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4: 예,
5: 좋습니다. 가시죠.
1: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6: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0: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군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에요.
1: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2: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을 버리는 분들이.
1: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예,
2: 수고하셨습니다.
1: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2: 이거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1: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2: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그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 종류가 그 팩을 쓰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2: 아이, 소금이 잊어버렸습니다. 소금이 잊어버렸습니다.
1: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2: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4: 네, 알겠습니다.
2: 맛있게 드십시오.
1: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5: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게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6: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황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0: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1: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길상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0: 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탕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탕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탕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우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스님은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그에겐 불교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 고찰이 연꽃 향기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봉원사 서울 연꽃 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호남에서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24교구군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중앙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벗어난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차기 종단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우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기자회견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수많은 취재진과 사부대중으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경우 스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40여 년간 다진 수행력과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바로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 스님은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자주적 교구 운영과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인 교구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과 포교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혁신과 포교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AI 종책위원회를 신설해 교리와 종단 데이터를 연계한 AI, 이른바 불교 GPT를 개발하고 대장경 아카이브와 종단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행정과 포교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템플스테이와 도심 권역별 청년선원 조성을 통해 청년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2: 새로운 집행부는 종단의 행정, 교육, 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자산을 미래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1: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신장안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과 종무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 내 전담부서인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전국 비구니회와의 정례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지나온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어보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소명 위에 한국불교의 다음 100년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1: 경우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

0: 대회에선 범해 스님이 위원장을, 자공 스님이 선거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정념 스님에 이어 경우 스님까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종단의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화계사를 비롯해 직할교구 3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포교와 전법의 역할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화계사 주지에 재임명된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호법국장 및 중앙종의 사무처장 등 종단 핵심 소임을 두루 역임한 행정통입니다.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정사 포교소 대표, 화엄사 산감 소임을 맡아 현장 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해왔습니다. 청룡사 주지에 재임명된 진홍 스님은 윤호 스님을 은사로 3인위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수행과 교학을 바탕으로 청룡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는 어제 경내 지장전에서 취봉선사 43주기 추모 다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 스님, 문도 대표 윤하 범종 스님, 유런장 대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생전 송광사 가람중창과 수행에 정진한 취봉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다례제는 현묵 스님이 산중을 대표해 향을 올리고 문도와 속가 인연들의 헌다, 종사영반, 대중 삼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취봉당 창섭 스님은 1898년 하동에서 태어나 쌍계사로 출가해 내외전과 선교를 겸비하고 세 차례나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전각의 복원불사에 힘쓰다 1983년 범납 71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세 번째 주제 전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에는 편지와 서화, 금성문 등 유물 38점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의 삶 깊은 곳엔 불교라는 든든한 학문적, 정신적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 흘려쓴 글씨 위에 힘있게 적힌 혼어 견차호지, 잉이부지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혼어 스님이 이를 보고 좋아하기에 그대로 건네준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 유배 시절인 1853년경 경북 은혜사의 주지인 혼어 스님에게 선물한 성노시입니다. 일반에 처음 공개된 성노시는 고대 유물인 도라살촉 성노를 고증하고 시를 지은 작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불교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3: 아주 정성 들여서 제일 많이 쓴 게 성노가 같아요. 이 성노가가 지금 이것은 혼어 스님에게 그 은혜사에 있는 혼어 스님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 이름까지 있어서 아주 귀한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점이 똑같은 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추사 김정희에게 불교는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1815년 수락산 항림암에서 해붕대사를 만나 불교를 논했고 그 자리에서 동갑내기 초의선사를 만나 평생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붕대사 화상찬에는 해붕대사의 사상을 기리는 추사의 글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감상, 추사가 호운 스님에게 보낸 답장까지 담겨 신분의 벽을 넘어 수행자들과 교류하고 불교 이론을 깊이 탐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백파선사와 펼친 치열한 선 논쟁의 흔적이 담겼고 백파율사비에서는 생전 벗이자 학문적 동반자로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백파가 하고 그렇게 싸웠으면서 백파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비문을 선운사에다 써준 거가 다른 비문들은 대개 전서에다가 뒤에다가 해서로 단정하게 쓰는데 추사는 또 파격적으로 앞면은 해서로 쓰고 뒷면은 항서로 써가지고 추사체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2: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금석한 연구에서도 이어집니다. 추사 김정희가 경주 무장 사터를 직접 찾아가 깨진 비석 파편 두 개를 발견하고 측면에 발견 경위를 새긴 무장사 아미탑을 조성기

0: 2편. 문헌에 머물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불교 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했던 추사의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자 국가지정 문화유산 불이선란도에는 난초를 서예의 필목으로 표현하고 네 차례 글을 덧붙여 그림을 그린 이유와 전해진 과정을 기록했는데 유교와 불교,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조화를 추구했던 추사의 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존재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런 근원을 찾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루어낸 성과가.
0: 이외에도 불교에 귀의했던 말년, 과천과 봉은사를 오가며 냉금지에 남긴 산호가 비취병 대련에서는 원숙한 추사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교라는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문예 세계를 일궈낸 추사 김정희. 북끝으로 연마한 불교적 세계관과 예술적 경지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국가유산청이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정족산 전등사 1호는 삼랑성과 전등사, 정족산 사고, 사찰림과 옛길 등이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역사 문화 경관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 공간에 중첩돼 있습니다. 특히 산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라 자리한 전등사와 능선을 활용해 축조된 삼랑성, 사찰림과 노거수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산지가람의 경관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문헌과 고지도에 정족산과 전등사의 역사와 경관이 기록돼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속 천년 꽃자리, 은은한 연꽃 향기와 트렌디한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연잎 사이로 수줍게 고개 내민 연꽃들이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은은하게 퍼지는 연향을 맡으며 한여름 정취를 만끽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신촌 봉원사에서 제22회 서울 연꽃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봉원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으로 문을 연 연꽃 축제는 주지 현성 스님과 김동학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4: 본래의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로운 연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일상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5: 즐길수록 아마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3: 2부에서는 가수 신혜와 박상현, DJ 크라이버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힙한 불교 문화를 이끄는 해탈 컴퍼니의 불교 밴드 해골물의 무대가 시작되자 고즈넉했던 사찰은 순식간에 뜨거운 페스티벌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해골물 밴드에 익숙하면서도 강렬한 비트에 맞춰 관객들은 함께 춤추고 뛰놀며 축제의 열기를 온전히 즐깁니다.
6: 절에 관심이 많았는데 되게 이런 음악 페스티벌을 불교에서 하고 이걸 되게 막 열린 마음으로 즐기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7: 불교 박람회나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또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산이라서 시원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조금 이 신나는 음악 이런 게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노을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도량에서 대중들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새깁니다.
8: 연꽃을 참 좋아하는데 도심 속에 이렇게 사찰에서 연꽃 축제를 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저녁 되니까 바람도 불고 굉장히 공연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3: 은은한 연꽃 향기와 다채로운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봉원사 서울 연꽃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계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불복장 작법의식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0: 한국에서 오롯이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구한말, 백양사 담양 포교당으로 시작해 100여 년 지역 불자들의 구심으로 역사를 함께해온 담양 용화사. 용화사는 근대 선지식이면서 율사로 이름 높았던 묵담 스님이 계율과 불교 의식을 전수하던 전법 도량입니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 보존회는 용화사 대웅전에서 호남 지역 불복장 의식의 역사적 가치와 전승 필요성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 율사로 불복장 의식을 온전히 이어온 도월 수진 스님. 스님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성된 조선 후기 불복장 의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세미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 제 모든 책자의 근본이 담양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전통을 이어신 분이 또 묵담 스님이 계셨고, 더나라 올라서 담양 용화사에서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었다.
1: 첫 발제자로 나선 불교학의 대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복장 의식의 탄생 배경을 밝혔습니다.
3: 직상이 출현한 후에는 직상이 불타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복장 작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한국 불교 불복장의 법식화와 그 특징을 율사 수진 스님의 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형식과 가치는 이미 국가나 지역 문화유산의 격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층한 동국대 연구교수도 수진 스님의 독보적 불복장 작법을 연구하면서 불교 무형유산으로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의산의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연담유일, 화담법린, 금해관영, 묵담성우, 도월수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남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CPN 문화유산 이재우 국장의 사회로 김종용 동국대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제자들의 논문을 면밀히 고찰했습니다. 앞서 지역의 불자 정치인으로 불복장 의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계호 의원도 수진 스님의 무형 문화유산 지정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이 용화사의 불복장은 묵담 대선사 이후에 수진 큰스님께서 잘 전승을 해오시면서 그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전통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미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지방문화유산으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편 수진 스님은 전수 제자들과 내년 상반기 중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2016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저서 사인회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법장 스님은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 현장에서 저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대승불교 보살계의 근간인 법망경을 중심으로 주요 주석서를 비교해 보살계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전승됐는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사인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법장 스님의 사인을 받으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년고찰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 서울 포교원 임시개원을 기념해 첫 수구 성취다라니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큰 원력으로 여는 서울 첫 법석을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구성취 다라니를 독송하며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가정의 평안과 건강, 사업과 학업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과 석굴암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 보살님의 자비심은 절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기도 인연을 통해 각자의 삶에 무한한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석굴암은 이번 첫 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서울 포교원에서 수고 성취 달하니 독

역경 법회를 이어가며 2027년 2월 말 서울 포교원을 정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뭐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진원 아그여미 일신 중 주견 무진신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의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본산 금정 총림 범어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이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

정답.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예배 동참인형공덕으로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0: 주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0: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세요. 아버지가 절을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주.

직접 매주야 신소 일체주야 신.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지 이루지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

0: 받았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종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종책연구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는데요. 한국 불교의 현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초대 종책연구위원장을 맡으신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한국 불교가 오늘의 시대와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위원장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그러게요. 꽤된것 같습니다.
0: 네. 벌써 뭐한 2년 됐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미국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는데.
1: 그러게요.
0: 아,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스님을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예, 많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보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AI 시대다, 또뭐 급변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다들 편안히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드릴 겸또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명 스님의 또
0: 감사합니다.
1: 덕담도 들을 겸 해서
0: 네.
1: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스님.
1: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 정책 연구위원회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1: 네.
0: 네. 조계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정책 연구를 책임질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배경과 또그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뭐 소개해 주신 대로요. 우리 종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창종 이후에
0: 네.
1: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어른 스님들의 헌신 덕분에
0: 네.
1: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요. 또
0: 네.
1: 세상이 우리 또 불교에 요구하고
0: 네.
1: 기대하는 바도 다양해지고 더
0: 그렇죠.
1: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러한 요구에 또 대응하고 또 수많은 질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또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때그때 현안들에
0: 네.
1: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에
0: 네.
1: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0: 그렇죠.
1: 고민들 또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향후 종단의 5년 또는
0: 네.
1: 10년 적어도 앞으로 중장기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0: 그렇죠.
1: 너머에 벌어지고 있는 긴 호흡을 갖고
0: 네.
1: 또먼 시선으로 앞으로 우리 종단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0: 네.
1: 우리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들 또
0: 네.
1: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조직을 해서
0: 네.
1: 하나의 어떤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어떤 해답들 또는
0: 네.
1: 방향들을 한번 설정해 보자
0: 네.
1: 라는 그런 이제 요구 또는 마음들 속에서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0: 네. 뭐, 스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1: 예, 많이 부담스럽죠, 사실.
0: 그렇죠. 네.
1: 부담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사실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도 제가 오래전에 해인사에 출가해서
0: 네.
1: 늘 어른 스님들로부터 들었던 당부가 항상 공부를 하면 대중한테 회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0: 그렇죠. 네.
1: 귀에 못이 박히도록
0: 네.
1: 들었던 바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0: 네.
1: 제가 얻은 게 있고 조금이라도 배운 바가 있다면 또
0: 네.
1: 그 고민과 연구를 갖고 대중들을 위해서
0: 네.
1: 회향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0: 그렇습니다.
1: 속에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0: 네.
1: 그럼에도 용기를 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스님께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을 또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보다는 좀더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단 현황과 미래 과제를 또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실효성 있고 또 아주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한다라는 이런 취지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 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을 포함한 그 분야별로 8분이 위촉이 되셨다죠. 어떤 분들이십니까?
1: 네, 지금 이번에 연구

0: 위원으로 위촉되신
1: 네.
0: 위원님들의 면면이 현대의 우리 분류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나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1: 네.
0: 또 연구를 해 오신 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종해에 계신 현무 스님을 비롯해서
1: 네.
0: 또 우리 또 조계종 교육아사리 계율 전공하시잖아요. 우리
1: 네.
0: 법장 스님, 또
1: 네.
0: 뭐 정현 스님, 또 우리 또그 청라 스님도 또 계시고요.
1: 네.
0: 또 외부 인사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그 종교 심리 분야에 또 많이 알려주신 교수님이시죠. 우리 성혜영 교수님이라고 또 계시고요.
1: 네.
0: 또 불교 무형문화 연구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성창원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지금 종책연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의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나름 또 묘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신 위원님들 보니까 면면이 다 전문가이신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연결해 볼 계획이신가요?
0: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계속 매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 하게 되고 뭐
1: 그렇죠.
0: 행주자와 할때다 이제 그
1: 이제
0: 고민들은
1: 화두가
0: 아주
1: 되고 계신 거예요.
0: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제 중심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I 시대에 우리 불자들 또는 우리 스님들의 교육 방식은 또 교육 방안들 아니면 전법, 포교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큰 의제가 주어지면 각 분야에 이제 그 스님들께서 각자의 다른 각도로 그 의제를 또 바라보시고 또 답을 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또
1: 그렇죠.
0: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로의 또 의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제3의 의견도 또 도출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과 굳이 이 종책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들조차도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 또 향후에도 우리 미래 세대에서도 쓸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데이터로 남기는 작업들 이걸 쌓아놓는 작업들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종단의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AI 시대의 불교 가르침과 최첨단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앞으로 종단이 나아가야 할 키워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 스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이 종책연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보니 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도 급한 게어뭐에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AI 시대다 그래서 저야 뭐 예전부터도 AI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 왔긴 하지만
1: 그렇죠.
0: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사실은 막상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1: 맞습니다.
0: 현실이 됐고
1: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1: 너무 빨라요, 변화가.
0: 빠르다는 게또그 우리의 불안을 또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 빠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의외로 이 AI라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해고다, 양극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불안감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통이 또 양산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가 어떤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또는 아주 모두가 다 호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0: 곧 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역할들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가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고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진우 저기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께서 이렇게 AI 시대의 AI 기술을 우리의 불교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과 어떻게 하면
1: 네.
0: 연결을 짓고 또 우리가 또 수용할 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1: 네.
0: 말씀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1: 그렇죠.
0: 해안이시라고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1: 네.
0: 좀 나서서 우리가 대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떤 활용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해명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
1: 네.
0: 그리고 또 이 AI의 기술에 명암이 있듯이 네.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부분들에 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또 끌어안을 수 있는지에 대한
1: 그렇습니다.
0: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계기를 네. 던져준 것 같아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포교와 전법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 수행자는 또 역할이었고. 또 그 안에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거 이런 거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뭐 진짜 그 다양하게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반박사는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우리는 수행처이고 하는 일이 우리 수행이다.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교와 전법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무엇을 또 해야 할 것인가, 좀 예측 가능한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님 생각하시기에는.
0: 글쎄요. 그 뭐 다들 저 말고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1: 네.
0: 뭐 공감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보면 좀 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세대 간의 단절이 돼 있는
1: 네.
0: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세대 간의 또 단절뿐만이 아니라 AI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 데이터가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오히려. 더 좀 네. 속박시키는 문제들
1: 네.
0: 이런 단절의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불교가 어떤 그런 이런 단절의 시대에
1: 네.
0: 이러한 단절들을 서로 좀 이렇게 이어주는
1: 네.
0: 하나의 가교 역할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또 그게 전법 교화의 방식으로, 전법 포교의 방식으로
1: 네.
0: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1: 네.
0: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1: 예,
0: 그래서
1: 그렇죠.
0: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AI를 갖고 지금 다 각자 스마트폰에서 AI를 다 각자 하나씩 다 돌리잖아요.
1: 네.
0: 최소한 AI를 갖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볼 때는 뭐 검색을 한다든가
1: 네.
0: 뭐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가
1: 네.
0: 또 아니면 뭐 자기만의 업무 작업을 한다든가
1: 네.
0: 뭐 이런 걸 연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압도적 다수가 AI를 통해서 자기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1: 네, 정말요.
0: 예. 취업 문제.
1: 네.
0: 또 진로.
1: 네.
0: 심지어 또 연애 문제.
1: 네.
0: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AI를 대부분의 시간을 또 AI와 보낼 때는
1: 네.
0: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0: 첫째는 벌써 AI 기술이 완전히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이고요.
1: 그렇죠.
0: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1: 네.
0: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0: 서로 자기의 인생 문제를 의논하고 상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 네.
0: 이거는 굉장히 제 아시는 어느 보살님은 언젠가는 그런 토론을 하세요.
1: 네.
0: 저희 거사님이 허구한 날 모든 걸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1: 네.
0: 가족 관계나 뭐도 짜도. 그래서 심지어 이제 다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1: 네.
0: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그러고 나서 또 왜 다툰 얘기가
1: 네.
0: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1: 네.
0: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지어는 AI한테 물어봐서 푼다
1: 그랬군요.
0: 그러니까.
1: 네.
0: 야, 이게 AI가 완전히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1: 네.
0: 근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1: 맞습니다.
0: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1: 네.
0: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1: 네.
0: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1: 네.
0: 이전에도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많이 우리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힘들고
1: 네.
0: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다고 하지만 아, 이 AI 시대가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우리가
1: 네.
0: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또 갈등이나 정신적 불안이나
1: 네.
0: 또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1: 네.
0: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구나
1: 그렇지.
0: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우리 불교가 과거의 수행이라는 내용 속에서 수많은 실험들 또 시도들을 해왔잖아요.
1: 네.
0: 뭐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선도 그중에 하나일 수가
1: 그렇지.
0: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양한 모든 뭐 울력을 한다든가 뭐 바로 공양을 한다든가 우리가 승가에서 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다양한 행동들이나 양식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 내적 체험에
1: 네.
0: 집중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 내면을 집중하는
1: 네.
0: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한 활동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통찰들이
1: 네.
0: 이런 AI 시대에 이런 내적 체험의 부재인 시대들이잖아요.
1: 네.
0: 사실 가보지 않은 것도 다 여행도 그냥 AI로 다 대체해서
1: 네.
0: 지식을 쌓고
1: 네.
0: 해보지도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도
1: 네.
0: AI를 통해서 물어봐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1: 네.
0: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내적 체험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불교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통찰들을 많이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1: 네. 지난 이제 연등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AI 로봇이 본명을 받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수행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등 행렬을 이끌기도 했잖아요. 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봤는데 이쯤 되면은 AI는 그 새로운 시대의 포교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뭐 이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1: 네.
0: 이미 사실은 일선에서 우리 스님들이
1: 네.
0: 뭐 포교당과 또 교육 현장에서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비 뭐 또 재밌었었죠. 재밌었고요.
1: 네.
0: 저도 많이 좀 재밌어 했는데
1: 네.
0: 물론 이제 그런 방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로봇이 개를 받을 수가 있느냐.
1: 네.
0: 또 뭐 이렇게 그런 기계에다가 뭐 가사를 입히는 게 그냥 맞는 일이냐.
1: 네.
0: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 있습니다. 다 이제 귀담아 들을 법한
1: 네, 그렇죠.
0: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액션 그러한 뭔가가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촉발됐다는 것은 저는
1: 네.
0: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1: 긍정적이죠.
0: 비로소
1: 네.
0: AI 로봇이라든지 우리 일상 속에 들어 파고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은 다
1: 네.
0: 일선 사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1: 네.
0: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요양
1: 네.
0: 로봇 형태로라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1: 네.
0: 우리가 한
1: 맞습니다.
0: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
1: 네.
0: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1: 네.
0: 그러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토론들,
1: 네, 네.
0: 옳은가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1: 네.
0: 이러한 논의가 촉발시켰다는 점에서는
1: 네.
0: 저는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1: 네.
0: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막연히 과거 영화에서나
1: 네.
0: 우스개로 보고 그냥 한 발 소비했던 네. 그런 이슈가 아니고 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로 이제 네.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고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네. 웃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정말로 우리가 난감하고 우리 큰 스님들이나 율사

0: 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해야 될 날이 멀지
1: 맞습니다.
0: 않았다.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 이제 정말 새 시대는 이제 왔다. 그래서 뭐 그런 행사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둘씩 AI 시대에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또왜안 되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된 담론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로봇이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가사를 수호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함께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천주교라고 해요.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발표한 회치, 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통해서 AI 시대를 향한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제시를 했다고요?
0: 뭐
1: 어떤 내용인가요?
0: 그 대단하죠. 그건 뭐딱 저도 지금 작년부터도 그렇고 사실 그 AI 문제를 종교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이전부터 꽤 많은 논의들이 지금 시작돼 왔습니다. 국내에서 학회도 있었고요. 레오 14세가 이번에 발표한 그뭐 고귀한 인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위대한 인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카톨릭 안에서의 최고 권위를 가진 문서의 형태라 그래요. 그 이번에 AI 회칙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에 최초로 발표한 회칙이었는데 그게 AI 관련된 AI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1: 그러네요.
0: 그 내용은 사실은 보면 저는 좀그 내용을 지금 다 샅샅이 다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종교가 AI 시대에 AI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진 것인가를 그 표명하는 일은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1: 그랬군요.
0: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자종의 입장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꾸준히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25년도에도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로 이번에 회칙이 발표가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고 토론이
1: 그랬군요.
0: 있었고 결론 내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AI 현상을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거를 표명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 사안인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에도 이미 AI 윤리 선언이라 그럴까요? AI 불교 윤리 선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 그거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뭐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1: 그렇죠.
0: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제 불교도도 또 좁게는 한국 불교 자체적으로라도 AI 시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또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AI 기술은 이렇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1: 그렇죠.
0: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은 이런 거구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가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 그렇습니다.
0: 뭐 AI 기술이 애들이 좋아해서 뭐 로봇을 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각종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0: 아마 그 준비들을 차곡차곡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네. 또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될 것인가? 네. 우리 불교 AI 윤리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1: 네.
0: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뭐 제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죠? 이게 또 같이 이런 연구 속에서 많은 스님들이나 우리 사부 대중이
1: 예.
0: 공감을 하고 또 같이 또 지혜를 중지를 모아서
1: 네.
0: 사회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1: 네.
0: 꽤 많은 절차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1: 그렇죠.
0: 하지만
1: 네.
0: 그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1: 네.
0: 생각해요.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종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보일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고품격의 품질로 방송을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님. 그 AI 부디즘 학술원을 창립하신 보일 스님이신데요. 네.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가셨다고요? 34명의 서양 예술가의 삶과 영화를 불교적인 시선으로 또 풀어낸 미술관에 간 스님을 출간하셨어요. 네.
0: 이게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1: 네.
0: 오랫동안 그 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1: 네, 그랬군요.
0: 한 4, 5년 됐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미술을 좋아하는 인연도 있기도 하지만,
1: 네.
0: 어느 순간 보니까, 그, AI 시대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1: 네.
0: 뭐냐면, AI가 이제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또 심지어 내 직장에서까지 내 일자리도 대체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또 역량,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게, AI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1: 네.
0: 갈수록 AI 시대가 되면
1: 네.
0: 우리가 지금 앞에 차를 앞에 놓고 있지만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의
1: 네.
0: 느낌들, 맛, 분위기, 또 이 공간이 주는 느낌들 이것들을 느끼는 건 이 순간에 나 자신이
1: 네.
0: 내 내면에서 내적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순간순간들이잖아요.
1: 네.
0: 지금도
1: 그렇지.
0: 스님과 앞에 지금 이렇게 같이 네. 앉아있는 이 순간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내적 체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1: 네.
0: AI와 달리 가진 고유한 특성이 아니겠는가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저는 보니까 미술관에서 우리가 미술 감상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미술 감상을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1: 네.
0: 이렇게 감상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문득 어느 그림 앞에서 캔버스 앞에서 딱 서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집중하고
1: 네.
0: 아는 그림은 아는 그림대로 또 처음 본 그림은 또 처음 보는 대로
1: 네.
0: 앞에 서서 몰입하다 보면
1: 네.
0: 어느 순간 보는 자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묘한 몰입의 상태.
1: 네.
0: 거기서 이제 더 가면 삼매가 되는 거겠죠.
1: 그렇죠. 네.
0: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거든요.
1: 네.
0: 그 무언가에 몰입하고 그걸 자기 내적 체험의 어떤 영역 속에서
1: 네.
0: 그 무언가를 느끼고 사유한다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1: 네.
0: 느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1: 네.
0: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은 활동은 해왔죠.
1: 네.
0: 하지만 저는 AI 시대야말로 새삼 또는 오히려 이 우리가 실제 현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내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1: 네.
0: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미술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렇게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0: 네.
1: 저는 말씀드리고
0: 네.
1: 싶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장 참선하세요. AI
0: 네.
1: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0: 네.
1: 느끼려면 참선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또 일반 사람들한테 또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 참선이라는 내적 체험의 문제 영역들은 우리 동네 미술관에 가서도 할수 있다. 우리 애기들도 할수 있고, 거기서 더한 단계 더 우리가 욕심을 내고 발기를 내디디면 참선의 형태로 또 구체화되면서 진짜 나를 만나고 나의 내적 체험을 할수 있는 또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그냥 종교를 넘어서서 이런 미술 감상 하나로도 이 내적 체험, 내가 느끼는 감각들의 체험의 중요성을 다시 또 일깨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더군다나 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서양의 미술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다 이렇게
0: 그렇죠.
1: 그렸다고 알고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세계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종의 단절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불교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풀어봤어요.
0: 그러셨군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주입한다고 해도 세상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스님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는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절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전 세계 다니시면서 틈틈이 보셨던 수많은 작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34명의 예술가를 추려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고통이었다고 하시는데 삶의 고통에서 불교적 성찰을 풀어낸 작가의 작품들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1: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글을 또 정리도 하고 작품 감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프리다 칼로나 고흐나 마크 로스코나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그 시작과 밑바탕에는 삶에 대한 끔찍한 고통, 가난,
0: 고뇌.
1: 또 상실, 그런 고뇌,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개념들이 밑바탕에 다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딱볼 때도 우리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감행한 것도 생명에 대한, 중생에 대한 연민, 그 고통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0: 그렇죠.
1: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응시하고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제가 볼 때는 이 미술이라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작품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우리 수행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고, 또 흡사한 걸 넘어서 오히려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또 글을 쓰게 됐죠.
0: 저도 잘
1: 아유,
0: 읽어보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전통 수행과 학문, 또이 첨단 AI 기술과 고전 예술을 끊임없이 넘나드시면서 또 대중과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앞으로 우리 종단과 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싶은 어떤 수행자로서의 원력과 바램이 있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저는 뭐 거창한 원력보다도요. 뭐 이것도 거창하다면 또 거창하다고 또 들릴 수 있겠네요.
0: 네.
1: 아까 제가 그런 단절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 어떤 인류사적 대변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AI 시대.
0: 그렇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하고 기술과 우리 내면의 단절은 계속 지금 여전한
1: 네.
0: 상태고요. 또 우리 또 사람들끼리 또 세대 간의 또 단절들 또 국가 간의 뭐 다양한 단절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0: 싶다. 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그러한 이질적인 분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로서, 네. 가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요즘 말로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 또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네. 아, 이게 스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불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우리 미술관에도 있고 네. 서양 미술에도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통되고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에 우리 일상 속에 도처에 다 흐르고 있다라는 네. 그런 자각들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원력을 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 예. 스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게요.
1: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시청자를 위해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0: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요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힘드시죠. 네. AI 시대가 마냥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항상 그 화두처럼 말씀하시는 네. 거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1: 네.
0: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나의 모습, 나의 면목은 어떠한가라는 화두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AI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내적 체험의 문제.
1: 네.
0: 이거야말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1: 네,
0: AI 맞습니다. 알고리즘도 대체될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해칠 수도 없는
1: 네.
0: 내 내면의 고유한 내적 체험의 영역이야말로
1: 네.
0: 시대를 관통하고
1: 네.
0: 어떤 장소를 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 역대 조사들이 항상 그려오셨듯 화두 하나 이렇게
1: 네.
0: 각자 이렇게 내면에 품고 항상 내적 체험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1: 네.
0: 항상 스스로 일깨우면서 매일매일 수행의 자세를 이렇게 네.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1: 네.
0: AI 시대가 아니라
1: 네.
0: 그보다 더한
1: 시대라도.
0: 기술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네. 우리는 다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법성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그겁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법성이 원용해서 무이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지금 다 경계가 없이
1: 네.
0: 서로 뒤엉키고 융합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1: 네.
0: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고요.
1: 네.
0: 모든 것은 원래
1: 네.
0: 그 마음 자리, 우리 깨달음의 자리는 부동,
1: 네.
0: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 우리 내면의 그 내적 체험의 자리라는 것은
1: 그렇죠.
0: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있다라는
1: 네.
0: 사실, 그에 대한 믿음
1: 네.
0: 하나 있으면 우리 AI 시대도 흥겹게,
1: 네.
0: 재미있게,
1: 예.
0: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 마지막 말씀,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0: 예.
1: 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서 좀 아쉽네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0: 예.
1: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네. 네. 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할수록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과 수행의 가치는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교의 진면목과 미래를 향한 따뜻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고민과 연구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TV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복태 불자님, 이성근 불자님, 전혜선 불자님, 그리고 모든 부타 가족 여러분, 부타의 우리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11-795-4426번입니다. BTN 부타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타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타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상상해 본 적 없으실까요?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막연히 그저 농담 반 진담 반 상상을 하다가도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AI 시대 현 주소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경제학자이시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처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I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AI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교수님. AI 전문가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 지혜의 다락방의 공식 질문과도 같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AI 전문가, 디지털 경제학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재미있는 것은 요즘도 AI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당시만 해도 닷컴 버블의 시즌이었어요.
0: 닷컴 버블이요? 네. 네.
1: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환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컴퓨터공학이 상당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0: 네. 네.
1: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당시에 의대나 한의대를 진학하라는 계속 압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이 세상을 거대하게 바꿀 것 같고 네. 뭔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제가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으로 제 주장

0: 방향으로 컴퓨터공학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이 꺾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또 주가가 폭등했다가 또 폭락하기도 하고 이게 AI나 인터넷으로 가는 변화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슨 거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4년 과정을 공부를 쭉 하면서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디지털이라는 것이 AI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꺾이는 기업들, 이렇게 전환에 실패해서 망하는 기업들은 뭔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럴 것이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럴 것이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욱더 이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뭐 학구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막 듣다 보니까 와, 이제 디지털이 단순히 기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1: 그렇죠.
0: 사회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를 기술 경영이란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공학 지식과 함께 경영, 사회, 경제에 대해서 연결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석 박사를 이제 7년 정도 이 분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 경제학자, AI 디지털 경제학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참 학부생이 그런 선견지명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변화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사실 아나운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AI 아나운서가 또 붐처럼 좀 유행을 타기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제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0: 요즘 AI가 거의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수라는 일자리는 대표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일자리도 앞으로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위기가 나타나는 게 저희 학생들이, 물론 제 수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수가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와중에 AI를 켜놓고 앞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냐 틀렸냐를 막 검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2026년 현 시대, AI 시대에는 이걸 또 하지 말아라고 막을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AI를 가지고 검증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이게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교수에 대한 존경보다 AI에 대한 존경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교권이 무너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요즘 이제 교수들이 혹은 대학에서 교육업계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 앞에 선생님이 단순히 지식의 최고 권위가 아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는 AI이고 우리 앞에 인간 선생님은 이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혹은 이 지식을 얼마나 잘 얘가 소화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토론하고 확인하고 또 AI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인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게끔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자로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학원생들 수업할 때 제가 지식을 수업 시간 내내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의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AI를 켜놓고 함께 토론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속에서 AI 약점들을 찾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런 쪽으로 좀 강의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1: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AI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같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AI를 참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장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행처럼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바꿔주는 기억나시죠, 교수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전화에 앱을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당시에 이제 사진 넣고 그림을 좀 바꾸셨나요?
0: 네, 당시에 그 유행을 저희 학생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아예 그제 얼굴을 가지고 그 지브리라고 하나요? 그
1: 맞습니다.
0: 지브리풍으로 제 얼굴 그림을 바꿔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뭐냐, 나 닮았다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뭐 지브리풍입니다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한몇주 정도 이제 또 카톡 이미지 프로필에다가 쓴 적이 있는데요. 뭐 요즘은 뭐 그런 정도 뭐 약간의 취미나 뭐 재미 흥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1: 그렇죠.
0: 있고 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무슨 이제 취미생활 정도 수준이 아니라 AI가 완전히 인간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인간의 창작 활동 혹은 지능 활동들이 AI로 대체되는 상황들, 이걸 누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참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가 등장을 했고 지금 여기서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분야별로 또 AI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실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기업에서도 AI를 많이 쓰고 있죠?
0: 제가 최근에 한 대기업, 뭐 이름만 말씀드려도 다 알만한 대기업의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 전사 특강을 나갔습니다. 요즘 이제 마케팅 분야에 AI 활용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케터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뭔가를 창작하는 활동들이죠. 카피라이트 만들고 혹은 또 광고 기획도 하고 혹은 또 기업들 고객사들이 원하는 정도의 이런 재밌는 컨텐츠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이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AI에게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 수준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실제로 AI 툴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도 이 AI를 받아들인 정도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ChatGPT만 해도 나온 지가 벌써 4년째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잘 써가지고 내 업무의 뭐 80%, 90%를 AI로 자동화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냥 검색 엔진처럼 질문 하나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업에 계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 실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터들도 그들에 맞는 AI 리터러시가 재정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량을 항상 재정의해오던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실무자들끼리도 이렇게 경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조직의 이 기업의 예를 들면은 기업의 어떤 하이러키에서 가장 AI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1: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이실까요?
0: 그렇죠. 경영자, 임원분들이 AI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자기가 AI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이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60%의 경영자들이 내가 AI를 직원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걸 따지고 보면은 전혀 실무자들보다 AI를 많이 쓰고 있지도 않고 AI 지식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경영자, 어떻게 보면 최상위 의사결정자이자 AI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라는 점에서 엉뚱한 의사결정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1: 그럴
0: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이걸 우리 사회에 대입해보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수나 혹은 또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일반 조직에서는 또 가장 높은 수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죠. 자녀들보다 내가 AI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AI 어떻게 써라, AI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상위자 혹은 가장 시니어들이 AI 수용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후대나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어떤 방향을 잡는데 엉뚱한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AI 경쟁력과 역량, 특히나 우리 시니어 계층들의 AI 역량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업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1: 참 많은 것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젠 AI 리터러시가 등장을 했군요. 참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수님, 혁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있었고요. 이 AI도 그저 그중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0: 네, 제가 이따 강의에도 첫 장이 바로 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적응해오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AI 혁명이 기존의 혁명들과 다른 점은 기존의 산업혁명, 기술혁명, 인터넷혁명은 어떻게 보면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을 가지고 뭔가 에너지 동력을 삼고 혹은 뭐 자동차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동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구였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활동할 때 정보를 빠르게 찾고 혹은 인간이 어딘가 올려놓은 정보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근데 AI는요,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스스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넘어서는 소위 AGI의 수준이 이제 2, 3년 내에 도달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지능적으로 인간

0: 과의 역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과거의 기술혁명들이 도구혁명이었다면은 지금의 AI 혁명은 이 도구를 만드는 지능에 대한 혁명이다라는
1: 네.
0: 점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내가 최상위에서 뭔가를 관할하던 어떤 입장에서 이제는 AI를 위로 바라보고 이 나보다 똑똑한 놈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네.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혁명이고 훨씬 더 이 진폭이 큰 거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많은 분들께서 이제 AI 역시 단순한 도구로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교수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네.
1: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AI가 지금 세상에 끼치는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AI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중들 강연을 나가면요. AI는 이제 공짜 지능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AI가 넘어서는 수준들이 여러 방면에서 탄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AI가 신약 개발을 하고요. 치료제를 만듭니다. 요즘 AI 업체들이 실제로 이 제약 업체와 협력을 해서 여러 다양한 영역의 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정도면요. 의사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고 또 AI가 개발한 항암제를 우리가 우리 몸에 투여하는 날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AI의 공짜 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산업혁명과 최근의 AI 혁명을 비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MC분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의 산업혁명은 도구혁명이었어요. 우리가 증기기관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에너지 동력원을 삼고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이동에 대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쉽게 편리하게 얻을 수가 있었죠. 인터넷이나 정보화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결국 본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빨리 찾거나 혹은 일부 분석의 영역들을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정도로 우리가 영역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 혁명은요. 완전히 본질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 제약 혹은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이 AI의 지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학자로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육 분야에도 AI를 가지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AI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박사과정생 연구원들을 몇 명을 섭외를 하고 또 옆에 동료 교수님들 몇 분들을 설득해가지고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네다섯 명 정도의 기본 팀, 인간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본질적인 이 연구 자체에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끼리 어떻게 협업을 할까,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또 이제 부여할까, 이런 어떤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이 필요했고 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요즘 AI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50쪽짜리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할 때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사자 간의 협업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인간 4명이서 하던 연구를 AI

세계와 인간 한 명이 협업을 하고 있다? 자, 근데 그 결과로 그 연구 결과, 연구 성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AI에게 지시하고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AI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들을 뽑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 결과들이 AI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이 AI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AI에게 일을 시킬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도권을 잘 잡을까? 저는 이것을 맥락의 주도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질문하는 것 혹은 AI와 협업할 때 나의 구상, 나의 기획, 나의 아이디어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AI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AI 능력이 기본적으로 저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AI에게 막 질문을 시작하면요. 어느샌가 소위 AI에게 빨려 들어간다라고 할까요? 얘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재미있고 훌륭한 답을 내주니까 어느샌가 얘가 주도하고 제가 그냥 뒤따라가는 정도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저만의 나름의 고민과 저의 기획, 저의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AI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 계속 AI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과연 여기까지도 가능할까?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도 가능할까? 이것도 해결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 AI의 능력은 확실히 저보다 뛰어나구나. 이제 어떻게 AI를 잘 쓰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AI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가 선입견을 깨고 여러 연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수치로도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챗GPT 등장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챗GPT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은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다른 AI 툴을 쓰고 계십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AI 분야의 성장은 엄청난 성능 향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2022년 처음 등장한 챗GPT, GPT 3.5 버전의 성능에 비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주는 AI를 비교해 보면요. 성능은 100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2022년에 등장했던 챗GPT를 가지고 특정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지금 똑같이 4년 후인 지금 똑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치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 업계에서는 이것을 토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AI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을 얘기를 해줄 때이 토큰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 비용을 수십만 원씩 요즘 AI 툴에다가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훨씬 훌륭한 지능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값이 싸지고 성능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직접 지식 노동을 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AI에게 적당한 값을 토큰 가격으로 지불하고 AI에게 그 지능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돗물 같은 지능의 시대다. 여러분, 수돗물을 이렇게 딱틀때 뭔가 이 수돗물을 좀 아껴 쓰려고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뭐 조금 미세 조정하시고 뭐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수돗물도 우리가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돗꼭지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AI도 지금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AI에게 토큰을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인간이 몇 주, 몇 달을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됐을 만한 그런 일들을 AI가 대신 수행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수돗물 같은 지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전문직군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사짜 직업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앞으로 여생을 조금 편안하게 고소득으로 살아가던 분들도 이제는 AI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 변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뭐 챗GPT뿐만이 아니라 여러 AI 도구들은요, 전 세계에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이 자격증들을요, 너무나 쉽게 취득을 해버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GPT도 있고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클로드가 얼마 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역시나 출중한 성적으로 이 AI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죠. 여러 전문 직군들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회계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1,200명 정도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회계사에 합격을 하면요,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큰 대형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6개월, 1년 정도의 수습 과정을 거치고 회계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습 회계사를 뽑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200명의 회계사 합격자 중에 수백 명 정도가 수습 과정을 밟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심각한 문제로 보고 최근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수습 회계사들을 좀 여러 회계 법인들이 할당해서 받으라라는 식의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회계사라는 직업도 AI에게 너무나 빠르게 대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계사 합격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수년간 보통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년간 공부해서 겨우 자격증 따서 이제 여생에 조금 전문가로서 또 고부가 직업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AI는 이걸 너무나 쉽게 단번에 이 능력을 갖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변호사들도요, 이 AI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이 변호사 업계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도와주던 사무직군, 소위 백오피스 인력들이 해고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변호사분들이 AI를 엄청나게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면요, 판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고객의 소송권에 유사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이 관련된 또 법을 해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설득할 자료를 작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론문을 작성하는 과정도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이 재판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거냐, 우리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완벽하게 변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글로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런 작업을 AI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제 AI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도와주던 인력들, 소위 백오피스 인력, 사무 인력부터 해고를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2월에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즈 한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 대형 로펌의 백오피스 인력이 지금 2024년 이후로 매년 10%씩 해고를 당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치를 발표를 합니다. 결국 전문 직군의 AI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도와주던 인력부터 지금 이 AI의 직업적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의료업계, 의사들도 마찬가지 변화들, 물론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유사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다른 어떤 인문사회 분야 쪽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하거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인간 의사 영역에도 AI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재미난 실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에도 응급실의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응급 대란과 같은 사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AI가 이런 응급실의 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들을 의사, 인간 의사가 다루는 것은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왜 여기가 아픈지, 왜 내가 쓰러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 혹은 적은 진단 결과들을 가지고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인간 의사들도 진단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경우에는 인간 의사 진단 정확도가 응급 환자 대상으로 50%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AI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요, AI 진단의 정확도가 67%가 나왔어요. 물론 뭐 17%라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간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더라. 자,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재미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다른 업종들처럼 AI가 무분별하게 인간을 막 빠르게 대체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AI가 인간

중간 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자 진료 모델을 제안한다라고 해서 환자가 제일 정점에 있고요.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이것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의료 영역에서도 AI 역할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전문직, 그 어떤 직업도 AI 영향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업종은? 내 직업은 AI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구기관, 많은 대학에서 이런 관련된 실험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직업에 AI 영향이 시작됐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왼쪽의 그래프는요. 여러분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발표한 전 세계 직업과 AI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파란색 점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2026년 가장 최상위 성능의 AI가 이 직업군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법률 분야 한번 보세요. 아주 높은 지점에 점이 찍혀 있죠. 거의 90% 정도를 법률가의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성능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요. 회색 점 찍혀 있는 거 보시죠. 각 업종별로 직업별로 AI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지금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비율을 회색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결국 해석하자면은 실제 변화는 이렇게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AI를 가지고 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빠르게 AI의 성장, 성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우리가 지금 AI로 인해서 기대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 소위 AGI가 언제 도달할 것인가를 여러 실험 결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그 지점인데요. 우리가 AGI라고 하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 일반 지능 수준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상적인 판단이든 혹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든 저보다 AI가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수준을 우리는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GI가 언제쯤 오느냐. 사실 요즘 학계에서는요. AGI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얘기보다 내년에 올 것이냐, 3년 후에 올 것이냐, 5년 후에 올 것이냐 이 시점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AGI가 무조건 온다라는 것은 다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느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일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실험 결과들은요. 2047년 정도, 뭐 2040년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도 아주 이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업계에 있는 여러 전문가, 업계 리더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이라든지 혹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2030년 정도면 AI, AGI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2030년대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AGI를 쓰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AI보다 지능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3년 정도의 골든타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업 종사자분들은 이제 AI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 속에서 AI 약점이나 혹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나만의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훨씬 더 열심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기회 3년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3년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실제 실무단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AI 업계에 매우 아주 핫한 이슈가 바로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변화인데요. 여러분 보통 에이전트 하면은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수행자,
대리인을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내가 올 여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여행 계획을 대신 짜주고 여행 결제를 해주고 혹은 또 여행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식당들을 찾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여행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이 특정 과업을, 특정 프로젝트를 AI가 스스로 쭉 끌고 나가면서 나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실제 실무에다가 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테스트하고 투자하고 지금 검증에 나섰거든요. 실제로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에이전트에게 시키면은 그 에이전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또 역할을 부여하고요. 하위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한 다음에 상위 에이전트, 관리자 에이전트에게 이걸 전달하고요. 관리자 에이전트는 이걸 잘 집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인간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에 부합할 만한 수준이 나오면은 이걸 뭐 보고서 작성이나 혹은 실제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이 관리자 에이전트에게 잘 지시하는 것, 그리고 관리자 에이전트가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비판하고 검증하고 활용하는 것. 약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 AI가 일의 주체가 되고요. 인간은 그 AI 옆에서 너 잘하고 있니? 너 이렇게 할래? 너 해준 거 한번 보여줄래? 이렇게 주변인, 감독인 혹은 지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AI 업계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는 여러분들 주로 사무 영역에서 내가 컴퓨터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얘가 디지털 상에서 뭔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주로 특화되어 있고 그런 영역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는 육체를 가진 AI예요. 결국 인간의 노동을 이 AI의 지능이 탑재된 머신 혹은 로봇과 같은 형태의 기계가 대신한다라는 이 변화이거든요. 워낙 AI 지능 자체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탑재된 이 기계, 도구, 머신 이런 영역들이 아주 빠르게 인간의 역할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 로봇 사례가 미국의 피규어 AI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택배를 뒤집는 작업을 이 휴머노이드가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물류 창고에 보면요. 택배 태그가 있잖아요. 이 태그를 센서에 맞게 위치시키는 거. 이렇게 태그가 꼬여 있거나 뒤집어져 있으면은 그걸 또 바로 펴는 작업들. 원래 인간이 다 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걸 하게 했더니 인간만큼 수준으로 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순 노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AI 수준은 이렇게 단순 노동에서부터 이 피지컬 AI가 구현돼서 인간의 육체적, 물리적 세상의 활동들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피규어 AI가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하기까지 고작 60시간밖에 학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RGB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이 택배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60시간 동안 보여주는 게 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휴머노이드는 여기 인간의 동작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정교하게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관절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바로 AI 지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피규어 AI가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중계를 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 작업자를 대결을 시킨 거예요. 9to6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휴머노이드도 택배 뒤집는 작업, 인간도 택배 뒤집는 작업.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다행히도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매우 근소한 차이라는 거.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이런 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시대 충분히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피규어 AI는 여러 물류 기업들과 여러 또 창고 작업들에 이 지금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인간 노동을 지금 휴머노이드로 대체해 나가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능 활동과 업무를 대신하고요. 이렇게 AI의 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들은
물리적 세상에 노동을 대신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남아있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제조 현장이 실제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채 로봇들만 작업하는 공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공장입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불을 꺼놓고 일을 해도 충분히 상황 인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아주 정교한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인간이 원하는 재화 생산 혹은 여러 작업들을 로봇들끼리 소통하면서 수행한다? 이것이 지금 2026년 현재의 기술 수준이며 많은 기업들이 현장을 바꿔가고 있는 시도를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들 세상의 변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과연 로봇이 내 노동을 대신하고 AI 에이전트가 내 판단을 대신하면은 과연 인간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이냐? 내 직업은 유지가 될수 있을까? 뭐 실제로 많은 학자들, 많은 선도자들도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AI 업계에 아주 또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AI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거든요. 실제로 이런 로봇들이 내 노동을 대신하고 AI가 일처리를 다하고 인간은 9 to 6로 이 지금까지 하던 어떤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I에게 지시를 잘하고 AI가 만들어준 것들을 감독하고 결과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도기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AI로 대체당하거나 이런 업종, 이런 직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이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안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기술 속도가 너무나 빠름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AI 시대에 이런 과격한 거대한 변화가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일단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내 업종에서, 내 직업에서 AI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좀 대비하는 자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인간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어떤 새로운 또 관점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AI 시대, 전에 마주한 적 없던 커다란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 김상윤 교수님께 아주 반짝이는 나침반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도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매

0: 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한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0: 지난 8월 19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성타 대종사의 연결식이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1: 나가당 성타 대종사이시여, 보고 듣는 것을 멈춘 것은 생멸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생사의 틀을 잠시 바꾼 것이오.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친 것은 무생의 본분을 보이기 위해서 적정산매에 들었을 뿐입니다. 대종사께서는 늘 상대를 배려하고 항상 하심하는 삶을 실천하셨으며, 후학에겐 언제 어디서라도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 대종사님의 진용과 퍼붐을 듣고 들어야 합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전법 도생합시다.
2: 감사합니다.
0: 부처님 법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지식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0: 2023년 8월 15일 사바세계의 육신을 벗은 불국사 회주 나가당 성타대종사 스님은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펼쳤던 무해평등의 자비보살 시대의 스승이었다.
1: 법을 전하려 하면 그 사람은 정도에 맞게끔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감과 소통을 가져야 된다. 친밀감과 소통을 가져서 친구가 돼서 벗이 됐을 때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그게 모든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되는 것이다.
0: 9살 어린 나이에 불가에 들어온 성타 스님은 70년이 넘는 세월 남을 배려하고 하심하라 하신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종단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낮추며 이타의 삶을 사신 분이다. 불국사 주지로서 대한불교조계 중 포교원장으로서 부처님 법을 펼치는 한편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이끌기도 했으니 모두가 세상을 위한 지극한 보살의 행위였다.

0: 진난득 불법 난봉이라. 살아생전 인간 몸받아 출가 수행자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셨던 성타스님. 스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 자라던 중에 일제강점기에도 외색불교에 물들지 않았던 청정 비구 스님들의 수행도량 학성선원에서 동진 출가를 했다. 엄하면서도 인자했던 스님들은 어린 행자에게 부처님 법이란 무엇인지 또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은사이신 월산 스님과의 인연 또한 학성선원에서 비롯됐다.
1: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학성선원이라는 선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려서 또 자랐는데 거기에 마침 이제 은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60년도 초인가 불교 정화운동이 있을 때 은사 스님께서 서울에 가서 금호 스님 시봉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 올라가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서 금호 스님을 시봉하면서 정화운동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2: 스님 그때 그러면 나이가 몇 살?
1: 그때 나이가 10살 전후가 됩니다. 10살 전후.
0: 외색 불교를 몰아내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교 정화운동이 막 시작하던 무렵. 아직 어린 소년이던 성타스님은 정화불사의 주역이었던 금호스님을 시봉하면서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바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선지식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금호, 동산, 효봉 스님 같은 중단의 어른들이 스승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정화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금호 스님을 따라 법주사로 간 성타 스님은 금호 스님의 제자이자 당시의 은사인 월산 스님을 가까이 모시며 본격적인 경전 공부의 길에 들어섰다. 어려서 출가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평생 공부와 글쓰기를 놓지 않았던 스님의 배움에 대한 열의 뒤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 화두를 놓치지 말아라 당부하신 은사 월산 스님이 계셨다.
1: 언제든지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선방 있을 때만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동중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정동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동중 공부가 더 힘이 있는 거니까네. 동중에서 화두를 안 놓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0: 관광 명소 불국사의 진면목은 스님들의 수행처 불국선원에 있다. 1974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안거를 시작한 불국선원은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월산 스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수자들을 이끌어 주신 곳이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꿈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간화선 수행의 정신은 교와 선을 두루 겸비하고 이판과 사판을 넘나들었던 성타 스님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1: 화엄경에 나오는 신인 스님이 바탕이 되면 궁극적 깨달음의 목적도 도달할 수 있다. 그 신심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신심을 가질 때 깨달을 수 있는 목적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구절이 늘 지금도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다.
0: 성타 스님이 세 차례나 주지를 지내며 가람수호에 진력한 불국사. 임진왜란으로 신라시대의 웅장한 모습을 잃어버린 불국사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불자들의 성금으로 대대적인 복원불사에 들어갔다.

0: 그 무렵 법주사 강원의 강사로 있던 성타 스님은 불국사 교무 소임을 맡아 은사 월산 스님과 주지 범행 스님을 도와 복원 공사를 진행했고,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회랑 등이 복원되면서 불국사는 마침내 오늘날의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1: 조계종 11교구 불국사의 차기 주지에 성타 스님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0: 성타 스님과 불국사의 인연은 1998년 조계종 포교원장이던 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한층 깊어졌다.
2: 자체가 문화유산이고 지상박물관이 많고, 그러나 주지라는 지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국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0: 월산 스님이 입적하신 다음 해에 불국사 주지라는 중요한 소임을 맡은 성타 스님. 열정 넘치는 스님의 인사말에 사부대 중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성타 스님은 불국사가 문화유적에 그치지 않고 기도와 수행, 역사와 문화의 도량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배려하고 하심하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란 스님의 철학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다.
3: 불국사 박물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18년 가을, 불국사의 소중한 성보를 모신 불국사 박물관이 개관하던 날. 50년이 넘도록 불국사를 지켜온 불국사의 외후 신장 성타 스님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4: 박물관의 개관은 불교 이해와 불교 문화의 가치와 정신이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 우리 불교 문화의 소중함과 우수함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 성타 스님은 종단의 발전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95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요청으로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은 스님은 불자들이 안정적인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 1원 찰 갖기 운동을 의욕적으로 실시해 종단의 안정을 가져왔다. 현재 조계종 신도들의 자긍심인 신도증을 만든 분이 성타 스님이다.
5: 한 구대 원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본 적이 있듯이. 그런 생각에서 원찰 갖기 운동을 제가 포교원장을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성가대학을 합하는데 저 역할을 했습니다. 비구니스님하고 비구스님하고 같이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 염려를 하는 것은 그것은 시대 낙오적인 생각이다.
0: 성타 스님이 종단의 소임을 맡기 시작한 건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무부 교무부장이던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처음 발족시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을 일원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스님의 노력을 밑거름으로 중앙승가대학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승려 전문교육 정규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6: 중앙승가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성타 큰 스님께서 젊은 승려들에게 좀 깨어있는, 좀 체계 있는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중앙승가대학교를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승려 교육이 체계화되고 현대화돼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 종단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 청소년 포교와 인성교육의 산실인 사단법인

0: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를 창설해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 성장시킨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성타 스님의 업적이다.
1: 이번 2542 파라미타 연합 캠프에
0: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지녔던 성타 스님의 공덕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매년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파라미타 연합 캠프를 통해 평생 기억될 멋진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2: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 안에 살아야 절이 절답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절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때 그 절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보호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은 언제 어디든 자기 스스로 몸소 몸을 놔두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 어린이 포교에 열정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성타 스님은 보시행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었다. 월주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할 때부터 이사로 동참했고 조계종 초대 환경위원장, 경주 생명예숲 공동대표, 우리민족 서로돕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대를 앞서는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으로 공생의 길을 열어갔다. 불국사 산하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무료급식을 진행한 것도 성타 스님이었으니 스님을 한국의 포대화상, 시대의 자비보살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에겐 엄격했고 대중에겐 인자했던 스승. 끝없는 탐구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불교 전법에 앞장섰던 나가당 성타 대종사. 스님은 후련히 세연을 다하고 떠나셨는데 남은 이들은 너무 일찍 보내드린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애틋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불국사 박물관장 종상스님. 사형 사제라는 깊은 인연으로 만나 함께 은사이신 월산 스님의 뜻을 이어 불국사를 지켜온 두 분이다. 종상스님은 마지막 인사에 사중 득활 왕생 극락, 극락에서 잠시 쉬고 다시 오시라는 진심을 담았다. 성타 스님의 원적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불국사를 찾았다. 생사가 여여한 것이 깨달은 이의 삶이라지만 보내는 이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깃들고 그 마음을 한 송이 국화꽃으로 대신한다.
3: 홀로 기운으로서 정반의 대소사기를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특히 우리 권사불국사의 발전과 또 포교의 엄청난 그러한 일을 또 하셔서 그분께서 지금도 굉장히 그립습니다. 빨리 속한 사과하셔서 광도중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 나가당 성타 대종사님, 토암산 불국 성지에 천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솔향은 그대로 부르고 굳건한 바에는 선대의 소행공덕을 그대로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왔으니 이와 같이 간다라고 굳이 말씀 없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숙연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변해왔지만 스님

0: 님은 어느 때고 여전한 모범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를 자라게 하는 풀밥이 쉽기에 원하는 것에 더없이 넓고 가지런한 성토였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몸소 보여주셨듯 후학을 위해 길을 찾아내고 청년대학생이 세상의 모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보러 그러고 삼겠습니다. 보여주시는 밝은 웃음, 편안한 마음 깊게 간직하겠습니다. 후학 모두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편안하게 이끌도록 항상 저희들 곁에서 불국정토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소서.
1: 추도의 물결이 이어지던 영결식 날, 성타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비가 왔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비가 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따뜻하다 하셨던 스님.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비를 보며 편안해 하셨던 스님. 스님과 이별하는 날에도 그렇게 한참 동안 비가 왔다. 영결식이 끝나고 만장을 앞세운 이윤 행렬이 당신이 머물던 정해류를 지나 다비장으로 향했다. 범납 72세, 세수 83세, 생로병사에 묶인 육신의 무게를 내려놓고 무위 정멸의 세계로 나아가신 성타 스님. 오래 머물러 주시길 바랐기에 비처럼 눈물이 쏟아진다. 스님, 성타 큰 스님, 속환 사바하시어 다시 한번 저희를 부처님 정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무에 평등한 자비행을 펼쳐 주시기를. 사부대중의 그리움과 간절함이 하나가 된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0: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고3의 나영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근데 이제 그 개중에 이제 자꾸 불교 믿는 분들은 염불을 많이 해서 자기가 자기 그 곡식의 종자처럼 그걸 알아야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종자가 되는 것은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그 마음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을 또렷이 자기가 잘 보관하고 예,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곡식 추수를 해서 고방에 쌓는 것과 같다 이게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저 북방 무세위로 간다 이게요.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쪽 바람으로 커가지고 서풍으로 해서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부풍으로는 이제 죽는다 이게요. 죽으면 육체는 웃고 자기의 그 예, 마음만이 예, 남아있다 이게요. 그럼 그거를 생전에 잘 닦고 잘 용심을 잘해서 자기가 자기의 종자를 지닐 수 있고 잘 보관할 수 있고 나쁜 데 안 떨어질 줄 알고 그걸 배우는 것이 염불하는 게고 참선하는 게고 또 부처님한테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에 가서 있으면은 아까 곡식을 무도 추수해서 고방에다 쌓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겨울에 맞는 게인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듯이 이제 사람도 그 북방 무색에 가서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거기 북방 무색에는 복진 사람만 난다고 그래요. 복진 사람만 난다고 하는 건 역시 모든 그 초식을 곡식을 갖고 와서 키워가지고

수수해가지고 묶어서 담아서 저 고방에다 재듯이 사람도 그런 그 크는 과정과 모든 걸 지내서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참 보관하고 잘 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들만 모여 사는 데가 이제 그걸 보기라고 이래서 이제 북방에 가서 이제 있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배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우선 복락은 받지만은 그것이 귀한되면 다부 또 동쪽으로 가가지고 다부 태어나게 된다 이게요. 근데 그걸 완전히 참 그 수련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배운 사람은 북방에 가도 동방으로 안 갑니다. 왜 그래? 동방에 그리 가면 또 싹이 나서 크는 것 같지 또 태어난다 이게요. 태어나면 또 역시 그 과정을 다 지내야 돼요. 여름과 가을 그 억센 환경, 불안한 환경을 다 지내려고 하니 고통이다 이게. 모를 적이는 모르고 지내지만 알 적이는 알고 지내려고 하니 그런 고통이 없다 이게. 그런 게 안 가려고 해야 된다 이게. 그저 그냥 안 가려고 한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안 갈 수 있는 힘을 자기가 배워야 된다 이게. 그것이 역시 수련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제 그게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바세계에 또 안 떨어지는 게고 그게 이제 과상에 대해서 인이 있고 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 시작하는 것이고 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종자에 의해더라도 처음이 심을 때는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님이 또 종자를 맺으면 그걸 과라고 하잖아요. 실과 맺으듯이 과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요. 근데 사람도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게요. 인 시절에는 자꾸 자기가 수련을 해서 닦는 거, 보살을 해서 닦고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 그것을 인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행이 다 그 시절이 거치면 이제 과상에 들어간다 이게요. 과상이라고 하는 건 그 인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화상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그야말로 가장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걸 다 반하게 알아가지고 좋고 낮은 걸 다 거기서 알기 때문에 낮은 데는 참견도 안 하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이제 과상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육체 같은 거는 다 필요가 없고 인행에서는 인행 시에는 육체가 필요했지만 과상에서는 그 육체를 다 탈각해 내버리고 오직 자기가 자기의 마음만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상에서는 그 육체가 필요 없어서 육체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데가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 처음에 불사를 하고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인행시에 인행 그 싹을 튀기 위한 그런 뒤에 이제 속하는 것이고 그게 자꾸 크고 자라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과를 보면은 그런 걸 닦고 보고 배워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참 견성성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과상에 올라가기가 쉽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불교를 처음에 믿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꾸 닦고 닦아가지고 가는 그 점차가 지금 얘기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행시에 인행을 해가지고 과상에 올라가는 것이 불교 믿는 이제 그 가장 그 최고의 목적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땅에서 묻을 때는 그게 인에 속하는 게고 그님이 커가지고 또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걸 과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사람도 이제 그 인행시에는 모든 걸 그 자기를 돕는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요. 모든 식물이나 나무 이런 거는 클 적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뭐 이러면 되지만은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게. 남에게 괴롭히지 말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 가꿔진다 이게요. 이 저 인행이라고 인과 과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이요

잘못하면 어디든지 다 그것이 이 벗어내기 어렵게 그렇게 서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엄마가 어린애를 키울 적이 어린애한테 뭘 눈을 붉히고 뭐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욕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하면 그 어린애가 듣고 그것이 어린애 마음에 가서 그만 그것이 종자가 심어져요. 그게 심어져가지고 그게 쌓이게 튼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놈이 쌓이게 터가지고 역시 이제 그게 이제 지도 역시 그게 커져서 그 행세를 하게 된다 이게요. 그걸 배우고 벌써 그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 잠재해져가지고 그놈이 이제 되풀이가 되고 이렇다 이게요. 그래서 그 어린애 듣고 어린애 키울 적이 그렇게 안 해야 한다는 원인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애들한테도 뭐 핀잔이라든지 불쾌한 소리를 안 하면 일이 안 되고 애들이 듣지도 않고 자꾸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잘 귀를 잘 들이고 이러면은 그게 된다는데 처음부터 출발이 나빠서 안 돼요. 자꾸 어쩐지 그만 애들한테 속이는 게 되고 어디 미선 것도 없는데 미선 거 온다고 하고 그냥 달래면 될 겐데 호랭이가 온다는 둥 저기 뭐 톱잡이가 온다는 둥 아니면 도둑놈이 온다는 둥 자꾸 오지도 않는 걸 이렇게 갖다 거짓말을 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거짓 듣다가 조금 의식이 생기면 이게 이제 거짓말로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배웠으니 이제 그걸 또 씌워먹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게 그겁니다. 본래 처음에는 다 좋은 게지만은 이 겉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제 사람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어린애한테 처음에 고함 질리는 건 그게 인이 되는 게 종자가 이제 어린애가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럼 종자를 받아들이면 그놈은 싸이게 튼다 이게요.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돼서 그놈이 커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생 생활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자, 그것도 혼자 어디 참 무인도나 이딴 집에 가서 애들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키우면 그렇게 키워질라나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 많은 도시 속에서 키우는 데는 그것도 불가능한 게다 이게 그게 어렵다 이게요. 그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거를 통쳐가지고 사람 생활이 이렇다는 걸 모두 말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고해라고 그래요. 고상스러운 바다다. 이래서 그걸 이제 가민세계라 견디고 참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생활을 뛰어나고 그렇지 않는 다른 세계에 가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염불하는 게고 참선하는 게고 처음에 이제 복을 짓고 부처님한테 인연 맺는 걸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부처님 지위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최고 목적이다 이거거든요. 기불의 타제 녹하여

집을 유지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유지하는 게고, 타재 독해라 이제 떨어져서 저 독해에 가서 이제 떨어진다 이게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심리짜리는 아무 그 가감이 없고 변동이 없지만은 떨어져서 저 독해에 가서 이제 있다 이게요.

본래 처음이 그 어린애가 처음 이 세상에 나올 적에는 순진하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은 본래 그 면목을 갖춰져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저 독해에 가서 이제 떨어진다 이제 세상살이에 이제 빠져 있다 이게죠. 위로는 재벌도 없고 밑으로는 중생도 없는 것이다. 원래 순진하고 원래 근본 목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위로 부처님 모든 부처님도 없는 게고 밑으로 중생도 없는 게다. 왜 그러냐면 지위가 같기 때문에 부처님은 원래 그 본심짜리나 중생의 본심짜리나 원래 처음 최초는 똑같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뭐 중생이니 불이니 가릴 수가 없지만은 자연히 그 외래 환경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또 불이 되고 이래서 거기서 구별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유의, 무의, 분리, 행시요. 이익이 있는 게든지 이익이 없는 게든지 다 그 시장 그 행세를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판매 방식이 있어야만이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이 낮은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연히 좋은 데 떨어지고 좋지 않는 데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비교해서 뭐 지옥을 간다는 등 천당을 간다는 등 이런 문제가 붙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 무슨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은 장사 방식을 거쳐야만 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자연히 장사의 그 방법처럼 연불을 하고 참선하는 것이 역시 좋고 낮은 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죠.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해?

0: 밥 먹고 한 잔, 아, 일하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열 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 커피가 뭐야, 믹스 커피가.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조

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누구냐? 누구냐? 궁 안에 몰래 들어온 자가 있어. 가서 잡아!
1: 잡아야 해!
0: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수비병들에게도 알려라! 시간이 없다. 신도시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폐하의 목숨이 위험하다!
2: 폐하, 궁에 무단으로 잠입한 적군 병사가 있사옵니다.
3: 적군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폐하는 우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4: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건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모두에게 줬다.
3: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하. 그곳에는 곡식이라곤 한 톨도 없사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저희들의 비참함을 폐하께 알리러 온 겁니다. 그곳에는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

0: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어서 일어나게.
1: 시다르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것 같구나. 데려가라.

0: 엄마 마마, 술이 뭔가요?
1: 이 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면

0: 알기를. 모든 걸 이해하려면 꼭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만 하나요?
1: 어떤 문제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지.
0: 저는 언제 답을 알게 될까요? 제가 자라면 그때는 이런 질문들이 왜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걸까요?
2: 수석 대신 저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는가?
3: 폐하, 마희는 언제나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병들지 않았더라면 카필라바스트의 육군을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2: 드로나란?
4: 예, 폐하.
2: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는 일 누가 맡았는가?
4: 화이사 계급에 속하는 골입니다.
2: 응? 지난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바이샤 말인가?
4: 맞습니다, 폐하.
2: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라, 이르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5: 안 되지요, 형님. 바이샤 고리는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지 않을 겁니다.
6: 이보게나, 고리. 아무래도 자네가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만 같네.
7: 아니, 왜? 어째서 날 체포한단 말인가? 난 폐하의 명령을 받았어.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지 말라고 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셨지.
6: 그런 어리석은 말은 그만두게나, 고리. 만약 폐하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왜 지금 그렇게 화가 났겠는가? 자네를 왜 법정으로 소환했겠는가 말이야. 잘 생각해봐, 고리. 생각을. 어딘가 부정한 냄새가 나. 한번 감옥에 갇히고 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걸.
7: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6: 내 말 잘 듣게나. 자넨 여기서 달아나야 돼. 그리고 폐하의 명령을 전달했던 그 병사를 찾아야만 되네. 오래 생각할 시간 없어, 고리. 우선 도망을 가야 돼.

0: 바이사 고리 가자나는 출도했는가?
1: 보지 않았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왕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고리 가자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2: 그의 부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1: 그렇습니다, 폐하.
2: 샤카 법률은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가?
0: 폐하, 고리를 찾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합니다.
1: 이런 사안을 어찌 보류한단 말입니까, 아마티아? 이 사안은 국가에 대한 반란 행위입니다. 폐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한 놈이에요. 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3: 맞습니다, 폐하. 반란의 문제만큼은 보류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맞아요.
1: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폐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폐하의 확실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2: 확실한 언약?
0: 그렇사옵니다.
2: 짐이 확실하게 언약하노라.
0: 폐하,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책임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 직무에 고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고리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법정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본 법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도다, 아마티아.
0: 그러므로 고리를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2: 아마티아!
0: 용서하십시오, 폐하. 하지만 법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2: 아맘니에 시달타를 지목하고 있는가?
5: 폐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마티아를 용서해 주소서. 아마티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 문제를 보류하시죠.
2: 아니라 드로나단, 형을 집행할 것이다. 엄중하게 집행하리라.
0: 하지만 폐하, 시타르타 왕자는 아직 어립니다. 어찌 고리의 범죄에 책임을 지라 하십니까?
2: 남을 대신해 책임을 진 자를 내일 형장으로 데려오라. 직접 형을 집행할 것이다.

0: 아니 뭐 하는 거요?
1: 신다르타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저를 벌하소서. 제가 채찍을 받겠나이다. 신다르타를 형장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0: 법정으로 데려가는 건 반대하지 않으면서 형장으로 데려가는 건 왜 막으려는 거요?
1: 오라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집행 보는 걸 옳다고 생각하세요? 신다르타가 온갖 슬픔을 모르게 하려 한다면서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렸을 때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에게 가혹한 형을 내리다니요. 폐하는 누구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이시렵니까?
0: 정에게 보일까요?
2: 시타르타는 이제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게 될 거야.
3: 그래요. 이제 다 신은 남을 책임진단 말은 하지 못하겠지요.
0: 나는 그 아이가 크샤트리아 황제가 되는 걸 원하. 가문의 명예도 드높이면서.
1: 람대왕은 우리 왕조의 왕이 아니셨나요? 자비롭지 않으셨던가요?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황제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크샤트리아가 아니었나요? 람대왕의 통치보다 더 위대한 통치가 있었나요?
0: 짐은 아버지기 이전에 나라의 왕이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면
1: 그럼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단 이유로 벌을 받다니요.
3: 8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행복만을 맛봤지. 안 그래? 이제 당신 조카는 8번 채찍을 맞는 동안 8생의 고통을 모조리 맛보겠네.
0: 그 아이는 법정에서 고리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1: 하지만 왕자는 아직 어리잖아요.
3: 어머나,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쩐다지. 이제 폐하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 알 수가 없네. 응?
0: 지난 법정에서는 모두 시타르타의 판결을 칭찬했었지. 왕자는 본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샤카 가문에 그 어떤 왕도 내려본 일이 없는 그런 판결을 말이오.

0: 어마마마. 아침내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울고 계세요? 지난번 제가 학교에 갈 때도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제가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어마마마는 눈물을 보이십니다. 로시카가 그러는데 오늘 전 형장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1: 왕미마마, 왕자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가시죠. 어마마마, 저는 형장을 보러 갈게요.

0: 이렇게 어린이한테 그런 큰 벌을 주다니. 세상에.
1: 좀 좋아.
0: 아니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인가?
1: 정진난만하시네.
0: 세상에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이야?
2: 평장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배야, 사람들이 청이 있어 모였답니다. 배하께서 내리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입니다.
3: 그렇습니다, 배야. 제가 무슨 수를 쓰든 바이사구리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2: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데려오라.

0: 신도시 백성들이 정의로운 통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짐은 부끄럽게 생각하느라 그곳에 곡식을 보내는 건 왕이 할 일이다. 짐은 그 책임을 고리에게 위임했다. 그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1: 자비를!
2: 후기 자비를!
1: 자비를!
2: 후기 자비를!
1: 자비를!
2: 후기 자비를!
1: 자비를!
2: 후기 자비를!
3: 배야, 자비를 베푸소서. 법정에서는 국왕으로서 결정을 내리시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생각해 주소서.
0: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아비가 대신 그 벌을 받으리라.
4: 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벌을 내리는 건 왕의 직무다. 그러니 벌을 견디는 것 또한 왕의 직무인 것이다.
3: 하지만 이러시는 게 왕자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내 아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 없이 범죄자의 책임을 지는 건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동정심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3: 배야,
0: 채찍을 집어들. 짐은 준비가 됐습니다. 쳐라! 어서 채찍을 들라! 아니면 네가 벌을 받아라!
3: 꼬리? 배아, 용서하소서.
5: 뭘 보고도 있는 게냐? 어서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3: 용서해 주십시오, 배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0: 우리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일의 책임을 네가 맡고 있었다. 그렇잖아.
5: 예, 그게 제 직무입니다요.
0: 그런데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니?
5: 배아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0: 뭐라고? 짐의 명령?
5: 예, 배아. 여기 폐하가 보내신 교지를 보십시오.
6: 바이사 고리 가자는 본 교지를 통해 짐은 신도시로 보내던 양곡 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그대에게 명하노라.
0: 이건 위조된 교지다. 짐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3: 맞습니다. 이 교지는 가짜입니다.
7: 가짜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0: 거기엔 왕의 옥새가 찍혀있다.
3: 그런데 옥새를 찍은 사람이 실수를 하였지요. 옥새를 위조한 사람은 무쇠를 재료로 해서 코끼리 형상을 거칠게 조각했고 왕실 규주에 사용되는 황금 옥새의 코끼리 형상은 이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7: 이 편지는 누가 가져왔는가?

0: 왕실 병사입니다.
1: 그 병사는 어디에 있는가?
0: 저도 그 병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폐하.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폐하.
2: 너는 나라의 법률 체계를 오도하고 있다, 고오리.
0: 폐하, 부디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는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사옵니다.
2: 샤카 법률에 의하면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매를 맞는 것. 아니면 왕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0: 폐하, 왕국을 떠나겠나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님을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폐하. 왕자님께서는 제게 진실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왕자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3: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네. 그 죄인은 언제든 죄값을 치르리라 믿네.
0: 시타르타 왕자님!
4: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4: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4: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4: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4: 만세!
1: 배아, 굴야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아미타 왕비마마를 모셔가기 위해 카필라 바스트로 오고 계십니다.
5: 굴야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오십니다.
6: 그이가 당도하셨나봐요. 제대로 환영받았다고 느끼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7: 아미타 고모님, 긴장 푸세요. 고모님의 부군은 저의 오라버니세요.
6: 남편과 오라버니가 이 행복한 가족 모임에서 서로 간의 왕실 문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줘요.
7: 염려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0: 쿨리아국의 단답하니 대왕이시여, 이렇게 카필라바 수도를 방문해 주시니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1: 폐하, 두 분께서 나누신 가족 인연을 잊고 계십니까? 쿨리아국의 대왕께서는 이 왕국의 사위가 되십니다.
2: 그럼요. 사위가 처가에서 받아야 할 환영을 마다할 수는 없지요.
3: 단답한 이왕은 형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1: 대하를 가져오너라. 폐하께서 손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안으로 드실 겁니다.
4: 발을 넣으세요, 오라버니.
2: 뭘 하고 있는 게야?
4: 제가 카필라바스트 국왕의 아내이니 그분의 일인 만큼 제 일도 되지요. 그리고 폐하는 제 오라버니세요. 두 배로 좋은 기회죠. 발을 넣으세요.
2: 아니다, 파자파티. 쿨리아 가문에서는 딸이나 여동생들이 발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 됐다.
4: 카필라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환영하오.
5: 사회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건 브라만의 본분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호하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무기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무기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지. 오늘은 미토단드 전하께서 너희에게 무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다.
6: 오늘은 궁수를 배운다. 이건 활이다. 그리고 이건 시위다. 이건 화살이라고 하지. 화살을 활 위에 놓고 목표에 조준한다.

0: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간다.
1: 쉽네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겠어요.
0: 맞다, 대바다 타왕자.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진단다.

0: 너는 왜 데바다타처럼 무기로 연습하지 않아?
1: 나는 무기가 싫거든.
0: 그럼 말은?
1: 동물이라면 다 좋아해.
0: 와, 이 꽃 정말 아름답다.
1: 그렇게 꽃을 많이 따서 어디에 쓰려고?
0: 데바다로 가지고 갈 거야. 거긴 이렇게 예쁜 꽃이 없거든.

0: 왔다 알았다. 내가 날아가는 새를 사냥한 것 봤지? 가서 가져오라. 미토단드 전하께 보여드려야겠다. 내 말을 못 들은 것이냐? 이건 내가 잡은 새다.
1: 내가 이 새를 구했어. 그러니 새는 내 거야.
0: 넌 형을 욕보이고 있구나, 시따르따!
1: 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형.
0: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야.
1: 그리고 보호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지.
0: 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
2: 새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0: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폐하께 탄원을 하겠다.
1: 그래, 가자. 나는 그저 폐하의 명령을 기다릴 거야.

0: 드러나단 정의의 종을 올리는 게 누구냐?
1: 접니다, 폐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랍니다.
2: 대바다타.
0: 무슨 일이냐, 대바다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냐?
1: 제가 화살로 새를 한 마리 쐈습니다. 제가 새를 사냥했어요. 그럼 그게 누구세인가요?
0: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냥을 한 짐승은 사냥한 사람 거다.
1: 폐하, 제가 새를 사냥했사운데 싯다르타 왕자가 그 새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권리를 찾게 해주세요.

0: 지금은 정의를 주장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다.
1: 그럼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0: 정식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지. 그러니 어서 나가.
2: 어째서 이리 화가 나셨습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질문을 하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말을 했소이까?
3: 대왕처럼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틀릴가 있겠습니까? 대바다타가 정의의 종을 올렸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4: 폐하, 왕비 마마께서 갑자기 편찮으십니다.

0: 거만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마마가 왜 이러시는 거지?
1: 아침에 기도를 올리시다가 중심을 잃고는 쓰러지셨습니다.
0: 어마마마, 마이처럼 술을 드셔서 쓰러지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2: 파자파티 괜찮소?

0: 오라버니 기쁜 소식이에요. 이 고모가 다시 한번 아기 명명식에 오게 생겼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어요.
1: 축하한다, 파자파지. 축하합니다, 숫도다나 폐하.
2: 경하드립니다, 폐하.
3: 좋은 날을 잡아서 기쁜 소식을 카펠라바스트에 알려라. 축하의 잔치를 벌여야겠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차리도록 하라.
0: 예, 폐하. 이제 카필라바스트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걱정이 없겠다고요. 새 후계자가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왕비 마마?
4: 제 친구 쿤지가 왔어요. 이리 오세요.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5: 뭐라고?
4: 어서요. 오세요. 어서요.
6: 당신 말이 맞아. 시타르타한테 싸워야 할 남자 형제가 또 생기는 거지.
0: 싸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6: 내가 방금 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대바다타가 시타르타 왕자를 상대로 항변하며 심판을 요구했어.
4: 항변이요?
6: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일 법정에서 판결을 할 거예요.
3: 자, 대바다타, 법정에서 원하는 걸 말해보라.
7: 폐하, 제가 새를 죽였습니다. 그 새는 제 겁니다.
4: 폐하, 새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호를 했고 지금은 새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새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군. 사냥한 사람에게 주거나 구해준 사람에게 주거나.
6: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이고 본성이란다, 왕자.
4: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폐하.
6: 새한테 상처를 입힌 게 대바다테 화살이라는 거엔 동의를 하는 거니?
4: 네, 하지만 새는 지금 제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7: 네가 진정 크샤트리아인지 의심스럽다.
4: 형이 인간미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반면 보호를 하면 사랑이 커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겠어? 고통이 있어야겠어? 모든 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야. 같은 땅이라도 매년 소출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 마찬가지로 사냥이 모든 크샤트리아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보호자가 돼야 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종교의 수호는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 큰 본분이야.
6: 판결을 내리시지요.
3: 둘 다 내 아이입니다. 바차스파티 사제, 판결을 내려주시오.
6: 배야, 문제는 이 새가 어느 누구 거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분을 행했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새뿐입니다.

0: 웬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친정집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장도 사랑은 가지고 가셔야죠.
0: 대바다하러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정집에 오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이신데.
1: 왕자가 다 자라면 그땐 갈 수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많이 줘?
3: 대바다하까지 가는 도중에 코끼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로서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
2: 나도 네 친구야.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와, 예쁜 꽃이 많네. 네가 가져온 거야?
4: 아니, 내가 가져왔는데.
2: 이걸 다 준다고?
4: 그래, 너 꽃 좋아하잖아, 맞지?
2: 아주 많이.
0: 언제 또 뵙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머자나 곧 명명식에 이 고모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 그리고 왕자의 이름은 꼭 제가 지을 겁니다.
1: 야쇼다라, 시타르타는 어디니?
2: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1: 시타르타? 시타르타! 보세요. 콘지가 시타르타를 봤어요.
2: 어디 갔었어?
5: 너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갔었지.
2: 어디 있는데? 얼른 줘. 이게 뭐야?
5: 숲이야.
4: 이건 씨앗이잖아. 이게 네 선물이란 거니?
5: 우리 스승님께서 사람들의 눈 속에는 저마다 수많은 꿈이 깃들어 있다 하셨어. 모든 눈물 속에는 바다가 깃들어 있고 모든 검에는 용감한 마음이 깃들어 있지. 마찬가지로 모든 씨앗에는 숲이 깃들어 있어.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면 사랑이 되고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해. 스승님께서 그러셨어.

0: 마마, 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1: 로시카, 약은 나중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렴.
0: 네.
2: 마마, 좋은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기쁘답니다. 제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뻐요. 저리 가거라. 마치 바람을 등에 지고 달리는 기분이에요. 이 궁 안에도 다시 또 자장가 소리가 들리겠군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0: 그렇지.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1: 뭔데 그러는가?
0: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 구석이요.

0: 이제 두 조각상을 한꺼번에 보세요. 자, 보세요.
1: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0: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타르타가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마의 아이가 다른 쪽 구석에 있어요.
1: 그래서
0: 두 아이를 어떻게 다 돌보시겠어요?
1: 두 아이다. 내 소중한 눈과 같다네.
0: 사람은 눈이 두 개라고요.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한쪽 눈이 깜빡이면 길조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이 깜빡이면 흉조라하죠.

0: 왕비 마마께서 오직 식타르타만을 보신다면 당신 소생에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마의 아이만 돌보신다면 폐하의 마음이 상하시겠지요.
1: 바자 파티, 시타르타의 친어머니가 되어 잘 키우겠다고 내게 약속해줘.
2: 시타르타는 싸워야 할 남동생이 생기는 거야.
0: 이 아이는 언제나 마마 앞에 놓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0: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1: 이카르 시타르타의 피를 묻히는 그날, 마침내 이카르는 편히 쉴 수 있으리라.
2: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암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암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이제 여기는 대자연이 법문하는 얘기입니다. 대자연이 온 우주가 법문하고 대자연이 법문하는 그런 거예요. 나무가 법문하고 새들이 법문하고 온 자연천지가 법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사리불이여 그 나라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새들

귀가를 가진 새들이 있는데 백화,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랑비인가, 공명교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있어가지고 새들이 전부 노래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전부 법문이라. 그 법문이 뭐냐? 그 노래하는 새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리새. 사리새라는 것은 이제 그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데 그 두루미가 울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흉내를 낸단 말이야.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가랑비인가라는 새가 있어. 가랑비인가. 이거는 공작새의 종류인데 아주 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라. 천상의. 이 가랑비인가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가랑비인가라 그래. 가랑비인가.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이 노래를 참 잘하고 꾀꼬리 소리처럼 잘하고 방생 갈 때마다 일심아보살하고 두 분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은 막 두 시간 세 시간 가는 길도 그냥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불러. 하도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본명을 질 때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의 이름을 가랑비인가라고 불명을. 그리고 백학, 공작, 앵무새는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조라는 새가 있는데 공명조는 뭐냐 하면은 머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 머리가 세 개가 달려가지고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고 머리가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공명조를 명명조라고 하기도 하고 생생조라고도 하는데 한쪽 머리가 죽으면은 새가 두 머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명을 함께 한다 해가지고 명명조 생생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 이제 절에 가면 아마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명조라는 새들이에요. 이 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노래를 지적이고 한단 말이에요. 지적이고 하는데 그 소리가 화평하고 맑은 소리라. 뭐 새가 짖더라 새가 울더라도 아주 듣기 좋은 새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새 소리는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새 소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 도량에 요 새들이 많은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크게 분류가 까마귀 떼가 있어. 까마귀. 그 다음에 까치 떼가 있어. 그 다음에 물새 떼가 있어. 물새 떼가. 그런 이제 짭새 아주 적은 새들, 짭새들이 있는데 이 짭새들은 울면은 짹짹짹짹 하는데 아주 들으면은 그냥 신경이 거슬려. 언제 새벽에 그놈들이 제일 먼저 울거든. 먼저 울다가 그 다음에 까마귀들이 이제 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쫙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느냐. 지붕 위에 용마루에 올라가서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용의 뿔에다가 딱 앉는 거야. 새들이 용의 뿔에다가 딱 앉으면은 그 다음에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까치떼하고 싸워요. 까치떼하고 싸워가지고 까치떼들이 까마귀를 쫓아내고 또 용 위에 그 뿔에 앉아. 저 법당 용마루에 가면 뿔이 있어. 용의 뿔이. 거기 앉으면 이제 자기들이 점령을 하는 거야. 이 도량을. 그런데

까치떼를 이기는 것이 뭐냐? 물까치. 물까치는 까마귀보다도 적고 까치보다도 적은데 물까치는 태거리가 많아. 한 20, 30마리가 그냥 샥 연밭을 해가지고 저 백일홍에서 벌레 다 잡아먹고 올라와서 까마귀들이, 까치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떼거리로 가서 그냥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고 이제 물까치들이 여기 앉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시쯤 돼. 아침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어떤 데 보면은 까마귀들이 안 물러가고 딱 앉아있거든. 그날이 되면 49제가 들어와. 까마귀들이 끝까지 버티면은 49제가 들어와. 안 그러면 연가 천도가 들어오든지. 희한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여기 확 날아다니면서 도량에 뭐 몇십만 원씩 때를 찧어서 날아다. 그리고 또 연밭에는 백로가 날라오고, 백로가 날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의 새들은 그 새가 우는 소리가 아주,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힐링이 돼. 새 소리가 또 정신을 맑게 해줘.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오건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부를 서라는 거예요. 그냥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우는데 가 들어보면 법문을 서라고 있어요. 법문을. 대자연이 법문을 서란단 말이에요. 오건인 것은 뭐냐? 신건, 정진건, 염건, 정건, 해건 해서 신건.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하는 것이 오건, 오력 해가지고 이것을 설하는데 가장 첫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그랬어. 믿을 신자, 우리건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철저하면은 지혜를 얻게 된, 정진을 얻게 된다. 정진건. 그 다음에 염건. 생각을 놓으면 안 돼. 염염이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개정해야 할 때 정건. 해건.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이것은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도에 나아가는데 분별작용을 없애기 때문에 뿌리건자를 써요. 뿌리건자. 그다음 뿌리건자 다음에 이제 역자를 오력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 믿음의 뿌리가 철저하게 되면은 거기에 큰 에너지가 붙는 거, 힘이 붙는 거라. 힘이. 그래서 오력이라 그래요. 오력. 그리고 칠보리분 팔정도 이런 것을 이제 설하는, 새들이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이것을 삼년임이라 그러는데 염불, 염법, 염성을 생각한다. 이 새소리가 그냥 새소리가 아니라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법문을 설하고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스님들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저녁을 먹고 가끔 청계산 위에 산책을 하는데 올라가 보면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또 산들 바람이 불고 또 매미가 울고 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미가 우는

소리도 기뻐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기뻐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등산 오는 사람들, 산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 하냐?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 유튜브 보고 올라와요. 유튜브 보면서 길 걸으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거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나이 70, 80된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산을 올라오면서 다 물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큰 성관이, 청문회 하는 소리 그것만 듣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소리 그것만 듣고,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래 올라오는 거야. 저 사람 산에 왜 올라올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거 듣지. 그길 걸어가면서도 계속 유튜브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해. 내가 늘 얘기하지만도 여 주차하면서 뒤에 연밭이 있는 걸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하나 눈을 돌려서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 여 우리 극락전 앞에 백일홍을 금년에 심어 놓으니까 극락전하고 백일홍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죠? 한 번도 스님 참잘 어울립니다 소리 하는 신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극락전은 완전히 더 살아나 버린 거야. 거기가 늘 허전했는데, 백일홍 한 70년 된 백일홍을 한 그루, 갖다 심었더니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이 대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저 여기 앉아서 매미 우는 소리를 탁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들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소리들은 염불, 염법, 염성을 항상 찬탄하는 소리다. 그래서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제업의 과보로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이 법당 안에 보세요. 용이 몇 마리야, 용이 지금. 용이 9마리가 있어. 용이 9마리. 새들이 지금 날고, 이 새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새들의 모습을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축생인 새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내는 거예요.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여, 그 국토에는 사막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어찌 사막도가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여 화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연으로.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축생이 없다는데, 새들은 축생이거든.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새들이 있느냐. 그래 이제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야. 업으로. 그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부처님께서 아바타로 만든 거야, 아바타로. 아바타로 새들을 만들었다고.
그게 뭐냐?

로봇 세대래요. 로봇. AI 세대죠. AI 세대. 이미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에 AI가 있다고 그랬어. AI가. 그래서 그 새들이 그냥 다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을 해서 부처님께서 조작해서 너는 염불, 염법, 염성하고 오건, 오력, 팔정도를 행하, 팔정도를 쓰려라 하고 테이프를 다 해놓으니까 계속 쓰라는 거야. 요즘 말이죠. 챗 GPT가 재민이나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옛날에는 불교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제 불교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 챗 GPT한테 딱 물어보면 돼. 야, 정투사 보광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물어보면 거기에서 그냥 내 이력이 쫙 나와버려요. 내 이력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했고, 내 이력이 거기에 전부 쭉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챗GPT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내 법문하는 것도 다 나와요. 왜 그랬대느냐? 내가 유튜브를 하거든. 모든 것을 디지털을 해놓으니까 챗GPT는 디지털을 AI가 디지털한 것은 전부 다 읽는단 말이야.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 아 이거 보광스님이 했구나 하고 질문하면 그냥 전부 다 내보내. 불교사전 찾을 필요도 없어. 나도 잊어버린 내 이력서 쓰다가 이력서 쓰다가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그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정도라.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어. 홍락세계는 뭐냐? 새들이 있는데 그것은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다. 화연이라는 것이 뭐냐? 아바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중국 장가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바타 1, 2, 3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바타라는 것이 화연보살이에요. 화연보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역할을 해주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에 있는 세대들은 뭐냐? 전부 AI 세대. AI 세. 로봇 세. 이것이 지금 이 로봇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거 정토사 법당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청소하려면 사람 하나 법당보살 따로 둬야 되거든. 따로 둘 필요 없이 LG에서 나오는 저 청소기 저기 있네. 저기 지금 밥 먹고 있어. 저기서 밤 12시 밤 되면은 지 혼자 나와서 그냥 온 사방이 청소하고 댕기는 거라. 옛날에 중국 거 썼는데 중국 거는 전부 또 정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안 쓰고 지금 LG 거를 넣었는데 밤새도록 다니면서 하고 자부동이 있으면 자부동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하고 배가 고프면 저 가서 딱 밥 먹으러 그냥 충전시키러 가버리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이제 설거지 하는 것까지도 다 해줄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부처님은 화연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 이 구절만 해도 세상이 지금 놀랄 일이라. 그래서 지난 4월 초파일 날은 종단에서 제등행렬을 하는데 로봇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스님들 또 맨 앞장서서 앞장은 제일 큰 스님들이 앞장서는데 그놈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가사장성 딱 쏘하고 다니면서 합장하고 스님들은 오래 합장하라.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놈들을 끝까지 그냥 합장하고 가면서, 어? 촛불 제동행이라는 거 보셨지요? 연동회 할 때. 어?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어? 로봇 목사님, 신부님이 세례 줄 수가 없어. 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리에버리아가 불구토에는 미풍이 불구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바람이 불면은 나무와 나뭇잎이 부딪히고 나무와 나무 줄기가 부딪히고 그 하는 소리가 잎과 잎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왜? 잎이 건무로 되어 있든지 은으로 되어 있든지 수정으로 되어 있든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얇은 검으로 된 나뭇잎과 수정으로 된 나뭇잎이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상상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 그런 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나하고 얘기 안 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감명하고 자그마한 일도 가피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미풍이 불면은 그 소리가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지만 또 그 나뭇잎이 검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수정으로 됐고 이런 소리가 서로 부딪히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나는데 그 소리는 백천 가지 악기로 합주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다. 개성산색이라고 도를 공부하다가 깨치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개울가에 내려가서 가만 앉아있어 있으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하는 데서 돌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성산색이라 그래요. 개울물과 개울에서 흐르는 소리와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이더라. 양반이 이제 하루는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조가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단 말이야. 그 스님을 찾아가서 돌을 물어서 돌을 물었는데 그 스님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졸음 오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졸리는 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새집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딱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다가 빡빡 줄만 똑 떨어지면 뭐냐?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한단 말이요. 그렇게 이제 딱 공부하는데 하루는 가서 물었어. 그 선사에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재앙막장하고 충성봉이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 행하면서 자기 마음 잘 닦으면 그것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거야 세 살 먹은 애도 다 하는 얘기 아니오. 나쁜 일 하지 마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도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세 살 먹은 애도 다 할 수 있지만도 나쁜 일 하지 마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도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앞이 콱 막혀가지고 이제 돌을 닦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가서 또 앉아서 발 담궈 놓고 겨울물 흐르는데 발 담궈 놓고 또 앉아서 있어요. 아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전부 부처님 법문을 들리거든. 그 앞에 있는 푸른 나무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보여. 그래서 돌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오늘 법문은 극락세계 AI가 있다 하는 법문으로 끝내겠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

그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0: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B와 B가

0: 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 표준 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대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려튀는 것이네.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고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0: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0: 아이고,
2: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구를 반 정도
0: 네.
2: 뭐

0: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0: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0: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0: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0: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조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2: 이분도
1: 맞습니다.
2: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길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2: 네.
3: 49년생.
2: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1: 네. 네.

0: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0: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0: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1: 네.
0: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1: 아이고. 네.
0: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1: 안 아프고
0: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네. 다리가 네.
0: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0: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1: 네.
0: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물로 네.
0: 물도 빼고
2: 네. 아, 네. 물도 빼고
0: 네.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0: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0: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네.
1: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2: 네.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어머니,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수 없어서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복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1: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던
3: 아, 저
2: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3: 네.
2: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2: 오.
1: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4: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0: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예.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2: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1: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어요.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예.
1: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0: 꼭 가십시오. 그래서 네.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네.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0: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에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0: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등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9: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염불소리샘.

돌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그에겐 불교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 꽃자리 연꽃 향기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봉원사 서울 연꽃 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 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

0: 행사했습니다. 호남에서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중앙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벗어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차기 종단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우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기자회견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수많은 취재진과 사부대중으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경우 스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40여 년간 다진 수행력과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바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 스님은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자주적 교구 운영과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인 교구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과 포교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혁신과 포교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AI 종책위원회를 신설해 교리와 종단 데이터를 연계한 AI, 이른바 불교 GPT를 개발하고 대장경 아카이브와 종단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행정과 포교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템플스테이와 도심 권역별 청년 선원 조성을 통해 청년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2: 새로운 집행부는 종단의 행정, 교육, 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1: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신장안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과 종무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 내 전담부서인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전국 비구니회와의 정례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지나온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어보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다음 100년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1: 경우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선 범해 스님이 위원장을, 자공 스님이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정념 스님에 이어 경우 스님까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종단의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화계사를 비롯해 직할교구 3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포교와 전법의 역할에 매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화계사 주지에 재임명된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호법국장 및 중앙종의 사무처장 등 종단 핵심 소임을 두루 역임한 행정통입니다.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정사 포교소 대표, 화엄사 산감 소임을 맡아 현장 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해왔습니다. 청룡사 주지에 재임명된 진홍 스님은 윤호 스님을 은사로 3인위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수행과 교학을 바탕으로 청룡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는 어제 경내 지장전에서 취봉선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 스님, 문도 대표 유나 범종 스님, 유런장 대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생전 송광사 가람중창과 수행에 정진한 취봉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다례제는 현묵 스님이 산중을 대표해 향을 올리고 문도와 속가 인연들의 헌다, 종사영반, 대중삼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취봉당 창섭 스님은 1898년 하동에서 태어나 쌍계사로 출가해 내외전과 선교를 겸비하고 세 차례나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전각의 복원불사에 힘쓰다 1983년 범납 71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세 번째 주제전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에는 편지와 서화, 금성문 등 유물 38점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의 삶 깊은 곳엔 불교라는 든든한 학문적, 정신적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흘려쓴 글씨 위에 힘있게 적힌 혼어 견차호지, 잉이부지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혼어 스님이 이를 보고 좋아하기에 그대로 건네준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 유배 시절인 1853년경 경북 은혜사의 주지인 혼어 스님에게 선물한 성노시입니다. 일반에 처음 공개된 성노시는 고대 유물인 도라살촉 성노를 고증하고 시를 지은 작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불교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4: 아주 정성들여서 제일 많이 쓴 게 성노가 같아요. 이 성노가가 지금 이것은 혼어 스님에게 그 은혜사에 있는 혼어 스님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 이름까지 있어서 아주 귀한 거고 그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점이 똑같은 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추사 김정희에게 불교는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1815년 수락산 항림암에서 해붕대사를 만나 불교를 논했고 그 자리에서 동갑내기 초의선사를 만나 평생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붕대사 화상찬에는 해붕대사의 사상을 기리는 추사의 글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감상, 추사가 호운 스님에게 보낸 답장까지 담겨 신분의 벽을 넘어 수행자들과 교류하고 불교 이론을 깊이 탐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백파선사와 펼친 치열한 선 논쟁의 흔적이 담겼고 백파율사비에서는 생전 벗이자 학문적 동반자로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백파가 하고 그렇게 싸웠으면서 백파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비문을 선운사에다 써준 거가 다른 비문들은 대개 전서에다가 뒤에다가 해서로 단정하게 쓰는데 추사는 또 파격적으로 앞면은 해서로 쓰고 뒷면은 항서로 써가지고 추사제의 진면목을 또 보여줍니다.
3: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금석한 연구에서도 이어집니다. 추사 김정희가 경주 무장 사터를 직접 찾아가 깨진 비석 파편 두 개를 발견하고 측면에 발견 경위를 새긴 무장사 아미탑을 조성 깊이 편. 문헌에 머물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불교 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했던 추사의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 불이선란도에는 난초를 서예의 필목으로 표현하고 네 차례 글을 덧붙여 그림을 그린 이유와 전해진 과정을 기록했는데 유교와 불교,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조화를 추구했던 추사의 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존재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런 근원을 찾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루어낸 성과가.
3: 이외에도 불교에 귀의했던 말년, 과천과 봉은 사를 오가며 냉금지에 남긴 산호가 비취병 대련에서는 원숙한 추사체를 만날 수

0: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교라는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문예 세계를 일궈낸 추사 김정희. 북끝으로 연마한 불교적 세계관과 예술적 경지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국가유산청이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삼랑성과 전등사, 정족산 사고, 사찰림과 옛길 등이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역사 문화 경관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 공간에 중첩돼 있습니다. 특히 산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라 자리한 전등사와 능선을 활용해 축조된 삼랑성, 사찰림과 노고수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산지가람의 경관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문헌과 고지도에 정족산과 전등사의 역사와 경관이 기록돼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속 천년 꽃알이 은은한 연꽃 향기와 트렌디한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연잎 사이로 수줍게 고개 내민 연꽃들이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은은하게 퍼지는 연향을 맡으며 한여름 정취를 만끽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신촌 봉원사에서 제22회 서울 연꽃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봉원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문을 연 연꽃축제는 주지 현성 스님과 김동학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3: 본래의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로운 연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일상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4: 즐길수록 아마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2: 2부에서는 가수 신혜와 박상현, DJ 크라이버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힙한 불교 문화를 이끄는 해탈컴퍼니의 불교 밴드 해골물의 무대가 시작되자 고즈넉했던 사찰은 순식간에 뜨거운 페스티벌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해골물 밴드에 익숙하면서도 강렬한 비트에 맞춰 관객들은 함께 춤추고 뛰놀며 축제의 열기를 온전히 즐깁니다.
5: 절에 관심이 많았는데 되게 이런 음악 페스티벌을 불교에서 하고 이걸 되게 막 열린 마음으로 즐기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6: 불교 박람회나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또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산이라서 시원하고 이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조금 이 신나는 음악 이런 게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노을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도량에서 대중들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새깁니다.
7: 연꽃을 참 좋아하는데 도심 속에 이렇게 사찰에서 연꽃 축제를 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저녁 되니까 바람도 불고 굉장히 공연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2: 은은한 연꽃 향기와 다채로운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봉원사 서울 연꽃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불교계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불복장 작법의식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오롯이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8: 구한말, 백양사 담양 포교당으로 시작해 백여 년 지역 불자들의 구심으로 역사를 함께해온 담양 용화사. 용화사는 근대 선지식이면서 율사로 이름 높았던 묵담 스님이 계율과 불교 의식을 전수하던 전법 도량입니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 보존회는 용화사 대웅전에서 호남 지역 불복장 의식의 역사적 가치와 전승 필요성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 율사로 불복장 의식을 온전히 이어온 도월 수진 스님. 스님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성된 조선 후기 불복장 의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세미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9: 네, 모든 책자의 근본이 담양에 드러나고 그다음에는 그 전통을 이어신 분이 또 복담 스님이 계셨고 더더라 오르서 담양용화대에서 오르시기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었다.
8: 첫 발제자로 나선 불교학의 대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복장 의식의 탄생 배경을 밝혔습니다.
10: 불상이 출현한 후에는 불상이 불탑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복장 작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한국불교 불복장의 법식화와 그 특징을 율사 수진 스님의 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형식과 가치는 이미 국가나 지역문화유산의 격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청한 동국대 연구교수도 수진 스님의 독보적 불복장 작법을 연구하면서 불교 무형유산으로 보전과 전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의산의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연담유일, 화담범린, 금해관영, 묵담성우, 도월수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남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CPN 문화유산 이재우 국장의 사회로 김종용 동국대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제자들의 논문을 면밀히 고찰했습니다. 앞서 지역의 불자 정치인으로 불복장 의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계호 의원도 수진 스님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1: 영화사의 불복장은 묵담 대선사 이후에 수진 스님께서 잘 전승을 해오시면서 그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전통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미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지방문화유산으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한편 수진 스님은 전수 제자들과 내년 상반기 중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2016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저서 사인회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법장 스님은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저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대승불교 보살계의 근간인 법망경을 중심으로 주요 주석서를 비교해 보살계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전승됐는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사인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법장 스님의 사인을 받으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년고찰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 서울 포교원 임시개원을 기념해 첫 수구 성취다라니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큰 원력으로 여는 서울 첫 법석을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구성취 다라니를 독송하며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가정의 평안과 건강, 사업과 학업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과 석굴암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 보살님의 자비심은 절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기도 인연을 통해 각자의 삶에 무한한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석굴암은 이번 첫 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서울 포교원에서 수구성취다라니 독경 법회를 이어가며 2027년 2월 말 서울 포교원을 정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

0: 성취 이루시기를 바론 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0: 짧고 강렬한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술 작가 양경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칙칙한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1: 아우. 아니 제가 한 10년 만에 여기 다시 방문했는데
0: 10년 만에 오신 겁니까?
1: 전혀 칙칙하지 않고 너무 힙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니 저 미술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런지 빠쉬형이
1: 힘 좀 줬습니다.
0: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그림 활동하고 있는 양경수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10년 전에도 가피에 나오셨다고요?
1: 네, 정확히 11년 전이고요. 예. 그때도 제가 불교미술, 불교현대미술을 하고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가피하고 인연이 깊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평소에 오가피차 많이 드시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힙한 패션을 갖춘 강렬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함께 소통과 공감을 하는 미술 작가 양경수 작가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 아우, 또 출가도 아니고 가출을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에 아버지께서 저 단청, 또 단청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불교 미술 작가이기도 하시고 집안이 불교 미술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또 여러 그런 어떤 인연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도 단청 기술자 면허를 따시고 불화 탱화를 그리셨어요.
0: 대단하시네요.
1: 네, 집이 온통 그런 안료와 붓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단청 현장에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시키신 거죠.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방학 때나 주말에 데리고 가셔서 또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뭘 칠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다. 오히려 괴로웠다. 그래서
0: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1: 맞아요.
0: 산 속에서 막 색칠 시키니까
1: 또 그 안료가 또 그 이렇게 뭐
0: 독하죠.
1: 너무 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20살 때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한 게
0: 얼마요?
1: 2만 원을 들고
0: 2만 원이요?
1: 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출 상태여서 사실 출가라고 해도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출이 맞죠.
0: 가출. 예.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색칠하면서 재미없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또 서양화가 서양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게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단청을 하셨지만 외가 쪽에서 이모는 애니메이터였고 삼촌들도 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단청을 배우고 그래서 큰애 삼촌은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고요.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0: 그림 자체를 좋아하셨군요. 유전자가 그러니까요.
1: 맞습니다. 단청을 그렇게 현장에서 안 배우고 정말 불화나 단청 이런 걸 그림으로 배웠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고 서양화가 되고 싶었고 막 반고흐나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겠노라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좀 뭐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0: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1: 맞습니다.

0: 그 가출을 하신 분이 어떻게 불교 미술로 복귀를 하시게 된 겁니까?
1: 아, 이게 뭐 어쨌든 가출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0: 아, 돈이 없어서.
1: 예, 당장 돈이 없으니까.
0: 그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 쪽에서
0: 예.
1: 이런 클럽 알바도 하고 막
0: 오.
1: 노점상에서 피어싱 장사도 하고
0: 예.
1: 뭐 벽화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전전긍긍을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0: 아,
1: 연락이
0: 이렇게
1: 없이
0: 집안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
1: 아뭐
0: 겁니까?
1: 이제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어머니 친어머니랑 닿아서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0: 예.
1: 삼촌도 계셨고
0: 삼촌도
1: 네
0: 계셨고.
1: 큰애 삼촌이 스님이셨었어요
0: 오,
1: 출가를 하셔서
0: 그렇군요. 예.
1: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환속을 하시고 이제 불화 작가를 하고 계셨고
0: 예.
1: 제 이런 사정들을 듣더니 그러면 너 다른 데서 알바하지 말고
0: 오.
1: 내 작업실 와서 나를 도우면서
0: 야.
1: 배우는 게 어떻겠냐
0: 야.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석채를 다루는 법, 뭐 붓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서양화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서 사실 즐거움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고 징그징그하고 스님들도 제 어릴 때 스님들은 아버지한테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그런 게 아닌 불교라는 것들을 삼촌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0: 야, 비로소.
1: 네네.
0: 예.
1: 그리고 삼촌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셨고
0: 네.
1: 너무 삶을 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가 뭐길래
0: 아,
1: 삼촌은 심지어 스님이셨었는데
0: 예.
1: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말고 진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0: 네.
1: 생애 이런
0: 예.
1: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야.
1: 그렇게 보니 이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가출도 하셨고 어떤
0: 방황도 하시고.
1: 맞아요. 이 어릴 때 물론 저도 막
0: 예.
1: 그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접했지만 그때 접했을 때랑 또
0: 예.
1: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제대 후에 혼자 살면서 접한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뭐 동일시도 되면서
0: 예. 네.
1: 아 진짜 뭔가 소위 힙스터의 삶을 사셨구나 그분은 그다 가졌다가 모든 걸다 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고
0: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렇게 시작이 됐죠.
0: 그때가 몇살 때였습니까?
1: 그때가
0: 푹 빠지면.
1: 24살,
0: 아.
1: 2006년, 7년 그때였어요.
0: 예.
1: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0: 네.
1: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불에 빠졌다.
0: 아, 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에
1: 네,
0: 빠졌다.
1: 그때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뭐 약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 어쨌거나 부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
1: 맞습니다.
0: 자체가 불현이 깊으시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근이 있으시고. 이 어렸을 때 불교 혹은 뭐 단청이라든가 불교 미술이 징글징글했는데, 그래도 그림은 좋아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그다가 좀 방황하고 다시 불교 미술 작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작품을 함께 볼 테지만 파격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불교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서 전통적인 불교 미술이 아니라 파격적인 강렬한 그런 불교 미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1: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야기들은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 2600년 전 얘기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그 부처님이 했던 말씀들과 행동들이 과연 안 힙했을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 센세이션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줄 만한

0: 행동과 이야기들이었잖아요. 2600년 전의 부처님을 지금 학자들은 그 당시에 부처님은 혁명가였다.
1: 그럼요.
0: 이렇게 표현도
1: 맞습니다.
0: 하죠.
1: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GD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이렇게 정말 셀럽.

0: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꼭 이 단청과 불교 미술을 놓고가 아닌 모든 미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술사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힙했던 것들인데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 단청들도 지금 이어와서 전통이 된 것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게 2000년 뒤에는 전통이 되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들을 그 정말 20대 초반에 발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이라면, 부처님의 지금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 팔상도를 현대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1: 팔상도. 네.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만든 맞습니다.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0: 네. 예.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그 2014년도에 예. 불교 박람회에 나오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1: 아, 그때 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0: 네,
1: 파격감을. 최근에 네네. 출근에서 극락까지라는 네네.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아,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어쨌든 그런 불교 그림들로 처음 작가로 데뷔하고 14년, 15년, 16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불교 네, 전시.
1: 저 뒤에 네. 나오네요. 네. 제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네. 네. 제가 불교 미술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 뭐, 대원상이라는 상도 저 10대 제자 그림으로 받기도 하고.
1: 이야, 대원상도 받으셨어요?
0: 네네. 이야. 그리고 제 팔상도 그림으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이런 데 초청돼서 전시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너무 내가 불교 미술 작가로 불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1: 네.
0: 되게 B급 코드도 좋아하고 소위 병맛 같은
1: 저도 병맛
0: 네. 그런 거는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제 안에 부캐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웹툰을
0: 네. 그 한 컷 만화 직장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조금은 B급 코드의 웹툰을 그렸는데 그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한 10년간은 그 작가로 활동을 예. 계속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불교에 돌아오게 된 계기 역시 불교가 사실 전 예전부터 되게 불교는 힙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약간 먹힌
1: 젊은 청년들이 네. 힙불교, 힙한 불교 해가지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박람회를 꾸준히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여기 왜 이렇게 마치 홍대나 성수동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1: 네.
0: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불교 미술이나 불교 작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불교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두 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1: 예.
0: 내 그 직장인 그림과 불교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보니 제가 그린, 제가 작업한 걸로 결국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뭐 굳이 억지로 묶기보단 출근부터 극락까지라고 해놓고 직장인 예. 처방전과 극락전 두 가지 컨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차피 내가 다 그린 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전시를 올 초에 울산
1: 야.
0: 여기도 이 백양사라는 절에 맞은편에 있는 백양사에서 만든 현대미술관
1: 울산 네네. 언양의 백양사 네. 예 말씀하신 네. 거죠?
0: 또 굉장히 좋은 공간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아서
1: 예.
0: 한 달간 전시를 했죠.
1: 예. 이때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예. 근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했는데
1: 예.
0: 위치가 좀 예. 이렇게 외진돼 있어서 많이 예. 오시진 못했지만 예.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셔갖고
1: 네.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하셔야죠.
0: 뭐 열어주십시오. 어디든 초대해 주시면 그림 드리려고
1: 예. 저도 그때는 꼭 가보겠습니다.
0: 네네.
1: 예, 우리 스님들 데리고 예.
0: 네.
1: 그 힙한 불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0: 네네.
1: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힙한 불교 무엇일까요?
0: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불교는 안 힙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

0: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시다르타 부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릎을 탁 치게 안 하는
1: 그렇죠.
0: 말들이 있나?
1: 감동을 주죠.
0: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오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기 배경에서도 2026년 이렇게 화려한 AI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교 이 공과 업, 채움과 비움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상이자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힙불교 요즘 이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힙불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불교는 힙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1: 항상 힙했다.
0: 맞습니다.
1: 야, 말씀이 힙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0: 네네.
1: 불교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어쨌든 이 그동안 쌓여 있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깊은 철학과 정말 단단하게 다져진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 소위 새로운 창작을 할때 그런 중심이 없이 어떤 표면만 너무 소위 그런 재미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칫 작가로서도 위험하지만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고 이렇게 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게,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창작은 하되 뭐 선을 넘지는 않는다,
0: 맞습니다.
1: 훼손하지는 않는다. 멋있습니다, 작가님.
0: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팝업도 해보고 다른 되게 많은 뭐 회사나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박람회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따지면 과연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불교를 제하고도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교를 입혔기 때문에 잘 팔리고 불교를 그냥 갖다가만 썼기 때문에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힙해지고 이런 것은 좀 내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영상 작업이나 음악 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만든
1: 오,
0: 이미지인데
1: 멋있습니다.
0: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물음 같은 걸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판매를 하거나 무슨 굿즈를 만드는 사업자라기보다는 작가이니까
1: 작가니까.
0: 그런 생각들이 기반이 안 되면 작업을 할수 없는 것
1: 이야, 멋있는 작가 정신입니다. 예. 나눌 대화가 많아서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고. 뭔가 이게 가슴을 좀, 뭔가 가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뭐 대충 느낌은 오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유, 근데 너무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1: 먹고 사는 고.
0: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사실, 먹고 사는 고라는 게, 뭐, 먹고 사는 건다 힘들고, 다 괴롭고, 불교에서 뭐 삶이 고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저는 막 엄청난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지금의 삶과 가장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그게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결국

0: 인생 전반을 보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깨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의 삶도 저 고였지만 뭐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제 그림이나 크게는 모든 지구가 먹고 사는 고 아닐까.
1: 먹고 사는 거. 이번에 최근에 전시한 제목이 출근해서 극락까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려고
0: 아, 맞아요.
1: 예,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0: 맞아요.
1: 먹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0: 결국은
1: 예.
0: 모든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 결국 인생은 먹고 사는 거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고 괴롭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출근도 고고고 출근하러 가야
0: 맞습니다.
1: 되고.
0: 아, 좋네요.
1: 예,
0: 네.
1: 괜찮나요?
0: 네.
1: 예. 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고 작가님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0: 네네.
1: 있는 우리 작품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품 한번 볼까요?
0: 아.
1: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 이런 말장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출근이 우울한 이유는 추울근이어서고.
1: 저 아가씨 왜 이렇게 조증인가요?
0: 퇴근이 신나는 이유는 퇴근이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1: 네,
0: 사실
1: 재밌어요.
0: 모두가 매일매일 겪는
1: 네.
0: 일이고요. 그
1: 예.
0: 가운데 그림은 이제 약간
1: 부장님인가요?
0: 약간 불교의 그런 단어들을 비틀어서
1: 예.
0: 전생에 업이 많아 업무가 업이 됐구나.
1: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0: 그리고 이제
1: 예.
0: 무슨 사 무슨 스님처럼 과로사 오피스님 이렇게
1: 아, 간호사 오피스님.
0: 업무 수행 중이다.
1: 아,
0: 그리고
1: 재밌다.
0: 마지막 거는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1: 네.
0: 사랑에 빠진 건가요?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다.
1: 아, 상사병. 아, 이거 말장난 재밌네요. 저 이런 거 되게
0: 이런
1: 좋아요.
0: 언어 유희로 제가
1: 예. 저 상사병입니다. 예? 직장 상사 때문에 상사병. 재밌다.
0: 제주 작품들입니다, 웹툰에.
1: 예.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어디서 얻으세요?
0: 사실 주변에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도 미대이고 주변에 다 직장인이라기보단 뭐 예술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막 레게 머리에 뭐 자유를 외치던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 영업사원이 돼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한 10년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저도 40대가 넘어가고 그 친구들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런 소위 갑질이나 어떤 그런 애환보다는 건강에 더뭐 회사의 어떤 애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당장 건강,
1: 건강,
0: 머리가 빠지는 일,
1: 예,
0: 뭐
1: 뭐
0: 아니면은
1: 당뇨,
0: 당뇨,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뭐 사춘기 아들, 딸의 애환.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까는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이제 저도 그 나이대가 되고 제 친구들 역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보니까 아, 이게 갑이 아니었구나. 을 오브 더 을이었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갑질보단 어떤 MZ와의 소통, 그리고 위아래 낀 세대, 이런 것들의 애환이.
1: 위아래로 막 치인다면서요?
0: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승화시키느냐.
0: 맞습니다. 이 고를 어떻게 재밌게.
1: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0: 네네.
1: 좀 관객들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0: 사실 초반에 제가 이 2015년에 이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무게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기분보단 제가 한 컷 만화이기도 하고

0: 정말 넘겨보면서 피식 웃고 그냥 정말 미소를 띠고 하루 중에 진짜 웃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잖아요.
1: 많지
0: 네.
1: 않죠.
0: 그래서 그런 정도면 됐다, 내 역할은. 그것도 엄청 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그림 뭐 불교 미술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웹툰이 됐던 정말 힘 빼고 그냥 웃고 즐기고 정말 기억에 안 남아도 되니까 그 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냥 즐겨줬으면
0: 네네.
1: 좋겠다. 아.
0: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근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이런 병맛 웹툰
0: 네네.
1: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실제 연재도 뭐 했었고요. 네.
1: 예. 아,
0: SNS에
1: 재밌어요,
0: 좀
1: 진짜.
0: 지금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SNS에서 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1: 네.
0: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가
1: 예.
0: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코미디언들도 많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 극장의 본부장도 제 친한 동생이어서 제가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퓨어한 스탠드업 코미디일 수 있겠다. 왜냐면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뭔가 콜라보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N 보고 계시죠?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먹고 사는 고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작품도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제 SNS에도 대문에 가장 먼저 써놓은 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각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되게 비슷하잖아요. 24시간 똑같고 우리가 뭐밥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제 그림에도 그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 그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한 컷이 있지만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림 한 컷이 있는데
1: 멋있다.
0: 그게 인생이 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허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슷하니까 서로 힘내서 살자. 뭐
1: 네.
0: 그런 제 그림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사는 고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초성 퀴즈. 피읖, 시읖, 무탈하게. 제가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딱든 생각이,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오늘
0: 네.
1: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0: 네.
1: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폭소가 나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폭소, 뭐 한바탕 크게 웃자, 무탈하게, 라는 생각에 딱 들었는데,
0: 네.
1: 사실 답을 알겠어요. 피식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근데
1: 근데,
0: 폭소도 맞네요.
1: 예. 아유, 오늘
0: 폭소는
1: 제가
0: 생각도
1: 너무
0: 못했는데.
1: 재밌게 웃어가지고,
0: 네.
1: 피식, 무탈하게, 답 맞췄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인생 키워드 세 번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최근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출근부터 극락까지. 그럼 작가님에게 극락은 무엇이냐? 작가님에게 극락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몇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예전에는 극락, 정말 극도로 즐거운 건 어떤 것인가?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클럽을 가고, 사람들과 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1: 아프지 않게.
0: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게 이게 극락이겠구나. 막 엄청난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도 정말 무탈하게 내가 하는 거를 오래 하고 그 안에서 작은 웃음들, 피식피식 웃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웃음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무탈하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서 작은 웃음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40대 초반이 된 지금의 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1: 인생의 정점을 네. 찍어보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
0: 맞습니다.
1: 네, 뭐 크게 안 아프고 뭐 큰 우환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아, 이게 행복이더라.
0: 맞아요.
1: 작가님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지금 저 자신도 저도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걸 쓰고 나온 이유도 백반증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어요.
1: 잘 못 느끼겠는데.
0: 네.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 근데 결국 기승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1: 스트레스.
0: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1: 먹고 사는 거라.
0: 그럼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체 내에서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1: 건강이 최고죠.
0: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탈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거다.
1: 저도 막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뭐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0: 네.
1: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0: 맞습니다.
1: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강의도 못 하고 네.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 선배님들한테 네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이잖아요. 네네.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은 분들이잖아요. 네. 딱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나이 이제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시더래요.
0: 맞습니다.
1: 그 말이 정답인데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가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야 보이고 요즘 네.
1: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해맑게 네. 이렇게 재미난 수많은 이런 좋으신 이런 이야기나 작품이나 계속 들려주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러면 우리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작가님 입장에서 네.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남하고 막 비교하고 네네.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스스로 막 인생 참 살기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작가님이 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네, 그
1: 나도 그림으로, 힘들어.
0: 예, 그림으로 잘 되면서 10년 전에 예, 예. 맨날 500에 30 반지하 같은 데 살다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영등포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10년을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2층짜리 오피스텔을 샀었고
1: 2층짜리를요? 네, 야 많이 보셨나 봐요 그때.
0: 그냥, 이제 그냥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 예. 꼭대기를 가고 싶어서.
1: 야 좋다.
0: 근데 예. 그 부동산이 10년간 오르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1: 예.
0: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도 생기고
1: 아이고.
0: 불면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평안한 대로 이사를 잘 갔고
1: 예.
0: 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1: 그 안정된 삶이요.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리셨나 보다.
0: 네, 이것도 뭐 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뭐 별반 뾰족한 수도 없고
1: 예.
0: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뭐 평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내가 뭐 뾰족한
1: 수도 없지만
0: 예. 내가 아무리 사이다 작가 뭐
1: 예.
0: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내나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 예.
0: 또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건

0: 아니고 스님께도 엄청 그런 질문을 많이
1: 아, 별로 해줄 말이
0: 하셨거든요.
1: 없어요, 솔직히.
0: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요즘 불교가 각광받는 이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각계 전투야. 알아서 잘해야 돼. 알아서 잘해야
1: 각계전투.
0: 돼. 결국은 누가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알아서.
1: 알아서 버텨라.
0: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림이라도 한장더 그리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기력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자기 루틴을 만들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게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뭐 이번에도 깨달았고 늘 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영위해 나가는 것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 듣기에 작가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0: 당연히 뭐 아마 여기 지금 이번에 불 켜져 있는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는 입금이 가장 저는 가장
1: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예술가가 어디 돈을 밝혀? 뭐돈 얘기를 왜 해?
1: 아, 있어요. 작품을
0: 그럼요.
1: 만들죠.
0: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밝힌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이런 수명을 깎아내면서 저는 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는 가장 기초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0: 그래서 뭐, 난돈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술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겸상도 안 하게 됐어요. 가식이구나. 그렇다고 돈을
1: 법도 같지
0: 밝히고
1: 않네.
0: 난 무조건 이 그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도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무언가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입금은 저한테는 너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1: 팔만대장경에요.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좋은 곳에 많이 써라.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0: 아유,
1: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0: 그러게요.
1: 나눴어요. 이제 인생 키워드 마지막 이세 번째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릴 때는 되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어떻게 좀잘 살아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무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눈뜨작이라고 하거든요. 눈뜨면 작업한다. 그런 루틴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건강도 챙기고 뭐꼭 몸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제가 뭐막 앞으로 이런 대작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없을 것 같고 제가 꾸준히 뭐 지금도 오늘도 작업하다가 왔고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말 한 초, 1초, 2초 정말 작은 피식을 제가 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무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정말 오늘 재밌고 흥겨운 말씀
0: 아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인데요. 양경수 작가님, 가필란 무엇일까요?
0: 가필란 셀프다.
1: 셀프. 네. 예.
0: 결국 뭐 제가 수행은 셀프라는 얘기를 예. 10여 년 전부터 늘 표어처럼 만들고 다니지만 예. 결국 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도 진짜 각자 알아서 잘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막 악한 행동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늘 빈다고 해서 가피가 오진 않잖아요.
1: 그럼요. 네.
0: 예. 결국은 각자 알아서 잘해야 가피가 온다.
1: 야, 네.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네. 그걸 조금 더 정제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닦아야 한다. 예, 그게 셀프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말이겠죠.
1: 멋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흥과 재치가 넘치는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0: 사용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여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분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보이 강대 재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거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깨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데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에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이슬이 저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 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딱 찍,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과 이러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진잖아. 간장 해야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되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네.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붓으로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누버뿌는데. 그 어른 스님, 그 장대묘 교망 녹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땡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업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붓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환하지요?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수 중생 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위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계속 모두 다 환희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민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맨한 게 지금 말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 먹으면 되지. 아무나 젖 내려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싸이 이러고 이러면 되겠나,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있는 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그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법계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하되 또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고요.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성근은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동이 밑갈 싫으면 돼.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 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악,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반대,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요. 평등하고 고요한.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여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여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 능연하여 종종불신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돼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 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 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회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언제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몽구수처럼 나를 갈으려고 다녔는데 몽구수 알아요? 앙앙앙앙

그렇죠.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선거는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불, 2정수, 2어, 무량, 천만 불세, 그래, 댕긴다는 그런 선근이 있어야 돼, 선근. 그런데 별라 대안하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됐어. 그거는 자기 아집 암환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간센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십해양품 할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친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 예? 천친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 중국 못 가잖아요.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라 합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하암살림 할 때,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별난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스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엄수요. 하엄경이란 이 경전은 그건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입법계품 저기 어디 뒤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야!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백옥 같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반대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등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게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바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만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이 대성하야 불가사의한 도대체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이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의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 하야. 수보살행 하야. 보살행을 딱까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궤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체급수의 무유휴식이다. 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부처님의 수례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성이라, 바라밀수례라고 합니다. 바라밀수례. 부처님의 수례는 보리성이라 할 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라밀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성. 성용차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베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베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베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뚝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배잖아요, 그죠? 뚝대기. 그리고 중간에 앵가 지탱해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혹이라 하지요. 혹이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혹이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랑 잎사귀 이삭 다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 한 번 알베긴다. 중복 때 두 번 알베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팔다 마 죽겠다.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베겠다.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입이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 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 돼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써요. 그게 못 빼앗아서 그래. 고개를 안 쓰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역이 불루구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도 뿔따고 안 나야 되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가 해보자고 달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난 막말할 때라죠. 저거는 한갑 지라도 철 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라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의 이제 서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성취원이라 큰 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수리라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적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한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죠. 재생정신이라도 겨우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영담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회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안 하니까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네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스님이 네 신심은 희한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이 의엽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보살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그 중생을 이렇게 하는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볼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스님 보고 그랬죠.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급식 해라. 무료급식 변정각이다.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어쨌든지 그 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게 벗겨갖고 끄덕여 흥과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 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남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버리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야, 제 소금 뿌리기 같아. 아이고, 그 남에게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펼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펴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건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가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희죽이 웃는다니까 막 손 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 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 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링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아니야.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격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집어먹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어.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니한테 달게 들어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니한테 달게 들어오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아. 자, 마지막에 10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큰 서원을 일으키려 일제 세계에서 안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못한도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량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니까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심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은 뭐야 불도 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라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열반을 정득하면 또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욕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제법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제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개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개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런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이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이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제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의 기균은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한 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십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 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왜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왜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가. 그냥 뭐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을 잡사요. 맞다. 시 대지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나니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부수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향

미척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통과 신족통과 한통과 자재 변화하여 충만일체 법계라. 법지통과 신족통이 한통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통. 여의 신족통은 또 여의 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또 사신족, 사여의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태어나게도 하고 내 몸을 사라지게도 하고 예? 목숨을 우리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생로병사에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환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여.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예?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 것. 주객을 초월해가지고 또 주객에 자제해가지고 생사열반 상공하라. 그래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하기가 여 허공과 같으며 진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조금도 휴식이 없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러서 발 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큰 서원과 여시 대용민과 이와 같은 큰 용민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2차 열 가지 대원을 문으로서 대원의 머리로 으뜸을 삼아서 백만 아성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열 가지 대원을 쭉 했는데 이 열 가지 대원을 왜 했느냐. 오직 왜 이 열 가지 대원만을 쓰라는가. 첫째 서원은 공덕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서원은 지혜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서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을 쓰면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남발을 매겨놨어요. 셋째는 어떤 몸으로 교화할 것인가. 넷째는 어떤 마음으로 교화할 것인가. 다섯째는 어떤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여섯째는 그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째는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 9, 10 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은 자기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는 초지 한의지를 얻어서 그 수성함을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아홉째는 모든 보살의 지위를 끝까지 성취하여 그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열배는 일체 뭐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죠? 모든 지위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킨다고 방금 읽었죠? 대원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마음을 따라서 모든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이와 같은 큰 방편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방금 했는 대목이에요. 큰 서원을 실천을 위한 방편을 용맹하게 성취하기 때문이다. 용맹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대행을 닦는다고 한 것은 그 방편으로 행하는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지혜에 머물면서 이 한의지에 머물면서 점차 오래도록 익혀서 이 세 가지 수행을 원을 일으키고 또 방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예? 예. 오래도록 이 세 가지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일으킨 바가 없지요. 예. 그래서 부작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0: 청년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

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0: 현대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안안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제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경험

0: 들었는데 이제 팔리로 하면 망갈라수타. 이 망갈라수타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수타,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르니의 메타수타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1: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1: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0: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이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0: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의
2: 시작.
0: 시작되는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2: 읽기. 읽기. 전전의 저기 읽기 먼저 그다음에 읽기 뭐 피기. 억지로요? 저 시작은 로요?
3: 로또.
2: 잘했어, 잘했어.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달라, 달라, 달라. 제 형제.
0: 경제할 때 맞아요?
2: 예. 예. 제발.
0: 그럼 우리가 많이, 예,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아이고, 들렸어요.
1: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0: 여기까지 합시다.
1: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4: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를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5: 연수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순 스님이 제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 한국에 없는 마음이 살아야 돼.

0: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1: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0: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0: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는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2: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수님입니다.
0: 시험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출력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2: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수님.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수님.
3: 제가 97년에 출가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2: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스님의 은사이신 도지스님입니다. 명선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4: 네, 어떻게 잘 사시는가요?
3: 예수님.
4: 차 한잔해요.
2: 차 한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이제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4: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생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2: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4: 명선스님은 뭐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시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에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추가시켰습니다.
2: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스님은 명선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3: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길상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4: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 행위를 늘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 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2: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1: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 얼굴 빨고 마음부터 해야 되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광산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2: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4: 예,
5: 가시죠.
2: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6: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7: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국내 사람들도 잘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2: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1: 아이고, 진짜 괜찮은 겁니다.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리는 분들이.
2: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예.
2: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1: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파리프. 스리랑카 파리프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2: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1: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재료를 안 쓰니까

0: 이게 파 종류가 그 배가 있으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0: 아이, 소금이 이제 그렇습니다.
1: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0: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2: 네, 알겠습니다.
0: 맛있게 드십시오.
1: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3: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게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런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4: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황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1: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5: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길상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0: 와, 너무 맛있습니다.
2: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0: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0: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오늘 쾌남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3: 저는 이제서야 불러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4: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3: 우리들이?
4: 예, 그게 안 됐네.
3: 곧 그럴 날이 오겠죠.
4: 예, 미안해요.
2: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5: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3: 네.
5: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아.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그에겐 불교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이 연꽃 향기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봉원사 서울연꽃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호남에서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중앙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벗어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차기 종단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우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기자회견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수많은 취재진과 사부대중으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경우 스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40여 년간 다진 수행력과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바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 스님은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 자주적 교구 운영과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인 교구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과 포교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0: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혁신과 포교 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AI 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교리와 종단 데이터를 연계한 AI, 이른바 불교 GPT를 개발하고 대장경 아카이브와 종단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행정과 포교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템플스테이와 도심 권역별 청년 선원 조성을 통해 청년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1: 새로운 집행부는 종단의 행정, 교육, 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0: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신장안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과 종무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 내 전담부서인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전국 비구니회와의 정례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나온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어보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다음 100년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0: 경우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선 범해 스님이 위원장을, 자공 스님이 선거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정념 스님에 이어 경우스님까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종단의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화계사를 비롯해 직할교구 3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포교와 전법의 역할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화계사 주지에 재임명된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호법국장 및 중앙종의 사무처장 등 종단 핵심 소임을 두루 역임한 행정통입니다.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정사 포교소 대표, 화엄사 산감 소임을 맡아 현장 포교와 가람수호에 매진해왔습니다. 청룡사 주지에 재임명된 진홍 스님은 윤호 스님을 은사로 3인위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수행과 교학을 바탕으로 청룡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는 어제 경내 지장전에서 취봉선사 43주기 추모 다리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 스님, 문도 대표 유나 범종 스님, 유런장 대경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해 생전 송광사 가람 중창과 수행에 정진한 취봉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다례제는 현묵 스님이 산중을 대표해 향을 올리고 문도와 속가 인연들의 헌다, 종사영반, 대중 삼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취봉당 창섭 스님은 1898년 하동에서 태어나 쌍계사로 출가해 내외전과 선교를 겸비하고 세 차례나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전각의 복원불사에 힘쓰다 1983년 범납 71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세 번째 주제 전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에는 편지와 서화, 금성문 등 유물 38점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의 삶 깊은 곳엔 불교라는 든든한 학문적, 정신적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흘려 쓴 글씨 위에 힘있게 적힌 혼어 견차 호지, 잉이부지라는 문구입니다.

0: 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헌어 스님이 이를 보고 좋아하기에 그대로 건네준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 유배 시절인 1853년경 경북 은혜사의 주지인 헌어 스님에게 선물한 성노시입니다. 일반에 처음 공개된 성노시는 고대 유물인 도라살촉 성노를 고증하고 시를 지은 작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불교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1: 아주 정성 들여서 제일 많이 쓴 게 성노가 같아요. 이 성노가가 지금 이것은 헌어 스님에게 그 은혜사에 있는 헌어 스님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 이름까지 있어서 아주 귀한 거고 그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점이 똑같은 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추사 김정희에게 불교는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1815년 수락산 항림암에서 해붕대사를 만나 불교를 논했고 그 자리에서 동갑내기 초의선사를 만나 평생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붕대사 화상찬에는 해붕대사의 사상을 기리는 추사의 글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감상, 추사가 호운 스님에게 보낸 답장까지 담겨 신분의 벽을 넘어 수행자들과 교류하고 불교 이론을 깊이 탐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백파선사와 펼친 치열한 선 논쟁의 흔적이 담겼고 백파율사비에서는 생전 버시자 학문적 동반자로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백파가 하고 그렇게 싸웠으면서 백파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비문을 선운사에다 써주고 가 다른 비문들은 대개 전서에다가 뒤에다가 해서로 단정하게 쓰는데 추사는 또 파격적으로 앞면은 해서로 쓰고 뒷면은 항서로 써가지고 추사체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0: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금석한 연구에서도 이어집니다. 추사 김정희가 경주 무장 사터를 직접 찾아가 깨진 비석 파편 두 개를 발견하고 측면에 발견 경위를 새긴 무장사 아미탑을 조성기비 편. 문헌에 머물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불교 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했던 추사의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자 국가지정 문화유산 불이선란도에는 난초를 서예의 필목으로 표현하고 네 차례 글을 덧붙여 그림을 그린 이유와 전해진 과정을 기록했는데 유교와 불교,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조화를 추구했던 추사의 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존재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런 근원을 찾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루어낸 성과가.
0: 이외에도 불교에 귀의했던 말년, 과천과 봉은사를 오가며 냉금지에 남긴 산호가 비취병 대련에서는 원숙한 추사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교라는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문예 세계를 일궈낸 추사 김정희. 북끝으로 연마한 불교적 세계관과 예술적 경지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국가유산청이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정족산 전등사 1호는 삼랑성과 전등사, 정족산 사고, 사찰림과 옛길 등이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역사 문화 경관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 공간에 중첩돼 있습니다. 특히 산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라 자리한 전등사와 능선을 활용해 축조된 삼랑성, 사찰림과 노거수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산지가람의 경관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문헌과 고지도에 정족산과 전등사의 역사와 경관이 기록돼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속 천년 꽃자리, 은은한 연꽃 향기와 트렌디한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연잎 사이로 수줍게 고개 내민 연꽃들이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은은하게 퍼지는 연향을 맡으며 한여름 정취를 만끽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신촌 봉원사에서 제22회 서울 연꽃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봉원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으로 문을 연 연꽃축제는 주지 현성 스님과 김동학 국회의원 등 사부 대중이

0: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 본래의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로운 연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일상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2: 즐길수록 아마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0: 2부에서는 가수 신혜와 박상현, DJ 크라이버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힙한 불교 문화를 이끄는 해탈컴퍼니의 불교 밴드 해골물의 무대가 시작되자 고즈넉했던 사찰은 순식간에 뜨거운 페스티벌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해골물 밴드에 익숙하면서도 강렬한 비트에 맞춰 관객들은 함께 춤추고 뛰놀며 축제의 열기를 온전히 즐깁니다.
3: 절에 관심이 많았는데 되게 이런 음악 페스티벌을 불교에서 하고 이걸 되게 막 열린 마음으로 즐기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 불교 박람회나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또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산이라서 시원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조금 이 신나는 음악 이런 게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노을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도량에서 대중들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새깁니다.
5: 연꽃을 참 좋아하는데 도심 속에 이렇게 사찰에서 연꽃 축제를 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저녁 되니까 바람도 불고 굉장히 공연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0: 은은한 연꽃 향기와 다채로운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봉원사 서울 연꽃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불교계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불복장 작법의식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오롯이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7: 구한말, 백양사 담양 포교당으로 시작해 백여 년 지역 불자들의 구심으로 역사를 함께해온 담양 용화사. 용화사는 근대 선지 시기면서 율사로 이름 높았던 묵담 스님이 계율과 불교 의식을 전수하던 전법 도량입니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 보존회는 용화사 대웅전에서 호남 지역 불복장 의식의 역사적 가치와 전승 필요성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 율사로 불복장 의식을 온전히 이어온 도월 수진 스님. 스님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성된 조선 후기 불복장 의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세미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8: 네, 모든 책자의 근본이 담양에서 나왔고 그다음에는 그 전통을 이어신 분이 또 묵담 스님이 계셨고 더 나아가서 담양 용화사에서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었다.
7: 첫 발제자로 나선 불교학의 대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복장 의식의 탄생 배경을 밝혔습니다.
9: 불상이 출현한 후에는 불상이 불탑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복장 작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한국 불교 불복장의 법식화와 그 특징을 율사 수진 스님의 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형식과 가치는 이미 국가나 지역문화유산의 격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청한 동국대 연구교수도 수진 스님의 독보적 불복장 작법을 연구하면서 불교 무형유산으로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의산의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연담유일, 화담법린, 금해관영, 묵담성우, 도월수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남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CPN 문화유산 이재우 국장의 사회로 김종용 동국대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제자들의 논문을 면밀히 고찰했습니다. 앞서 지역의 불자 정치인으로 불복장 의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계호 의원도 수진 스님의 무형 문화유산 지정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 이 용화사의 불복장은 묵담 대선사 이후에 수진 큰 스님께서 잘 전승을

0: 해오시면서 그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전통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미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지방문화유산으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편 수진 스님은 전수 제자들과 내년 상반기 중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2016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저서 사인회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법장 스님은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저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대승불교 보살계의 근간인 법망경을 중심으로 주요 주석서를 비교해 보살계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전승됐는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사인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법장 스님의 사인을 받으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년고찰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 서울포교원 임시개원을 기념해 첫 수구성취다라니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큰 원력으로 여는 서울 첫 법석을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구성취다라니를 독송하며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가정의 평안과 건강, 사업과 학업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과 석굴암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 보살님의 자비심은 절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기도 인연을 통해 각자의 삶에 무한한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석굴암은 이번 첫 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서울 포교원에서 수구성취다라니 독경 법회를 이어가며 2027년 2월 말 서울 포교원을 정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0: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종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종책연구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는데요. 한국 불교의 현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초대 종책연구위원장을 맡으신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한국 불교가 오늘의 시대와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위원장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꽤된것 같습니다.
0: 네. 벌써 뭐한 2년 됐나요?
1: 예,
0: 예.
1: 그렇습니다.
0: 미국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는데.
1: 그러게요.
0: 아,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스님을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예, 많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보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AI 시대다, 또뭐 급변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다들 편안히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드릴 겸또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명 스님의 또
0: 감사합니다.
1: 덕담도 들을 겸 해서
0: 네.
1: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스님.
1: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 정책 연구위원회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네. 조계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정책 연구를 책임질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배경과 또그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까 뭐 소개해 주신 대로요. 우리 종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창종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어른 스님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세상이 우리 또 불교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도 다양해지고 더
1: 그렇죠.
0: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러한 요구에 또 대응하고 또 수많은 질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때그때 현안들에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1: 그렇죠.
0: 고민들 또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종단의 5년 또는 10년 적어도 앞으로 중장기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1: 그렇죠.
0: 너머에 벌어지고 있는 긴 호흡을 갖고 또먼 시선으로 앞으로 우리 종단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우리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들 또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조직을 해서 하나의 어떤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어떤 해답들을 또는 방향들을 한번 설정해 보자 라는 그런 이제 요구 또는 마음들 속에서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1: 뭐, 스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0: 예, 많이 부담스럽죠, 사실.
1: 그렇죠.
0: 부담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사실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래전에 해인사에 출가해서 늘 어른 스님들로부터 들었던 당부가 항상 공부를 하면 대중한테 회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1: 그렇죠.
0: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얻은 게 있고 조금이라도 배운 바가 있다면 또그 고민과 연구를 갖고 대중들을 위해서 회향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1: 그렇습니다.
0: 속에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냈습니다. 예.
1: 그러셨군요. 스님께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을 또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보다는 좀더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단 현황과 미래 과제를 또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실효성 있고 또 아주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한다라는 이런 취지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 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을 포함한 그 분야별로 8분이 위촉이 되셨다죠. 어떤 분들이십니까?
0: 네, 지금 이번에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신 의원님들의 면면이 현대의 우리 불교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나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연구를 해 오신 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종해에 계신 현무 스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또 조계종 교육아사리 계율 전공하시잖아요. 우리 법장 스님, 또뭐 정현 스님, 또 우리 또그 청라 스님도 또 계시고요. 또 외부 인사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그 종교 심리 분야에 또 많이 알려주신 교수님이시죠. 우리 성혜영 교수님이라고 또 계시고요. 또 불교 무형문화 연구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성창환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지금 종책연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의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나름 또 묘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신 위원님들 보니까 면면이 다 전문가이신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연결해 볼 계획이신가요?
0: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네. 계속 매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 하게 되고,
1: 그렇죠.
0: 행주자와 할 때 다 이제 그
1: 화두가 되고 계신 거예요.
0: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

0: 말씀드렸듯이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일종의 의제 중심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I 시대에 우리 불자들 또는 우리 스님들의 교육 방식은 또 교육 방안들 아니면 전법, 포교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큰 의제가 주어지면 각 분야에 이제 그 스님들께서 각자의 다른 각도로 그 의제를 또 바라보시고 또 답을 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또
1: 그렇죠.
0: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로의 또 의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제3의 의견도 또 도출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과 굳이 이 종책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들조차도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 또 향후에도 우리 미래 세대에서도 쓸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데이터로 남기는 작업들 이걸 쌓아놓는 작업들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종단의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AI 시대의 불교 가르침과 최첨단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앞으로 종단이 나아가야 할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 스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이 정책연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보니 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도 급한 게어뭐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AI 시대다 그래서 저야 뭐 예전부터도 AI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왔긴 하지만
1: 그렇죠.
0: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사실은 막상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1: 맞습니다.
0: 현실이 됐고,
1: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1: 너무 빨라요, 변화가.
0: 빠르다는 게또그 우리의 불안을 또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1: 그렇죠.
0: 같고요. 지금도 너무 빠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의외로 이 AI라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해고다, 양극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불안감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통이 또 양산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가 어떤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또는 아주 모두가 다 호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그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들 저는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가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진우 저기 총무원장 진우 큰 스님께서 이렇게 AI 시대의 AI 기술을 우리의 불교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짓고 또 우리가 또 수용할 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해안이시라고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떤 활용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해명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할수 있을지, 또 그리고 또, 이 AI의 기술에 명암이 있듯이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1: 그렇죠.
0: 부분들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또 끌어안을 수 있는지에 대한
1: 그렇습니다.
0: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계기를 던져준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포교와 전법,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 수행자는 또 역할이었고, 또그 안에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거, 이런 거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더라.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뭐 진짜 그 다양하게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반박사는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우리는 수행처이고 하는 일

0: 그뭐 다들 저 말고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1: 네.
0: 뭐 공감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보면 좀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세대 간의 단절이 되어 있는
1: 네.
0: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세대 간의 또 단절뿐만이 아니라 AI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 데이터가
1: 네.
0: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1: 오히려,
0: 더좀 속박시키는 문제들.
1: 네.
0: 이런 단절의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불교가 어떤 그런 이런 단절의 시대에
1: 네.
0: 이러한 단절들을 서로 좀 이렇게 이어주는
1: 네.
0: 하나의 가교 역할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전법 교화의 방식으로, 전법 포교의 방식으로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1: 네,
0: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1: 예,
0: 그래서
1: 그렇죠.
0: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AI를 갖고 지금 다 각자 스마트폰에서 AI를 다 각자 하나씩 다 돌리잖아요.
1: 네.
0: 최소한 AI를 갖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볼 때는 뭐 검색을 한다든가 뭐
1: 네.
0: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가
1: 예.
0: 또 아니면 뭐 자기만의 업무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1: 네.
0: 연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압도적 다수가 AI를 통해서 자기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1: 오.
0: 밤에 누워서.
1: 네, 정말요.
0: 예. 취업 문제, 또 진로, 심지어 또 연애 문제.
1: 네.
0: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AI를 대부분의 시간을 또 AI와 보낼 때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벌써 AI 기술이 완전히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이고요.
1: 그렇죠.
0: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서로 자기의 인생 문제를 의논하고
1: 의논을.
0: 상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 네.
0: 이거는 굉장히 제 아시는 어느 보살님은 언젠가는 그런 토로를 하세요. 저희 거사님이 하고 한날 모든 걸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나 뭐 어쩌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다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그러고 나서 또왜 다툰 얘기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지어는 AI한테 물어봐서 푼다
1: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야, 이게 AI가 완전히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근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또 이렇게 해도
1: 맞습니다.
0: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이전에도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많이 우리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다고 하지만 이 AI 시대가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또 갈등이나 정신적 불안이나 또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구나라고
1: 그렇죠.
0: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과거의 수행이라는 내용 속에서 수많은 실험들 또 시도들을 해왔잖아요. 뭐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선도 그중에 하나일 수가
1: 그렇죠.
0: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양한 모든 뭐 운력을 한다든가 뭐 바로 공양을 한다든가 우리가 승가에서 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다양한 행동들이나 양식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 내적 체험에 집중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 내면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한 활동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통찰들이 이런 AI 시대에 이런 내적 체험의 부재인 시대들이잖아요. 사실 가보지 않은 곳도 다 여행도 그냥 AI로 다 대체해서 지식을 쌓고 해보지도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도 AI를 통해서 물어봐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고.

0: 하게 되고 그런
1: 네.
0: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내적 체험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불교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통찰들을 많이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1: 네. 지난 이제 연등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AI 로봇이 본명을 받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수행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등 행렬을 이끌기도 했잖아요. 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봤는데, 이쯤 되면은 AI는 그 새로운 시대의 포교 언어라고 할수 있을까요?
0: 뭐 이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이미 사실은 일선에서 우리 스님들이 뭐 포교당과 또 교육 현장에서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비 뭐또 재밌었었죠. 재밌었고요. 저도 많이 좀 재밌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방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로봇이 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또뭐 이렇게 그런 기계에다가 뭐 가사를 입히는 게 그냥 맞는 일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 있습니다. 다 이제 귀담아 들을 법한 문제 제기라고
1: 그렇죠.
0: 저는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액션 그러한 뭔가가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촉발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1: 긍정적이죠.
0: 비로소 AI 로봇이라든지 우리 일상 속에 들어 파고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은 다 일선 사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요양 로봇 형태로라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우리가 한 번도
1: 맞습니다.
0: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토론들, 옳은가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논의가 촉발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바람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막연히 과거 영화에서나 우스개로 보고 그냥 한발 소비했던 그런 이슈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로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고,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웃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난감하고 우리 큰스님들이나 율사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해야 될 날이 멀지
1: 맞습니다.
0: 않았다.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정말 새 시대는 이제 왔다. 그래서 뭐 그런 행사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둘씩 AI 시대에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또왜안 되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된 담론들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로봇이 스님들의 승복을 입고 가사를 수화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함께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천주교라고 해요.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발표한 회지, 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통해서 AI 시대를 향한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제시를 했다고요?
0: 뭐
1: 어떤 내용인가요?
0: 그 대단하죠. 그뭐딱 저도 지금 작년부터도 그렇고, 사실 그 AI 문제를 종교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이전부터 꽤 많은 논의들이 지금 시작돼 왔습니다. 국내에서 학회도 있었고요. 레오 14세가 이번에 발표한 그뭐 고귀한 인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위대한 인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카톨릭 안에서의 최고 권위를 가진 문서의 형태라 그래요. 그 이번에 AI 회칙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에 최초로 최초로 발표한 회칙이었는데 그게 AI 관련된 AI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1: 그러네요.
0: 그 내용은 사실은 보면 저는 좀 그 내용을 지금 다 샅샅이 다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종교가 AI 시대에 AI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진 것인가를 그 표명하는 일은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1: 그랬군요.
0: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자종의 입장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꾸준히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25년도에도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 단계로 이번에 회칙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결론 내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AI 현상을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황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거를 표명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 사안인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에도 이미 AI 윤리 선언이라 그럴까요? AI 불교 윤리 선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 그거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뭐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게임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제 불교도도 또 좁게는 한국 불교 자체적으로라도 AI 시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또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AI 기술은 이렇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1: 그렇죠.
0: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은 이런 거구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가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AI 기술이 애들이 좋아해서 뭐 로봇을 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각종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 준비들을 차곡차곡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 불교 AI 윤리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뭐 제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같이 이런 연구 속에서 많은 스님들이나 우리 사부 대중이 공감을 하고 또 같이 또 지혜를 중지를 모아서 사회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꽤 많은 절차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1: 그렇죠.
0: 하지만 그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종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보일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에알레스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고품격의 품질로 방송을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그 AI 부디즘 학술원을 창립하신 보일 스님이신데요.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가셨다고요? 34명의 서양 예술가의 삶과 영화를 불교적인 시선으로 또 풀어낸 미술관에 간 스님을 출간하셨어요.
0: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그 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1: 그랬군요.
0: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미술을 좋아하는 인연도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AI 시대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AI가 이제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또 심지어 내 직장에서까지 내 일자리도 대체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0: 정말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또 역량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좀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게 AI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갈수록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앞에 차를 앞에 놓고 있지만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의 느낌들, 맛, 분위기, 또이 공간이 주는 느낌들 이것들을 느끼는 건이 순간에 나 자신이 내 내면에서 내적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순간순간들이잖아요. 지금도
1: 그렇지.
0: 스님과 앞에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 순간들잖아요. 근데 이런 내적 체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AI와 달리 가진 고유한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 그렇습니다.
0: 저는 보니까 미술관에서 우리가 미술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 감상을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감상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문득 어느 그림 앞에서 캔버스 앞에서 딱서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집중하고 아는 그림은 아는 그림대로 또 처음 본 그림은 또 처음 보는 대로 앞에 서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자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묘한 몰입의 상태. 거기서 이제 더 가면 삼매가 되는 거겠지요.
1: 그렇죠.
0: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거든요. 그 무언가에 몰입하고 그걸 자기 내적 체험의 어떤 영역 속에서 그 무언가를 느끼고 사유한다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느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은 활동은 해왔죠. 하지만 저는 AI 시대야말로 새삼 또는 오히려 이 우리가 실제 현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내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미술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장 참선하세요. AI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느끼려면 참선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또 일반 사람들한테 또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 참선이라는 내적 체험의 문제, 영역들은 우리 동네 미술관에 가서도 할수 있다. 우리
1: 맞습니다.
0: 애기들도 할수 있고 거기서 더한 단계 더 우리가 욕심을 내고 발기를 내디디면 참선의 형태로 또 구체화되면서 진짜 나를 만나고 나의 내적 체험을 할수 있는 또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그냥 종교를 넘어서서 이런 미술 감상 하나로도 이 내적 체험, 내가 느끼는 감각들의 체험의 중요성을 다시 또 일깨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더군다나 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서양의 미술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다 이렇게
1: 그렇죠.
0: 그렸다고 알고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세계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종의 단절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불교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계속 그거를 풀어봤어요.
1: 그러셨군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주입한다고 해도 세상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스님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는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절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전 세계 다니시면서 틈틈이 보셨던 수많은 작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34명의 예술가를 추려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고통이었다고 하시는데 삶의 고통에서 불교적 성찰을 풀어낸 작가의 작품들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어요?

0: 있습니까? 네.
1: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글을 또 정리도 하고 작품 감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프리다 칼로나 고흐나
0: 네.
1: 마크 로스코나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그 시작과 밑바탕에는 삶에 대한 끔찍한 고통,
0: 네.
1: 가난,
0: 고뇌.
1: 또 상실,
0: 네.
1: 그런 고뇌,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일반적으로
0: 네.
1: 그러한 개념들이 밑바탕에 다 있더라고요.
0: 네.
1: 그걸 발견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볼 때도 우리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감행한 것도 생명에 대한, 중생에 대한 연민, 그 고통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불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0: 그렇지요.
1: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0: 네,
1: 응시하고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제가 볼땐이 미술이라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작품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0: 네.
1: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우리 수행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고
0: 네.
1: 또 흡사한 걸 넘어서 오히려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1: 아 이러한 개념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1: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또 글을 쓰게 됐죠. 네.
0: 네. 네. 저도 잘
1: 아유
0: 읽어보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전통 수행과 학문 또이 첨단 AI 기술과 고전 예술을 끊임없이 넘나드시면서 또 대중과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앞으로 우리 종단과 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싶은 어떤 수행자로서의 원력과 바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1: 글쎄요. 저는 뭐 거창한 원력보다도요. 뭐 이것도 거창하다면 또 거창하다고 또 들릴 수 있겠네요.
0: 네.
1: 아까 제가 그런 단절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 어떤 인류사적 대변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AI
0: 네,
1: 시대.
0: 그렇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우리 내면의 단절은 계속 지금 여전한
0: 네.
1: 상태고요. 또 우리 또 사람들끼리 또 세대 간의 또 단절들 또 국가 간의 뭐
0: 네.
1: 다양한 단절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제 그런 분야들을
0: 네.
1: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질적인 분야들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들을 하는
0: 네.
1: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시대의 어떤 통찰들을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제 그런 길들을 제시하듯이 그런 통찰들을 많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그러한 이질적인 분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로서 가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요즘 말로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 또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아, 이게 스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단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우리 미술관에도 있고 서양 미술에도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통되고 있고
0: 그렇죠.
1: 그 모든 것에 우리 일상 속에 도처에 다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자각들을 할수 있도록 그런 역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원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0: 스님 건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그러게요.
0: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시청자를 위해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1: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요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힘드시죠? AI 시대가 마냥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항상 그 화두처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원래 본래 나의 모습, 나의 면목은 어떠한가라는 화두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AI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내적 체험의 문제, 이거야말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AI
1: 맞습니다.
0: 알고리즘도 대체될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해칠 수도 없는 내 내면의 고유한 내적 체험의 영역이야말로 시대를 관통하고 어떤 장소를 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 역대 조사들이 항상 그려오셨듯 화두 하나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내면에 품고 항상 내적 체험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항상 스스로 일깨우면서 매일매일 수행의 자세를 이렇게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AI 시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기술
1: 시대라도
0: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다 뚫고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성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그겁니다. 법성 원용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정이라는 말이
1: 본래적이라.
0: 있잖아요. 법성이 원용해서 무이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지금 다 경계가 없이 서로 뒤엉키고 융합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제법 부동 본래 정이라고요. 모든 것은 원래 그 마음 자리, 우리 깨달음의 자리는 부동,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 우리 내면의 그 내적 체험의 자리라는 것은
1: 그렇죠.
0: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있다라는 사실, 그에 대한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 AI 시대도 흥겹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 마지막 말씀,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서 좀 아쉽네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할수록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과 수행의 가치는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교의 진면목과 미래를 향한 따뜻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고민과 연구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TV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복태 불자님, 이성근 불자님, 전혜선 불자님, 그리고 모든 부따 가족 여러분, 부따의 우리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

800-7000번 AL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으실까요?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막연히 그저 농담 반 진담 반 상상을 하다가도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AI 시대 현 주소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경제학자이시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혜 다락방 처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I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AI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교수님 AI 전문가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 지혜의 다락방의 공식 질문과도 같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AI 전문가, 디지털 경제학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재미있는 것은 요즘도 AI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당시만 해도 닷컴 버블의 시즌이었어요.
0: 닷컴 버블이요? 네. 네.
1: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환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컴퓨터 공학이 상당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0: 네. 네,
1: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당시에 의대나 한의대를 진학하라는 계속 압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 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이 세상을 거대하게 바꿀 것 같고 네. 뭔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제가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고집으로 제 주장으로 네. 컴퓨터 공학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이 꺾이는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또 주가가 폭등했다가 또 폭락하기도 하고 이게 AI나 인터넷 으로 가는 변화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슨 거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4년 과정을 공부를 쭉 하면서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디지털이라는 것이 AI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0: 네.
1: 지금 이렇게 꺾이는 기업들, 이렇게 전환에 실패해서 망하는 기업들은 뭔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럴 것이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네. 그럴 것이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욱더 이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뭐 학부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막 듣다 보니까 와 이제 디지털이 단순히 기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와 그렇죠. 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를 기술 경영이라는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공학 지식과 함께 경영, 사회, 경제에 대해서 연결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석박사를 이제 7년 정도 네. 이 분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 경제학자, AI 디지털 경제학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참 학부생이 그런 선견지명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변화에 민감하신

0: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사실 아나운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AI 아나운서가 또 붐처럼 좀 유행을 타기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제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1: 요즘 AI가 거의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0: 네.
1: 교수라는 일자리는 대표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일자리도 앞으로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0: 네.
1: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위기가 나타나는 게 저희 학생들이, 물론 제 수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수가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와중에 AI를 켜놓고
0: 아,
1: 앞에
0: 네.
1: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냐 틀렸냐를 막 검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2026년 현 시대, AI
0: 네.
1: 시대에는 이걸 또 하지 말아라고 막을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뭐 AI를
0: 네.
1: 가지고 검증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이게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교수에 대한 존경보다 AI에 대한 존경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교권이 무너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요즘 이제 교수들이 혹은 대학에서 교육업계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 앞에 선생님이 단순히 지식의 최고 권위가 아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는 AI이고
0: 네.
1: 우리 앞에 인간 선생님은 이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혹은 이 지식을 얼마나 잘 얘가 소화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토론하고 확인하고 또 AI가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인성이라든지
0: 네.
1: 감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게끔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자로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학원생들 수업할 때 제가 지식을 수업 시간 내내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의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AI를 켜놓고 함께 토론하면서 뭔가
0: 네.
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속에서 AI 약점들을 찾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런 쪽으로 좀 강의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0: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AI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같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AI를 참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장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행처럼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바꿔주는, 기억나시죠, 교수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전화에 앱을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당시에 이제 사진 넣고 그림을 좀 바꾸셨나요?
1: 네, 당시에 그 유행을 저희
0: 네.
1: 학생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아예 그제 얼굴을 가지고
0: 네.
1: 그 지브리라고 하나요? 그
0: 맞습니다.
1: 지브리풍으로
0: 네.
1: 제 그림, 제 얼굴 그림을 바꿔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뭐냐, 나 닮았다 했는데
0: 네.
1: 요즘 유행하는 뭐 지브리풍입니다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한몇주 정도 제또 카톡 이미지 프로필에다가 쓴 적이 있는데요. 뭐 요즘은 뭐 그런 정도 뭐 약간의 취미나 뭐 재미 흥미 정도 수준이 아니라
0: 네.
1: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0: 그쵸,
1: 있고
0: 네.
1: 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무슨 이제 취미 생활 정도 수준이 아니라 AI가 완전히 인간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인간의 창작 활동
0: 네.
1: 혹은 지능 활동들이 AI로 대체되는 상황들, 이걸 누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0: 참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챗 GPT뿐만 아니라 재미나이가 등장을 했고, 지금 여기서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분야별로 또 AI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실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기업에서도 AI를 많이 쓰고 있죠.
1: 제가 최근에 한 대기업, 뭐 이름만 말씀드려도 다알 만한
0: 네.
1: 대기업의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 전사 특강을 나갔습니다. 요즘 이제 마케팅 분야에 AI 활용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케터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뭔가를 창작하는 활동들이죠.
0: 네.
1: 카피라이트 만들고 혹은 또 광고 기획도 하고 혹은 또 기업들 고객사들이 원하는 정도의 이런 재밌는 콘텐츠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이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AI에게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 수준
0: 네.
1: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실제로 AI 툴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도 이 AI를 받아들인 정도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1: 벌써 챗GPT만 해도 나온 지가 벌써 4년째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잘 써가지고 내 업무의 뭐 80%, 90%를 AI로 자동화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냥 검색 엔진

0: 처럼 질문 하나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업에 계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 실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것을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터들도 그들에 맞는 AI 리터러시가 재정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량을 항상 재정의해오던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재밌는 것은 이제 실무자들끼리도 이렇게 경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조직의 이 기업의 예를 들면은 기업의 어떤 하이러키에서 가장 AI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1: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이실까요?
0: 그렇죠. 네. 경영자 임원분들이 네. AI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자기가 AI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이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60%의 경영자들이 내가 AI를 직원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걸 따지고 보면은 전혀 실무자들보다 AI를 많이 쓰고 있지도 않고 네. AI 지식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경영자 어떻게 보면 최상위 의사결정자이자 AI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라는 점에서 엉뚱한 의사결정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1: 그럴
0: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이걸 우리 사회에 대입해 보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수나 혹은 또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일반 조직에서는 또 가장 높은 수장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또 이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우리 자녀들보다
1: 네.
0: 내가 AI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AI 어떻게 써라, AI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상위자 혹은 가장 시니어들이 AI 수용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후대나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어떤 방향을 잡는데 엉뚱한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AI 경쟁력과 역량, 특히나 우리 시니어 계층들의 AI 역량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기업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참 많은 것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 AI 리터러시가 등장을 했군요. 참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수님. 혁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있었고요. 이 AI도 그저 그중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0: 네, 제가 이따 강의에도 네. 첫 장이 바로 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적응해오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AI 혁명이 기존의 혁명들과 다른 점은 기존의 산업혁명, 기술혁명, 인터넷혁명은 어떻게 보면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을 가지고 뭔가 에너지 동력을 삼고 혹은 뭐 자동차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동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구였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활동할 때 정보를 빠르게 찾고
1: 네.
0: 혹은 인간이 어딘가 올려놓은 정보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근데 AI는요,
1: 네.
0: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스스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넘어서는 소위 AGI의 수준이 이제 2, 3년 내에 도달할 거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 말은 우리가 지능적으로 인간과 AI 역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과거의 기술혁명들이 도구혁명이었다면은 지금의 AI 혁명은 이 도구를 만드는 지능에 대한 혁명이다.
1: 네.
0: 라는 점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내가 최상위에서 뭔가를 관할하던 어떤 입장에서 이제는 AI를 위로 바라보고 이 나보다 똑똑한 놈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네.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혁명이고 훨씬 더 이 진폭이 큰 거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많은 분들께서 이제 AI 역시 단순한 도구로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교수님. 네.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네.
1: 강연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AI가 지금 세상에 끼치는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AI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중들 강연을 나가면요. AI는 이제 공짜 지능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AI가 넘어서는 수준들이 여러 방면에서 탄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AI가 신약 개발을 하고요. 치료제를 만듭니다. 요즘 AI 업체들이 실제로 이 제약업체와 협력을 해서 여러 다양한 영역의 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정도면요. 의사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고 또 AI가 개발한 항암제를 우리가 우리 몸에 투여하는 날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AI의 공짜 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산업혁명과 최근의 AI 혁명을 비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MC분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의 산업혁명은 도구혁명이었어요. 우리가 증기기관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에너지 동력원을 삼고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이동에 대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쉽게 편리하게 얻을 수가 있었죠. 인터넷이나 정보화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결국 본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빨리 찾거나 혹은 일부 분석의 영역들을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정도로 우리가 영역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 혁명은요. 완전히 본질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 제약 혹은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이 AI의 지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학자로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육 분야에도 AI를 가지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AI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박사과정생 연구원들을 몇 명을 섭외를 하고 또 옆에 동료 교수님들 몇 분들을 설득해가지고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네다섯 명 정도의 기본 팀, 인간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본질적인 이 연구 자체에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끼리 어떻게 협업을 할까,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또 이제 부여할까, 이런 어떤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이 필요했고 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요즘 AI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50쪽짜리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할 때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사자 간의 협업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인간 네 명이서 하던 연구를 AI 세 개와 인간 한 명이 협업을 하고 있다? 자, 근데 그 결과로 그 연구 결과, 연구 성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AI에게 지시하고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AI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들을 뽑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 결과들이 AI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이 AI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AI에게 일을 시킬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도권을 잘 잡을까? 저는 이것을 맥락의 주도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질문하는 것, 혹은 AI와 협업할 때 나의 구상, 나의 기획, 나의 아이디어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두고 AI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AI 능력이 기본적으로 저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AI에게 막 질문을 시작하면요. 어느샌가 소위 AI에게 빨려 들어간다라고 할까요? 얘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재미있고 훌륭한 답을 내주니까 어느샌가 얘가 주도하고 제가 그냥 뒤따라가는 정도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저만의 나름의 고민과 저의 기획, 저의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AI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 계속 AI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과연 여기까지도 가능할까?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도 가능할까? 이것도 해결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 AI의 능력은 확실히 저보다 뛰어나구나. 이제 어떻게 AI를 잘 쓰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AI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가 선입견을 깨고 여러 연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수치로도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챗GPT 등장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챗GPT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은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다른 AI 툴을 쓰고 계십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AI 분야의 성장은 엄청난 성능 향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2022년 처음 등장한 챗GPT, GPT 3.5 버전의 성능에 비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주는 AI를 비교해 보면요. 성능은 100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2022년에 등장했던 챗GPT를 가지고 특정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지금 똑같이 4년 후인 지금 똑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치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 업계에서는 이것을 토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AI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을 얘기를 해줄 때이 토큰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 비용을 수십만 원씩 요즘 AI 툴에다가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훨씬 훌륭한 지능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값이 싸지고 성능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직접 지식 노동을 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AI에게 적당한 값을 토큰 가격으로 지불하고 AI에게 그 지능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돗물 같은 지능의 시대다. 여러분, 수돗물을 이렇게 딱틀때 뭔가 이 수돗물을 좀 아껴 쓰려고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뭐 조금 미세 조정하시고 뭐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수돗물도 우리가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돗꼭지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AI도 지금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AI에게 토큰을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인간이 몇 주, 몇 달을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됐을 만한 그런 일들을 AI가 대신 수행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수돗물 같은 지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전문 직군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사자 직업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앞으로 여생을 조금 편안하게 고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이제는 AI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 변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뭐 챗GPT뿐만이 아니라 여러 AI 도구들은요, 전 세계에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이 자격증들을요, 너무나 쉽게 취득을 해버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GPT도 있고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클로드가 얼마 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역시나 출중한 성적으로 이 AI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죠. 여러 전문 직군들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회계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1,200명 정도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회계사에 합격을 하면요,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큰 대형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6개월, 1년 정도의 수습 과정을 거치고 회계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습 회계사를 뽑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200명의 회계사 합격자 중에 수백 명 정도가 수습 과정을 밟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심각한 문제로 보고 최근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수습 회계사들을 좀 여러 회계 법인들이 할당해서 받으라라는 식의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회계사라는 직업도 AI에게 너무나 빠르게 대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회계사 합격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수년간 보통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년간 공부해서 겨우 자격증 따서 이제 여생에 조금 전문가로서 또 고부가 직업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AI는 이걸 너무나 쉽게 단번에 이 능력을 갖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변호사들도요, 이 AI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이 변호사 업계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도와주던 사무직군, 소위 백오피스 인력들이 해고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변호사분들이 AI를 엄청나게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면요, 판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고객의 소송권에 유사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이 관련된 또 법을 해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설득할 자료를 작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변론문을 작성하는 과정도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이 재판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거냐, 우리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완벽하게 변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글로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런 작업을 AI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제 AI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도와주던 인력들, 소위 백오피스 인력, 사무 인력부터 해고를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2월에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즈 한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 대형 로펌의 백오피스 인력이 지금 2024년 이후로 매년 10%씩 해고를 당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라는 통계치를 발표를 합니다. 결국 전문 직군의 AI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도와주던 인력부터 지금 이 AI의 직업적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의료업계, 의사들도 마찬가지 변화들, 물론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유사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다른 어떤 인문사회 분야 쪽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하거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인간 의사 영역에도 AI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재미난 실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에도 응급실의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응급 대란과 같은 사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AI가 이런 응급실의 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들을 의사, 인간 의사가 다루는 것은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왜 여기가 아픈지, 왜 내가 쓰러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 혹은 적은 진단 결과들을 가지고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인간 의사들도 진단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경우에는 인간 의사 진단 정확도가 응급 환자 대상으로 50%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AI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요, AI 진단의 정확도가 67%가 나왔어요. 물론 뭐 17%라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간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더라. 자,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재미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다른 업종들처럼 AI가 무분별하게 인간을 막 빠르게 대체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AI가 인간 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자 진료 모델을 제안한다라고 해서 환자가 제일 정점에 있고요.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이것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의료 영역에서도 AI 역할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전문직, 그 어떤 직업도 AI 영향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업종은? 내 직업은? AI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구기관, 많은 대학에서 이런 관련된 실험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직업에 AI 영향이 시작됐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왼쪽의 그래프는요, 여러분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발표한 전 세계 직업과 AI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파란색 점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2026년 가장 최상위 성능의 AI가
이 직업

접근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법률 분야 한번 보세요. 아주 높은 지점에 점이 찍혀 있죠? 거의 90% 정도를 법률가의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성능

대체할 수 있는 성능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빠르게 AI의 성장, 성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우리가 지금 AI로 인해서 기대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 소위 AGI가 언제 도달할 것인가를 여러 실험 결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그 지점인데요. 우리가 AGI라고 하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 일반 지능 수준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상적인 판단이든 혹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든 저보다 AI가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수준을 우리는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GI가 언제쯤 오느냐? 사실 요즘 학계에서는요, AGI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얘기보다 내년에 올 것이냐, 3년 후에 올 것이냐, 5년 후에 올 것이냐, 이 시점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AGI가 무조건 온다라는 것은 다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느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일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실험 결과들은요, 2047년 정도, 뭐 2040년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도 아주 이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업계에 있는 여러 전문가, 업계 리더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이라든지 혹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2030년 정도면 AI, AGI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2030년대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AGI를 쓰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AI보다 지능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3년 정도의 준비 기간, 3년 정도의 골든타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업 종사자분들은 이제 AI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 속에서 AI 약점이나 혹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나만의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훨씬 더 열심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기회, 3년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3년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실제 실무단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AI 업계에 매우 아주 핫한 이슈가 바로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변화인데요. 여러분 보통 에이전트 하면은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다, 수행자, 대리인을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내가 올 여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여행 계획을 대신 짜주고 여행 결제를 해주고 혹은 또 여행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식당들을 찾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여행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이 특정 과업을, 특정 프로젝트를 AI가 스스로 쭉 끌고 나가면서 나 대신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실제 실무에다가 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테스트하고 투자하고 지금 검증에 나섰거든요. 실제로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에이전트에게 시키면은 그 에이전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또 역할을 부여하고요, 하위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한 다음에 상위 에이전트, 관리자 에이전트에게 이걸 전달하고요, 관리자 에이전트는 이걸 잘 집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인간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에 부합할 만한 수준이 나오면은 이걸 뭐 보고서 작성이나 혹은 실제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이 관리자 에이전트에게 잘 지시하는 것, 그리고 관리자 에이전트가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비판하고 검증하고 활용하는 것. 약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 AI가 일의 주체가 되고요, 인간은 그 AI 옆에서 너 잘하고 있니? 너 이렇게 할래? 너 해준 거 한번 보여줄래? 이렇게 주변인, 감독인 혹은 지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AI 업계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는 여러분들 주로 사무 영역에서 내가 컴퓨터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얘가 디지털상에서 뭔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주로 특화되어 있고 그런 영역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는 육체를 가진 AI예요. 결국 인간의 노동을 이 AI의 지능이 탑재된 머신 혹은 로봇과 같은 형태의 기계가 대신한다라는 이 변화이거든요. 워낙 AI 지능 자체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탑재된 이 기계, 도구, 머신 이런 영역들이 아주 빠르게 인간의 역할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 로봇 사례가 미국의 피규어 AI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택배를 뒤집는 작업을 이 휴머노이드가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물류 창고에 보면요. 택배 태그가 있잖아요. 이 태그를 센서에 맞게 위치시키는 거. 이렇게 태그가 꼬여 있거나 뒤집어져 있으면은 그걸 또 바로 펴는 작업들. 원래 인간이 다 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걸 하게 했더니 인간만큼 수준으로 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순 노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AI 수준은 이렇게 단순 노동에서부터 이 피지컬 AI가 구현돼서 인간의 육체적, 물리적 세상의 활동들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피규어 AI가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하기까지 고작 60시간밖에 학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RGB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이 택배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60시간 동안 보여주는 게 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휴머노이드는 여기 인간의 동작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정교하게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관절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바로 AI 지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피규어 AI가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중계를 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 작업자를 대결을 시킨 거예요. 9-to-6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휴머노이드도 택배 뒤집는 작업, 인간도 택배 뒤집는 작업.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다행히도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매우 근소한 차이라는 거.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이런 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시대 충분히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피규어 AI는 여러 물류 기업들과 여러 또 창고 작업들에 이 지금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들을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인간 노동을 지금 휴머노이드로 대체해 나가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능 활동과 업무를 대신하고요. 이렇게 AI의 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들은 물리적 세상의 노동을 대신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남아있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제조 현장이 실제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채 로봇들만 작업하는 공장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다크팩토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로봇들만 작업을 하니까 불을 다 꺼놓고 일을 하거든요. 로봇에 달려있는 센서가 너무나 예민하고 기민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불을 꺼놓고 일을 해도 충분히 상황 인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아주 정교한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인간이 원하는 재화 생산 혹은 여러 작업들을 로봇들끼리 소통하면서 수행한다? 이것이 지금 2026년 현재의 기술 수준이며 많은 기업들이 현장을 바꿔가고 있는 시도를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들 세상의 변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과연 로봇이 내 노동을 대신하고 AI 에이전트가 내 판단을 대신하면은 과연 인간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이냐? 내 직업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뭐 실제로 많은 학자들, 많은 선도자들도 여기 대한 지금 얘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AI 업계에 아주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AI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거든요. 실제로 이런 로봇들이 내 노동을 대신하고 AI가 일처리를 다하고 인간은 9-to-6로 이 지금까지 하던 어떤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AI에게 지시를 잘하고 AI가 만들어준 것들을 감독하고 결과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도기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AI로 대체당하거나 이런 업종, 이런 직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이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AI 시대에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안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기술 속도가 너무나 빠름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AI 시대에 이런 과격한 거대한 변화가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일단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내 업종에서, 내 직업에서 AI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좀 대비하는 자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인간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어떤 새로운 또 관점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AI 시대, 전에 마주한 적 없던 커다란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 김상윤 교수님께 아주 반짝이는 나침반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도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여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며 진정 축복받은 스승이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갑자기 몸에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점점 병이 깊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비구스님을 돌보지 않아서 그 스님의 온몸은 고름과 온갖 더러운 것에 덕지덕지 몸에 그렇게 묻게 되고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고통 속에 신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방치된 채 고통에 빠져있는 그 비구스님의 괴로움을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구스님들을 데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비구스님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더러움에 덕지덕지 온몸에 고름과 온갖 오물을 덮고 있는 그 비구스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부처님께서 정성껏 그 비구스님을 간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몸소 친히 그 괴로움에 빠진 비구스님을 정성껏 간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간병하고 계시는 그 마을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병든 비구를 간병하시는 겁니까?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더럽게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있는 저 비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저 병든 비구를 직접 간병해 주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공양을 베푼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 힘들고 괴롭고 불쌍한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그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수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던 시대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악행이었다. 아주 성격이 모질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던 왕이었다. 그 왕은 사람들을 몹시도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그때 왕 밑에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백이었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은 나라에서 형벌에 처할 때 직접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사람들에게 수십 대 수백 대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할 때 미리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약하게 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주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형벌자였는데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때마침 그때 어떤 착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오백이라는 이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그 남자를 이제 채찍질로 후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 착한 남자가 오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지극정성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제자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형벌자였던 이 오백은 평소대로라면 뇌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겠지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온 그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오백의 그 잔인한 마음 속에서도 살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자비심이 생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백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자비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부처님의 제자라는데 그래도 내가 모질게 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찍질을 일부러 세게 치는 듯 하면서 그 채찍으로 그 착한 남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살짝살짝 채찍만 그 착한 남자의 몸에 갖다 대면서 그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에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형벌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채찍질을 하던 그 형벌자 오백은 살아생전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모질게 채찍질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 악업

10배 인연으로 그 죄의 업보로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크나큰 고통을 받은 뒤에 지옥의 업보를 다 갖고 나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지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짐승의 몸을 받아서 또다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나,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몸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며 인간 세계에 윤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잘 기억해야 된다. 똑똑히 잘 들어야 된다. 그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았다가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고 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온갖 고통을 당했던 그 500이 바로 이번 생에 저 병든 비구인이라. 저 병들었던 비구는, 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비구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 500이라는 이름의 형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 저렇게 몸이 아픈 괴로움에 빠졌을 때에도 주변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저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끙끙 앓으면서 육체적인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하던 500이라는 그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를 만났을 때,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때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켰기에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그수 없는 과거 전생에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억울한 누명을

찌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착한 남자가 바로 이번 생에 나 서가모니 부처이니라. 내가 그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하마터면 잔인한 채찍질을 당할 뻔했을 때 그때 저 병든 비구가 그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였을 때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때의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내가 수 없는 억겁의 윤회가 흐른 뒤에도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 병든 비구를 찾아와서 이 병이 든 비구를 내가 치료하고 간병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인과법, 인연의 도리이다. 이 모든 게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시던 과거 부처님 시절에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형벌을 주던 그런 못된 마음씨를 가졌던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감옥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백이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의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잔인했던 채찍질을 하던 이 오백이라는 남자가 그 부처님의 제자를 부처님의 제자인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게 되었고 그 한 번의 좋은 인연으로 못된 채찍질을 했던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축생으로 살아가다가 인간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곤 뒤에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윤회 세상을 돌면서 그 업보를 받다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를 한 번 딱 보호해 준 그 인연 공덕으로 놀랍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업보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몸에 큰 병이 들어 그 병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채찍질을 하던 형벌자가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보호해준 그 인연과 그 은혜가 남아있으니 이번 생에 부처가 된 내가 마땅히 저 병든 비구를 찾아가서 저 병든 비구를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 모든 걸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병든 비구를 찾아가 그 병든 비구를 간병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왔던 국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부처님의 설법을 함께 듣고 있었던 그 누워있던 병든 비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그 업보가 환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 병든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며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지성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병든 비구에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고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병든 비구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는 순간 모든 병고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난 뒤에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럼 누가 닦아야 하는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두터운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아직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기에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닦고 닦고 묵묵히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 일입니다. 500명의 돌을 닦는 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바라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바라문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양식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 숲속에서 뺑뺑 돌면서 결국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저 멀리에 숲속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 나무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저기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가보자. 비틀비틀 몸을 이끌고 그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전혀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모두 허탈한 마음에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숲속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는 나무의 신,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었던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난 뒤에 500명의 도사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왜 그대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며칠 동안 저희들은 굶으며 이 숲속을 계속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혹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때 목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아주 맛있고 아주 풍족한 음식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어서 500명의 도사들이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운 이 500명의 도사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준 목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나무의 신이시여, 목신이시여,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큰 공덕을 갖추게 된 겁니까? 이와 같이 큰 복을 갖추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헤아릴 수 없이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신통력으로 만들어내시다니 무슨 복을 지으신 겁니까? 그때 목신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목신이 되기 전에 전생에 평범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수달장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말은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복짓기를 좋아하는 불제자였습니다. 이 수달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음식을 샀는데 그때 우유죽을 사놓고 그 우유죽을 들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때 인간이었던 저를 불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릴 우유죽을 들고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수달장자의 집에 우유죽을 가지고 갔더니 수달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때 저도 옆에서 얼떨결에 수달장자를 도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시중 드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설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음식 시중을 들었던 저를 향해서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겨서 부처님의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되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된 뒤에 그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제가 숨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숨이 끊기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신령스런 나무에 사는 나무의 신, 이 숲속의 신인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으면 저는 아마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하늘의 신으로까지는 태어나질 못하고 이 신령스런 나무의 목신,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고 신통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500명의 신선들이 500명의 이 신선의 돌을 닦고 있었던 이 도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선이 되고자 돌을 닦고 있었던 이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자. 부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의 인연만으로도 죽은 뒤에 나무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다면 신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신선이 되는 도를 우리가 신선이 되는 도를 포기하고 차라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자. 이 500명의 도사들이 목신, 나무의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위구, 기수구, 고독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드디어 사위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위국에서 아주 위엄이 넘치는 어느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 거사가

0: 참으로 범상치가 않다. 저 거사는 대체 누구일까? 하고 사람들한테 저 범상치 않게 보이는 위험이 가득해 보이는 저 거사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드높은 수달장자라는 분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 목신이 얘기해줬던 수달장자인가 보구나. 500명의 도사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수달장자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수달장자에게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달장자가 깜짝 놀라하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지금 기수급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시니 어서 빨리 가셔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500명의 도사들이 드디어 기수급 고도권에 다다랐는데 그때 멀리서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500명의 도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도사들을 기쁘게 맞이하니 500명의 도사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다시 한번 예배를 올리고 자기들이 그 신령스런 나무의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부처님께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500명의 도사들에게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대들이여, 아무리 하늘과 땅과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제사를 올린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대들이여, 설사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보 중생일 뿐이다.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치게 되면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영원한 자유인이 되리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버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스님이 되어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500명의 아라한 비구스님들은 원래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았던 500명의 도사들이었는데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는데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 오,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또다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고 미래 세상에 출연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그때에는 반드시 깨달음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500명의 사람들이 발언을 세웠는데 그때 가섭 부처님 밑에서 발언을 세웠던 5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짓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써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워지는 가래는 없다. 욕망은 채워질 때 잠시의 쾌락뿐. 긴 고통이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J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저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들어가게 됐는데요. 많은 피드백을 제가 여러 군데 이 루트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진짜 저번 녹화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 이 BTN PD분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방송 딱 이제 촬영 끝나고 내려갔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전에 그 강의 들으면서 제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강의 주제 혹시 기억하세요? 뭔지? 덕분입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빼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거 맞죠? 기억나시죠?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덕분입니다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 아, 스님, 그러고 보니까 저는 덕분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썼대요. 덕분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썼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를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계시는 우리 PD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스님 정말 저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쟤 때문에 내가 불편해 라는 얘기는 했지만 누구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고 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정말 기뻤어요. 저는 오늘도 세 번째 강의 준비를 해왔는데 이 세 번째 강의도 역시 이 프로가 남성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남성분들을 좀 연습하자, 훈련하자. 요거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 아셨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이제 외식할 때 식당에서도 그 식당 들어가면 이제 일하시는 분이 물하고 갖다 주죠. 그럼 인사하세요? 하세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갖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대한민국 남자다. 아, 크게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까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못해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보고 다 그 얘기를 해요. 화난 것 같아. 표정이 맞죠? 웃질 않아요. 웃음에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1: 겸허하게 살아라.
0: 남자는 맞아요. 해프게 웃거나 아무데서나 실실 웃거나 말이 많거나 수다스럽거나 이러면 안 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과묵해야 돼. 그렇죠. 나쁜 교육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과묵하라고 해도 남자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아시죠? 뭐라고요? 한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맨정신에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곡식으로 만든 차다. 그죠? 이거를 마시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느냐.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은 꼭 집에 가셔도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내분이나 가족들에게도 저거 드시지 말고 맨정신에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드시고 얘기하면

0: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막 우리 취중진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노래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맨정신에 올바른 정신으로 예의 있게 정중하게 그리고 제가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얘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눈을 바로 쳐다 눈을 제대로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 공손하게 눈을 정중하게 쳐다보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연습을 안 하면 이거 꺼내기 정말 힘들어요. 입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 말이. 그래서 저도 아주 많이 노력을 했어요. 1번 미안합니다. 2번 덕분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꼭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지만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못하더라 이거를. 그래서 우리 같이 연습하고 훈련해보자 라는 의미로 두 개의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는 약간의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죠?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즐거워요? 우울해요? 네, 확실히 물어봐야지. 우리 고사님 대답해보세요.
1: 전 즐겁습니다.
0: 즐겁어요? 즐거워요? 네. 즐겁습니까?
1: 네.
0: 명절이 즐거우면? 애기다. 요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명절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다시 여쭤볼게요.
1: 즐겁지 않습니다.
0: 즐겁지 않습니다. 이거 웃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이게 뼈 있는 얘기예요. 명절이 즐거우면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명절은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구정이죠.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사촌 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이 명절 때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참 슬프게도 반갑고 행복하고 유쾌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우리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 얼마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일이 있대요. 뭐냐면 이제 명절 때 자기 이제 본가에 내려갈 때 자동차를 렌트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무슨 차를? 그렇지, 그렇지. 외제차를 렌트를 해주는데 번호판에 이게 안 들어간 차로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남성 불교 심리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 심리학에 보면은 이 환자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도 있어요. 환자들 마음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여성들을 위한 심리학이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근데 남성 불교 심리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남성 심리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없어요.
0: 왜 없는지 아세요? 남성 심리학은 이걸 보면 알아요. 요거 보면은 그게 요 심리학이에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로 남성들이 어릴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요 장난감이 필요해요.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게 낚싯대일 수도 있고요 텐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탈 것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제가 옛날에 골목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 남자애를 만났어요. 엄청 귀엽잖아요. 그래갖고 형이 밀어줄게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세발 자전거를 밀었다가 욕을 태백으로 먹었어요. 네가 뭔데 내 자가용에 손을 대냐 이거예요. 내가 탈 거라고 밀지 말아라 내 힘으로 갈 거다. 제가 되게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애들은 장난감이 필요하고 탈 게 필요해요. 그 남자들 탈 거 좋아하죠. 그죠? 네. 차 있으세요? 없으세요? 차 뭐 드림카가 있어요? 어? 뭐예요? 얘기해봐요. 이거 편집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걱정하지 말고.
1: 외제차.
0: 외제차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0: 괜찮아요.
1: 어르신이 갖고
0: 싶어요. 왜 갖고 싶어요?
1: 멋있어요.
0: 멋있어서. 그러면 내가 거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저기 우리나라 그 남해안에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여기 사람이 있네. 사람 안 사는 무인도에 들어가서도 그 차가 갖고 싶을까요? 왜요?
1: 거기선
0: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필요한 거죠, 그 차는? 그렇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세계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상대적이다.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절대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대적이지 않은 나만의 어떤 그런 꿈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기 가족도 자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남자들 되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쌍해요, 보면. 그래서 마음속에는 되게 멋있는 남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 이렇게 지퍼를 쫙 열고 가슴속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있냐면 요게 들어있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애기가 돼요.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애들은 칭찬이 약이거든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굉장히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야, 보만아.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근데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어요.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여자는 그래요?
2: 네.
0: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성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나는 당신을
2: 믿어.
0: 되게 중요해. 이거 얘기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남편분한테? 네, 웃음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남자들에게는 난 당신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셔야지 남자들은 힘이 나요. 왜냐하면 아동이 아동. 굉장히 이 마음속에 이 피터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필요해요.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정말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남성들의 정말 애기 같은 그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믿는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성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당신이 정말 나는 좋다. 너무 아깝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옛날에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 남성과 여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본능 같은 거라고 보여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믿음을 저에게 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명절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집에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야, 넌 정말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제 비교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욕먹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회사에 가셔도 누군가와 비교되는 것 또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것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욕먹을 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저 남성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욕 먹은 적 있죠?
1: 예.
0: 네. 보통 언제 욕을 먹었어요?
1: 실수했을 때.
0: 맞아요. 내가 무언가에 실수했을 때. 또 돈 안 갚을 때. 그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먹고 싶지 않은 욕을 먹게 되고

0: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스님 세계에도 질투가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경우, 또 질투에 의해서 욕을 먹는 경우,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는 경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혼자 오해해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쫓아가서 너 왜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워라고 싸우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입 다물고 참는 게 맞겠느냐? 참으면은 화가 돼요. 그죠? 병나요. 근데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망가지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얘기가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 카피 문구는 뭐냐면요.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세 번째. 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쓰세요. 이 단어. 잘 안 쓰죠 평소에. 이거는 남에게 입 밖으로 내라고 하는 오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경전에 있는 얘기를 갖고 와볼게요. 이 불경을 보면은 불경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잡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 들어보셨어요? 잡아함경. 정말 짧은 경전들이 많이, 작은 짧은 경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경이에요. 이 잡아함경에 빈기가경이라는 작은 경이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인도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에 바라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문. 바라문이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누구예요?
1: 네.
0: 네, 부처님 제자 중에
1: 공양을 해주시는.
0: 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분들?
1: 모르겠어요.
0: 아, 모르겠어요. 이 바라문은 뭘 얘기하냐면 인도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네 가지의 계급. 무슨 계급이라 그래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 네 가지 계급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제예요, 사제. 성직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불교의 사제는 아니죠, 그죠? 수행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은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놀랍게도 이렇게 불러요. 부처님을 뭐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고타마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겠어요? 고타마가 누구예요? 맞아요. 이름이 이거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부처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였는데 부처님을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근거도 없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잠잠고 듣고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바라문을, 젊은 바라문이었는데 부처님 부르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우리 설날인데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지인과 친척들,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럼 불러 모으면 사람들이 모이냐? 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너가 만약에 준비했다고 치자.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거사님, 네. 음식 준비해서 우리 저희 보살님한테 아내분에게 드린 적 있으세요?
2: 네.
0: 있어요? 이야, 복 받으셨네요. 근데 우리 보살님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보살님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내가 당신 위해서 음식 차렸어요. 그리고 차려줬는데 밥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부처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음식을 차려줬는데 다들 그 밥을 안 먹었어요. 사양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다시 누구 것이 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누구께 되죠?
2: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0: 뭐라고요?
2: 보장을 해.
0: 아, 포장을 해주면 된다. 아, 이 배달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달라요. 아니, 내가 고사님한테 맛있는 걸 차려드렸어요. 근데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못 먹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 다시 누구께 되죠? 차린 사람의 것이 돼요. 맞죠?
2: 네.
0: 그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 끝에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너는 나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했고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해서 욕을 했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0: 너의 욕을, 너의 비난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 받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누군가가 욕을 할 때,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미안하지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너의 험담을, 너의 비난을 나는 받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라고 사양한다면 그 욕은, 그 비난은 다시 누구 것이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자바함경에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사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얘기를 할 때, 나를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 넙죽넙죽 받아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수도 없이 이 소가 염을 돌리듯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불 덮고 누워 그 생각하고, 자다가 꿈에서도 그 생각하고, 다음날 그 생각하고, 만나면 또 그 생각하고, 막 친구들하고 웃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들면 다시 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없이 자기가 누군가의 비난을 마음속에 두고 되새김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사양합니다라는 이 말을 함께 연습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사양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거를 바로잡아줄 의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면 참으면 병이 된다.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고 내가 참으면 병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써먹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양.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너는 다 좋은데 임마, 이런 게 안 좋아 라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마음속으로, 아,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미안하지만 날 안 먹겠습니다. 사양합니다. 제가 많이 써먹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귀한 뜻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이게 빈정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알아요, 내가. 뭘 아냐면, 야, 보만이 너 진짜 옹졸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조언할 때는 우리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이유 없이 비난할 때. 그때 여러분, 아, 나한테 왜 짜증나게 저런 얘기를 하지?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렇지. 벌써 먹었어. 이 얘기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다시 여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경전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1: 들어요.
0: 네 명 얘기했어요. 들죠?
1: 네.
0: 찾아보시라고.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경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불교에서 많은 스님네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경전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글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부처님 믿으라는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 좋아해요.
0: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다 해주거든요. 그럼 걔네가 오 이래요. 오, 예, 그러면 저 오늘부터 어머님 말씀을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초등학교 여자애가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귀가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그래요. 왜? 여기는 들어오는 거, 여긴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말을 그렇게 듣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듣기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친구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통. 이 불교는 고통에서 시작하는 종교예요. 이게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아니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0: 알아야 누굴 찾을까요?
1: 스승.
0: 의사를 찾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스승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야 가자 그리고 막 아들 손 붙잡고 막 남편 막 억지로 끌고 와갖고 여기 앉아있죠. 그죠? 아니에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구나. 나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대학생 오늘 오셨잖아요. 보니까 거의 막내 같은데 아침에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오늘 하루 힘내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다라는 게 다 티가 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딴 사람 뭐라고 대답하나?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2: 갈수록 안 보고 싶다.
0: 갈수록 안 보고 싶다. 그럼 옛날에는?
2: 옛날엔 예쁘다.
0: 거울 보면서 아 난 정말 완벽하다. 난 정말 예쁘고 훌륭하다. 우리 거사님도 거울 보면서 아 이 정도 괜찮은데 했죠? 아 맨날 해요? 맨날 안 돼요. 전 저런 분들이 좋아요. 약간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죠? 네, 농담한 거고요. 저는 그 자신감이 좋아요. 네.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만으로 세상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남자들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가 좀 잘난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비교에 의한 잘난 척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저희 스승님께 스님 참 이런 점이 어렵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려요. 저도 스승님 앞에서는 내담자잖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만아 이 세상에서 나 잘났어 잘났어 나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꺾기 되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금방 꺾어져요. 근데 정말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멋짐, 당신의 완벽한 모습을 제가 아무리 피를 토하고 설명을 해도 그래도 나는
2: 못났어.
0: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고귀하고 멋지고 큰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꺾어졌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 사내 진미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 자신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은 이렇게 강의하시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도 별로 이렇게 긴장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긴장 안 해요. 왜 그럴까요?
3: 잘나서요.
0: 잘나서요? 고맙습니다, 어선님.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그 얘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2: 내 얘기.
0: 제 얘기. 제 얘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를 못했고요. 제가 덕분입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교만한 놈이었고요. 제가 사양합니다를 할 줄 모르는 모든 얘기를 다 주워먹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옹졸한 남자였었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만나서 고쳤느냐? 누구를 만나서 뒤바뀌었느냐? 스승님을 만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혼자는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잘났다고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정신적인 스승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복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성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스님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스님 되게 당당해 보입니다. 맞아요. 저는 옛날에 비하면 저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스님처럼 되고 싶다를 얘기해요, 저한테. 저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마치 보만이 너 수행 잘하고 있어? 너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잘 따라서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인연이 닿는 한 제가 이런 모습, 이런

0: 이런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거는 보마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한테 남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이번에 20살이 됐는데 그 친구한테 상담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멋있는 존재야. 너는 이렇게 다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야.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웃지를 못하지?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지? 왜 사람들 앞에서 아 저는 누구고요 어느 학교 다니고요 저는 나이가 몇이고요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못하지? 저희 사내진미의 커리큘럼 중 하나가 자기소개 있어요. 다들 긴장하세요. 이제 그때 방청객이 그날 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 소개할 줄도 몰라요. 맞죠?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완벽히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그 얘기를 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감동한 거예요, 엄마가. 너 정말 진짜 많이 변했다. 보만 선생님하고 상담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녀석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보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저는 변한 게 아니고요.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고3짜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이 19살짜리 이 녀석한테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지 너 옛날에는 엉망진창 개차반이었는데 너 교육받고 보만 스님 훌륭한 대단한 스님 만나갖고 너 이렇게 멋있어졌어 라고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너 잠깐 멀리 갔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온 거야. 넌 원래 멋있었어 라는 얘기를 이 친구에게 대한민국 세상 사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1: 스승님.
0: 네. 맞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내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괜찮아. 넌 이미 충분해. 야 누가 너 욕한다고? 아까 썼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양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비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속으로. 속으로 아유 사양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어느 자리에 가도 어느 시간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빛이 나는 분들이에요. 맞죠?
1: 네.
0: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우리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본래 가지고 태어났어요. 본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일체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뭐 어떻다고요? 성불 부처로
1: 이루어져
0: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룰성자 이룰성. 열심히 공부 일체 중생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를 이루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완벽한 깨달음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어리석고 못났으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참회하고 해서 부처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저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다. 이미 멋지다고. 다 갖추고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국에 어떤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 소원이 탑을 짓는 거였대요. 탑. 근데 우리나라는 돌을 깎아갖고 탑을 짓잖아요. 근데 중국 탑은 벽돌로 쌓아서 탑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탑을 멋지게 이렇게 탑을 지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탑을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엉망이네.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그죠? 탑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위에 좀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돼.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수님이 평생 탑을 짓고 싶

0: 싶어서 마음에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탑이 완공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쌓는 분들이 스님을 모셔서 보세요, 다 졌습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이 스님이 여기 와갖고 누구예요?
1: 스님.
0: 그렇죠. 누가 봐도 스님이잖아요. 본 거예요. 근데 이 맨 꼭대기에 여기를 확대해볼까요? 확대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벽돌이 이렇게 수많은 벽돌이 있는데 벽돌 두 장이 딴 건 다 맞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요거. 이거를 이순이 본 거예요. 불같이 화를 냈대. 내가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 노력을 했는데 너 저기 뒤에 보여 안 보여? 그 다음부터 이수님은 이 탑이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님은 탑 근처에도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이 훌륭한 탑이 불사가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에 있는 거사님들이, 남자들이 여기 와서 탑돌이를 했대요. 탑돌이. 합장하고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님, 정말 탑 불사가 정말 멋지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 불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탑이 멋집니다. 라고 하니까 이수님이 일로 와봐. 데리고 왔어요. 너 이거 보여 안 보여? 저 위에 저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네. 저 두 장 삐뚤어졌지? 뭐가 탑이 훌륭하냐고. 그때 그 거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님, 두 장인데요? 여기 몇 장 들어갔는데요? 벽돌. 수만, 수십만 장 들어갔어요. 그 중에 몇 개 튀어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그 두 개를 봐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남성들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잖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교만함을 스스로 발견하고요. 저도 저 속에 미련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것을 지적당하고 살았어요. 어디서? 사회에서. 어디서? 가정에서요. 네,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보다는 아이 누구네 집은 이렇다던데, 누구네 집 아빠는 이렇다던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 옆부서 누구는 그렇다던데, 야, 너 전임자는 이랬는데, 수도 없는 비교와 차별 속에서 남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니까 남의 비난이 정말 병적으로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피해의식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술로 발현이 되고요. 분노로 발현이 되고요. 또 집에 안 들어와요. 또 어떤 분은. 부부싸움 안 하냐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니까 집에 들어와야 싸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남자들이 살구멍을 찾아서 가요. 그래서 저희 제가 큰 저수지 옆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이 한여름에 8월 달에 낚시꾼들이 와요. 그러면 그 뜨거운 한여름에 물 위에다가 보트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덥죠.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큰스님, 와, 저분들은 낚시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큰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집이 싫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남자들이 속상하고 힘들면 어디 가야죠?
2: 집.
0: 맞아요. 집에 와야 돼요. 맞아요. 집에 가요? 힘들 때?
3: 네.
0: 네. 너무 긴장해서 이러고 네! 이러시는데. 맞아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내 속상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족들은 어떻게 해줘야죠?
2: 들어줘야 돼요.
0: 근데 남자는 울면 안 돼.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네. 남자는 울면 안 돼.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만 이래 밖에 나가서 목이 징징대 집에 와갖고 듣기 싫게 환 더 때려쳐 그럴 거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2: 네.
0: 아셨죠? 그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요? 우리 재밌는 얘기 할까요? 당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기운을 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이 들면은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야, 아빠가 오늘 회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걔네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아빠가 그래서 오늘 되게 속상했어. 걔네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뭐?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노력하고 계시는 거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집에서? 안 해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입을 여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성분들,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징징댄다고 누가 놀리면, 넌 맨날 징징대냐? 그러면 오늘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될수 없다. 보는 존재와 보이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욕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욕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는 존재고요. 분노를 느끼는 존재고요.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짜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떠들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존재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직하고 용감하고 착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훈수된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으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을 감로보시라 하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0: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결합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1: 야,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야, 무슨 재즈바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네.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 곡이요, 최진희 선생님의 솔로 데뷔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고요. 와. 이때 당시에 물보라라는 또 드라마의 메인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야. 이 노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최진희 선생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아마 선생님이 2015년에 새롭게 이제 반주를 리메이크 다시 하셔가지고 했던 앨범인데, 아무튼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0: 야, 참 좋아하는 만큼 참 잘 불러요.
1: 아,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래서
2: 저희가
0: 잘 불렀어요.
1: 몰입이 쫙 되는데, 이게 사실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그쵸.
1: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근데
1: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몰입하기 힘든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2: 방금 그랬어요.
1: 그래요?
2: 네, 보라 뭐 외치셔가지고.
1: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0: 아이전 몰입을 한 사람 이름인 줄 알고요.
1: 네. 성이 물 씨인가요?
0: 왜 외치고 나서 뭐 생각을 했죠. 물 씨가 있었나? 예, 뭐 죄송합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을 해서 잘 불러주셨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재즈바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0: 아, 끈적했어요.
1: 네.
0: 아주 끈적했어요.
2: 아, 예.
0: 살짝 취했어요.
1: 아, 취했어요.
0: 네, 좀 깼어요. 깨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0: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예열에스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람역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입니다. 자, 우리 이순아 씨와 우리 팬분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팬분들과 평상시에 전화 연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 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전혀 없죠.
0: 없으세요?
1: 전혀 없죠. 할 기회가 없죠, 사실.
0: 네. 저 기회가 많이 없죠.
2: 우리 소라 씨 팬클럽 이름이?
1: 소나시대.
2: 네. 아, 네. 멋져요.
1: 소나시대.
2: 네. 우리 무궁무진. 상도바라기. 소나시대. 그 시대라는 그 팬클럽 명을 쓰시는 분이 영웅시도.
1: 아, 거기 영웅시도? 영웅시대인가요?
2: 네,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1: 저는 이제 원래 그 팬클럽 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을 받으면서 이제 팬분들이, 지금 이제 소나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소나시대 괜찮더라고요.
0: 좋은데요?
1: 그래서 소나시대로 했는데, 다른 분도 하셨는지 몰랐네요.
2: 두 분 다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 소나시대인 거죠. 이게 우승자만 쓸 수 있는 이름인가?
0: 그런가 봐요.
2: 그런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우승자네요.
1: 맞네요.
2: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만나볼 텐데,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연으로 일단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트롯4를 시청하다가 소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나 가수님이 부른 천년학을 듣고 어머님이 먼저 찐팬이 되셨고, 저는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곡이 되어 요즘 매일 아침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답니다. 어린 친구인가 봐요. 소나님을 알고 나서 저의 삶도 달라졌어요. 우울했던 삶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쁘지만 소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팬클럽 소나시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소나 가수님, 바쁜 일정 소화하느라 힘드시겠지만 몸 관리 잘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나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소나 씨가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아이고, 소나님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뵙게 되는 거예요. 지현 씨는 제가 자주 봤습니다.
2: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인사는 나눴고 학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간호조무사 하고.
0: 간호조무사.
2: 백의의 천사. 천사분들이시죠?
0: 네, 맞습니다.
2: 간호사 준비 중이시고.
0: 예.
2: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2: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남편이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셰프님이에요.
0: 셰프분이시구나.
2: 요리사와 간호사. 근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둘 다
0: 마음에
2: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리로 치유를 하고,
0: 맞습니다.
2: 이렇게 또 정성으로 치유를 하고, 또 노래로 치유를 하고, 잘 맞네요.
1: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0: 그럼 우리 남편분께서도, 우리 소나 씨 팬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3: 네, 제가 많이 말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0: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분도 좋아하세요?
3: 팬 카페는 가입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라고 해서 눈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시기에 예비 신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니까.
1: 그렇죠.
2: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먼저 소나 씨 팬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소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4: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에 딱 그 내가 모든 것이

0: 가끔씩 뭐 노래도 잘하시고 또 뭐 어머니한테 효도 하시고
1: 네. 아,
0: 모든 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경연할 때 그 일이 다툴 때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코로나 시대.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하다 우리 지연이가 엄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겠어. 소나님이 1등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갖고 그때부터 지연이가 찐팬이 돼버렸어.
2: 어머니 감사합니다.
1: 우리 어머님 때문에 소나 씨 고생하셨네요.
3: 맞네요.
1: 좋습니다.
3: 지연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나 씨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4: 성격이 많이 차분함으로 바뀌었고.
2: 아, 근데 지금
4: 좀 제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 아, 좀 시원시원하시고 그런 성격이시구나.
4: 소나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좀 조신해진 것 같아가지고.
1: 아, 조신해진다.
2: 아니, 원래 저희 지금 소나시대 팬 여러분 중에서 가장 텐션이 높으세요. 지금
1: 그래요?
2: 굉장히 차분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원래 현장에서는요. 와,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고요. 이소나 사랑해! 엄청 외쳐주고 춤도 잘 추고 텐션이 되게 높은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저희 콘서트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석에 누가 마이크를 줬나
2: 네,
1: 할 정도로,
2: 그 정도로
1: 목소리가 시원한 분이 계시고
2: 시원한 성격이에요.
1: 아,
3: 그러면 그 원래 그 가지고 계신 시원한 목소리로 혹시 소나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지금 여기가 미스터 포!
3: 지금
1: 콘서트 장이다! 내가 지금 객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한 소절 불러주십시오.
0: 시작.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정말.
0: 어쩌다 보니까 소나 씨와 듀엣을 또 했네요.
2: 네.
1: 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흥이 넘치는.
0: 네. 네.
1: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2: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요.
0: 네.
2: 실습을 나가면 실습도 나가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아예 안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9월 5일날 강원도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4: 네.
0: 춘천 콘서트.
4: 좋아요. 춘천에서 만나요.
0: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0: 결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중간에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네. 아, 노래를 부탁드려가지고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4: 네. 부끄러움이 많아요. 예.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0: 이 내면의 네. 그 아이와 이를 네, 같이 네. 가지고 있는 네, 네. 네. 그런 우리 지연 씨였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네. 바로 또 다음 사연 가볼까요? 네.
3: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소나님을 응원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혼자서 전국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 요즘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콘서트와 행사, 방송 녹화 등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소나공주님 항상 뒤에서 소나시대 별지기님들과 함께 응원하며 서포트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배호신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3: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0: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5: 예.
3: 네, 우리 소나씨와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아니 왜 그걸 원래
1: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
0: 네, 수줍음이 많으세요.
2: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딱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담자 느낌인데 우리 소나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웃으시면서
0: 네.
2: 너무 이쁜 미소가 이렇게 입가에 지어지네요.
0: 네. 네. 갱상도 남자세요.
2: 완전
0: 네.
2: 갱상도 아닙니까?
0: 네.
2: 아, 부끄럽습니다.
0: 아. 인사 좀 해주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계속 타고
2: 있습니다.
1: 벌써 그 응원하신 지 4년이 되셨다고.
0: 네.
1: 네,
3: 예.
1: 처음으로 이소나 씨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3: 노래를 방송에서 보고 공연장에 놀러 갔다가 가수님 나오시길래 보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2: 그렇죠. 라이브로 들으면 빠질 수밖에
1: 그럼요,
2: 없는 소나 씨죠.
1: 네.
2: 우리 소나 씨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장점은 예쁘시고. 품격이 넘치고.
2: 아, 품격.
1: 품격.
3: 네. 지상 최고입니다, 그냥.
2: 아, 지상 최고. 아, 좋습니다. 아, 예쁘고 품격 넘치고. 네. 지상 최고.
1: 예.
2: 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1: 아.
2: 그리고 저는 지상 최고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1: 지상 최고.
2: 칭찬 중에.
1: 그럼요.
2: 이 지구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예. 우리 소나 씨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십니까?
3: 아, 좋은데 요즘 신곡 목련이 너무 좋습니다.
2: 아, 목련 좋죠. 목련.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불러주신 노래.
2: 그렇죠.
1: 네. 자, 혹시 이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소나 씨 이름으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3: 삼행시하. 예.
2: 적절히 좀 당황하셨던 네. 것 같은데.
0: 아, 부탁드릴게요.
2: 예. 네. 우리 소나 씨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이
3: 이렇게 예쁜 여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0: 네, 다음 가겠습니다. 소!
3: 소리를 듣고 천사인 것까지 느꼈습니다.
2: 아~
0: 나!
3: 나의 첫사랑처럼 소중히 기억하며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1: 뭔가 이 아련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예, 네. 시 같은 거야.
0: 네, 이 갱상도 남자신데 네. 이 속 마음에 되게 따뜻함이 네. 있으신 분이세요.
2: 아,
1: 한편의 시인 줄 알았어요, 진짜.
0: 그렇죠, 그렇죠.
2: 네.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나 씨에게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요즘 말이 바쁘신데 늘 안전하게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아.
3: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
2: 아, 고맙습니다. 우리 소나 씨도 예, 배우신님께
0: 네, 항상 한 4년간 저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예,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아, 또 이렇게 네. 삼행시까지 이소나로 삼행시. 이소나 삼행시 가능합니까?
1: 네?
2: 이소나.
1: 제가 아까 했으니까
0: 이.
1: 이번엔 한번 제가 예. 한번 예.
0: 자, 운 띄워드릴게요.
1: 예. 예. 띄워주시죠.
2: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0: 오. 예. 소.
2: 소중하고 귀엽고 가지고 싶은 사람.
0: 이제 결말을 알 것 같아서 이거 말을 운을 땡겨줘 그런데 나?
2: 당연히 나상도. 미안합니다.
1: 좋습니다.
2: 정말 미안합니다.
1: 아니에요.
2: 예, 미안합니다.
1: 네, 재밌었습니다.
2: 예, 저한테 시킬 줄 몰랐습니다.
1: 아유.
2: 아, 미안합니다. 빨리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1: 네, 세 번째 사연.
2: 예, 좋습니다.
1: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행사장에서 우연히 소나님의 무대를 접하고 팬이 된 박윤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소나님의 팬클럽 회장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소나님과 함께한 시간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지만 2년 전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 함께 비를 맞으며 호흡했던 무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송 사과축제에서의 일도 기억이 나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을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눈 맞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던 소나 가수님. 팬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 가수 최고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게 된 감동의 순간이었답니다. 목소리도 마음씨도 정말 고운 이소나 가수님. 이소나 팬이라는

0: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스케줄이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목소리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감동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수님이 가는 길 묵묵히 함께 걸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사연자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1: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회장님.
0: 회장님을 네. 지금 하고 계시다고.
1: 아, 네, 팬클럽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아까 방금 그 김상도 남자분 이제 부맨이전이시고 아, 예. 회장님이서 원래 이 두 분께서 저를 아무도 저 몰랐을 때 이제 응원을 계속 해주시다가 지금 잘 돼서 회원이 늘어났어요. 아,
4: 네. 이게 정말 진짜 회장직이 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1: 그렇죠.
4: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업, 예, 삼성, 현대 회장보다 더 예, 힘든 자리가 그렇죠. 우리 회장 자리인데.
1: 그렇죠, 그렇죠.
4: 아, 우리 회장님, 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아, 예. 아, 그렇다면 뭐 누구보다 우리 소나 씨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나 씨의 예. 매력이 제가 볼 때는 매력이 한 100가지 정도 되지만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딱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2: 예, 처음에는 네. 생일 파티 했을 때 팬들이 없었지만 너무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4: 내면적인 부분이 네. 참 이렇게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나 씨 네,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세요, 회장님?
2: 나의 첫사랑을 제일 많이 들었죠. 아마 나의 첫사랑. 행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이 한 곡을 듣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4: 아, 나의 첫사랑. 영어로 My First Love. 오, 네, 네. 좋은 노래죠. 오, 좋습니다. 아, 아, 이 노래 뭐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짧게 불러볼까요?
4: 예.
1: 네.

0: 이 곡 듣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불었어요.
1: 울산에서.
0: 야, 울산에서.
2: 제대로 네. 갈만하네요. 네. 아, 좀 잘 되네요, 이거.
1: 아, 예전에는 제가 또 한 그렇게 곡을 많이 부를 수도 없는데 네. 뭐 많이 불러야 세 곡 부르고 그렇죠. 한 곡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알죠. 울산에서 그 한 곡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2: 아, 너무 감사하죠. 네.
0: 마지막으로 회장님, 우리 예. 소나 가수님께 바라는 점이 예. 있다면 예, 이야기해 주세요.
3: 아, 예. 이때까지 이거 잘해 오셨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제가 언제까지나 뒤에서 예, 힘없는 것까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야,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2: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에 정말 예, 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소나 씨가 정말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우리 팬클럽, 우리 소나 시대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소나 씨, 우리 소나 시대의 팬클럽
3: 예.
0: 목표가 예. 몇 명이십니까?
3: 만 명입니다.
0: 아, 만 명.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예. 5천만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소나 씨를 아는 사람은 4천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소나 씨 노래를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면 만 명이 뭡니까? 아유, 100만 명!
2: 아유,
0: 200만 명! 아유, 가자!
1: 가자! 가자!
0: 소나 시대 화이팅!
1: 아유, 화이팅!
0: 우리 회장님도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화이팅!
0: 자, 여기까지 우리 이소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자, 우리 이소나 씨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저요? 네. 저 진짜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러면 네. 검색이라든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요?
1: 검색은 하루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 너튜브에. 왜냐면 이제 새로운 영상 뭐 팬분들이 찍어서 이제 올려주신 게 있나 보고 싶어서 한 번씩.
0: 직캠이나 이런
1: 네네.
0: 것들.
1: 네네.
0: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소라 씨가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인터넷에 떠도는 이소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름하여
0: 이소나 퀴즈.
1: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이소나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0: 자, 이 코너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찐 선물.
2: 찐 선물.
0: 예,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소나 퀴즈가 총 5문제가 준비.

0: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이소나 씨 준비되셨죠?
2: 네.
1: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2: 네.
1: 자,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0: 해보겠습니다. 자, 이소나 큐큐 미음 디귿
1: 디귿이 옷에 비읍 디귿 기억 계기까지 예능감 폭발. 자, 실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본인이 방송했던 그 개인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2: 어, 비둘기.
0: 비둘기.
2: 비둘기 개인기랑 예. 앞에 키읍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저거 나 진짜 모르겠다.
0: 어, 디귿 시옷. 이게 앞에 네 자음이 한 단어인가요?
2: 힌트
0: 앞에
2: 없나요?
0: 앞에 네 개가? 오, 하나래요.
2: 한 단어요?
0: 예.
2: 뭐지?
0: 야, 어렵다.
2: 이거 어려운데,
0: 이거 실제
2: 어려운데?
0: 기사입니다. 네. 기자님들이 직접 제목을 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예능에서 소나 씨가 직접 한 겁니다.
2: 와, 앞에 오. 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0: 자, 찍어보세요. 찍어보겠습니다.
2: 아니, 찍어보고 싶은데 찍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이게 뭐지? 한 단어? 비둘기 개인기는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0: 키읔 미음.
2: 분위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흑역사를 생성해서 제가 집에서 많이.
0: 키읔 미음. 컴온 대쉬. 뭐 이런
1: 뭔가
0: 거.
1: 뭐 댄스?
0: 어, 맞네. 댄스.
2: 댄스?
1: 뭐 댄스?
2: 무슨 댄스?
0: 아, 나는 알겠다. 저는 알겠습니다.
2: 무슨 댄스지?
0: 어?
2: 춤을 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자, 가보겠습니다. 5!
2: 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아, 힌트 주면 안 돼요? 어떡해.
0: 2!
2: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0: 1!
2: 아우! 뭐예요?
0: 정답이 뭔지 볼까요?
1: 정답이
0: 코믹 댄스입니다.
2: 코믹 댄스.
1: 아이고, 아쉽다.
0: 아,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게,
2: 네.
0: 다 맞춘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소나 씨가 몇 개를 맞추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0개를 맞출 수도 있고 1개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문제를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본인 네. 비둘기 개인기가 망했다고 하셨는데
1: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2: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0: 뭐
2: 쾌남 열전 분위기가 예. 많이 쌓여질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1: 아, 제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2: 돼요,
1: 방송입니다.
2: 진짜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1: 그렇죠. 모든 분위기가 다 허용되는.
0: 아, 그래도 이제.
2: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0: 네.
2: 아,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아.
2: 네, 정말 이게 찬물 뿌리는 정도의 그건데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날에 갑자기 떠올라서 웃음이 나는 이걸 보신 분들이 그냥 그 순간에 어? 하다가
0: 네.
2: 다음 날에 혼자 생각나서 웃긴 그런 거예요.
1: 이거 진짜 저 우리가 안 들으면 못 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아, 진짜 해볼까요?
0: 예, 예. 한 번만. 짧게
2: 아, 진짜?
0: 짧게.
2: 근데 그럼 대신 웃어주세요.
0: 오, 알겠습니다.
2: 제가 두 번 다시 그걸 겪고 싶진 않아서.
0: 네, 알겠습니다.
2: 해볼게요.
0: 예.
2: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제 비둘기예요.
1: 네.
2: 비둘기 울음소리를
0: 아, 한번 해보 아, 그 동네는 좀 울음이 다른가요?
2: 어,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여기서만. 네.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
0: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두 영상 중에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자, 울고 넘는 박달재, 사랑은 생명의 꽃. 예, 선택해 주십시오.
2: 예. 선택 못해요, 이거.
0: 몇 만일까요?
2: 999만.
0: 999만에.
1: 999만에.
0: 일 수도 있고요.
1: 네.
0: 999만에. 일 수도 있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2: 아, 괜찮아요. 좋아요. 아, 지금 약간 상처 치유가 되고 있어서 예. 아, 너무 즐거운데.
0: 예.
2: 아, 요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확실히 가지고 네. 대답해 주셨는데.
2: 확실히.
0: 자, 일단 그러면 답을 볼까요?
2: 네.
1: 야, 187만 원.
0: 둘 다 100만 원을 넘긴.
2: 네. 왜냐면
1: 1 더하기 8은
0: 9.
2: 구구구구.
1: 야. 울고 넘는 박달재.
2: 왜냐면 이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는 제가 이제 이 제일 첫 그 본선
0: 그렇죠.
2: 예심, 마스터 예심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1라운드, 이거는 제일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0: 아, 또 그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쵸? 가지고 본 세월이 있으니까.
2: 네, 네.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2: 네.
1: 맞아요, 맞아요.
0: 생각이 나긴 나네요.
1: 아, 저도 계속 그게 맴돌아가지고 머릿속에.
2: 아마 우리 자, 여기... 다음...

0: 문제.
1: 모든 분들이 생각이 나실 하겠습니다. 거예요. 내일.
2: 아, 비둘기를 빼야 돼 머리에 네. 지금. 네.
0: 자, 이소라 씨께서 SNS에 직접 올리신 셀카인데요.
3: 네.
0: 이 게시물에 트로트 가수 신미래 씨가 남긴 네 글자 댓글은 아! 무엇일까요?
1: 발레리나.
0: 오, 굉장히 빨리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발레리나?
1: 자, 정답. 그렇죠.
0: 오, 정답입니다. 이야.
2: 아, 왜 발레리나요?
0: 왜? 그렇죠? 이 사진이.
1: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쁘게 보고 싶었나 보죠.
2: 아... 아니 그 발레리나 분들을 보면 네. 선이 이쁘잖아요. 근데 지금 소라 씨 사진을 보면 목선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2: 그래서 발레리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거울을 찍으신 거구나.
1: 네.
0: 아, 저는 약간 그 엘레강스한 모자를 쓰시고 찍으신 줄 알았어요.
2: 아... 네. 이게 무슨 매직아예요?
1: 모자요?
2: 아, 지금 빨리 빠져나오세요. 어, 자, 구구구구. 예, 빨리 아, 빠져나오세요.
0: 네,
2: 아. 야, 발레리나. 네. 오, 느낌 있네요.
1: 어플을 썼더니 목선이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2: 아, 네,
1: 저는 어플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어서.
0: 아, 실물이네.
1: 네, 훨씬, 네. 아유. 네,
0: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1: 아유, 좀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까요?
2: 아유, 그것도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건 카메라로 치면 50mm래요. 근데 50mm.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건 200mm 렌즈로 보는 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얼굴이라도 약간 넓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플을 쓰는 게 진짜 얼굴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저는 감사합니다.
2: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찍잖아요.
0: 제가 찍잖아요.
2: 예. 네. 전 찍혀요. 찍혀. 아. 안 찍어요.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0: 네.
1: 이소나의 미소가 아닌 것
0: 같습니다. 인매가 참 아름다우세요. 자, 다음 중 우리 소나 씨의 미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응? 아, 저기서 구구구구 할 것 같아. 입에서.
1: 9번이 없네요.
0: 아,
1: 9번이 있으면 9번이 정답인데.
0: 어, 이게.
1: 저는 2번 하겠습니다.
0: 2번?
1: 네.
0: 과연 정답은요?
2: 비슷해 보이는데?
1: 그쵸? 바로 맞췄죠.
2: 야, 같은 멤버라고 바로 알아채네요.
1: 아니, 사실 찬미의 입술인지는 몰랐는데,
2: 네.
1: 입술 모양이 2번이 아니었어요. 2번 입술이 제 모양이 아니었어요.
2: 오, 네. 확실히 그 여성분들이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2: 네. 네. 지금까지 몇 문제 맞췄죠?
0: 네, 세 문제. 굉장히 타율이 높습니다, 지금.
2: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드디어 0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문제면 네 지금도 문... 훌륭한
0: 그렇죠.
2: 예, 성적인데.
0: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면.
2: 자, 마지막.
0: 네.
2: 예, 대망의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0: 마지막 문제. 자, 1991년생이신 이소나 씨. 자, 다음 중
1: 1번 뭐예요?
0: 1991년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 주세요.
2: 우리 남궁진 씨가 91년생일 수도 있는 거고.
0: 오,
2: 선배님, 저 앨범이 아이. 나온 게
0: 그렇죠.
1: 어, 근데 이거 관련 없는 것은?
2: 네. 관련 없는 것이에요.
1: 네, 1번이요. 1번 남궁진.
0: 한 개인가요? 한 개?
2: 한 개예요?
0: 한 개.
1: 1번 남궁진.
0: 1번. 아, 정답입니다. 1번.
1: 예.
2: 아, 나 왜 저 구자가 계속 거슬리지?
0: 예.
2: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원래 5번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0: 네.
2: 틀리신
1: 아,
2: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국악을 하셨던
0: 맞아요.
2: 예,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그리고 또 누가 계셨죠?
1: 성윤이.
2: 성윤 씨 이렇게 다 만점을 네. 받았었거든요.
0: 네.
1: 만점이. 예. 어, 저 하나 틀렸는데.
2: 근데 확실히 국악하신 분들 성적이 좋아요.
0: 진짜 좋아요.
1: 어, 그래요? 네.
2: 두 문제 맞춘 분도 계시고요. 세 문제 맞춘 분도 조도록 합니다. 예, 이 정도는 많이 맞추신 거예요.
1: 어,
2: 첫
1: 감사합니다.
2: 번째 문제만 조금 당황해가지고 못 맞췄지 예, 지금 아, 페이스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러게요. 코믹이란 네.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2: 그러니까요.
1: 아,
2: 이게 뭐
1: 아쉽지만,
2: 비둘기 그래도... 소리의 여파죠?
0: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자, 여기까지 이소나 퀴즈 풀어봤고요. 이소나 씨는 네 문제, 총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1: 네.
0: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소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소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국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큰 변신을 시도한 이소나 씨. 앞으로 이소나 씨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 개인적으로 OST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2: OST.
1: OST. 요즘에 트로트 가수분들이 OST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저도 보면 OST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그 OST를 들으면 그 드라마가 생각나요.

0: 생각나고 막 그렇죠. 아 그거 봤을 때 막 그 막 아 막 이랬던 감정들 생각나고 막 해서 어 저는 진짜 좋은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아. 또 요즘에는 막 OST 많이 부르시는 그 가수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1: 어 그렇죠. 네, 있죠. 예.
0: 저도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1: 린 선배님도 그렇고 OST가 뭐. 굉장히 유명한 네. 조만간 정말 사랑스러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영어로 약간 무식해 보여가지고 지금 영어 좀 쓰려고 계속 머리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나 씨는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바래요? 예, 뭐 AI 소나도 있고요, 개복치 소나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예.
0: 저요?
1: 뭐 천상 가수?
0: 네, 그냥 가창력 가수. 근데 제가 트로트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완전 신인 때는. 교과서 같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뭐 주현미 선생님이나 뭐 최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후배 가수들이 내 노래를 듣고 트로트 공부를 하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수 뭐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지금 뭐 교과서를 넘어서 거의 뭐 노래 뭐 정석, 예, 뭐 영어, 뭐 노래 전과,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0: 네.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아, 좋습니다.
1: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2: 진짜 엄청
0: 벌써 끝났나요?
2: 네.
1: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쾌남 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쾌남 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아니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저 지금 끝나는 시간 아직 안 된 줄 알고 한참 지금 너무 재밌었거든요.
1: 네.
0: 이제 비둘기 한번 하고 마음이 확 열려서 너무 재밌었는데
1: 네네.
0: 갈라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1: 그러면 뭐 저 5층 가서 저희끼리 노가리 2시간 까다가 가면 돼요. 그게 상사부죠.
0: 근데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쾌남 열전 왜 쾌남 열전인지 알겠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제가 처음으로 최종진을 받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진을 받았던 곡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2: 네, 자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자 불쾌 지수 아주 높은 요즘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할 땐 쾌남 열전을 찾아주시고요.
2: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휴식도 충분히 잘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 이소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를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 우리들이
2: 안 됐네요.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예,
2: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제나...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걔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만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근본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불교를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모든 그런 행위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외부적으로 어떤 이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대단히 하든 간에 그 소리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들어야지만이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개현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외부적인 영향을 섭취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진화를 가짐으로써 정말로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 선지식까지 하다가 전번에 멈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지식 왼쪽에 한문을 보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시제 중생의 진 선지식이며 선지식 그러니까 참다운 친구 도반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또 이익을 주는 그러한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중생들이 선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불보살님도 선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식의 요건을 전번에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총명해야 되고 또한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고 또 그 생각이 건전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대비심이 있어야지만이 선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들도 선지식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훌륭한 친구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이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또 사제법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제 고집이라는 것은 생사의 인과라고 그랬죠. 또 멸도라는 것은 열반의 인과. 그 얘기는 생사라는 것은 또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생사 문제에 대한 또 생기면 멸하는 생로병사라든지 생주이멸이 성주개공의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한 것이 12연기에 대한 외연기하고 내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괴로움을 완전히 제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살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보신데 사람이

너무 간탐을 하면은 이게 옹졸해지고 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에 대한 말씀으로 자주 베풀어라. 말도 베풀어야 되지만은 마음 쪽으로 또 행동이라든지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결국은 선행의 결과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배워서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기는 하지만은 실천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보살들의 마음이 쭉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위주의 자기 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뿌리를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탐심이라든지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선지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각성하는 데 우리가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신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참회에 대한 반성 또 뉘우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지만이 이제 그 정신적인 진화가 돼서 지옥이라든지 나쁜 곳에 마음을 두지가 않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100번, 1000번 이렇게 새겨야 한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닦고 익힌다. 그 새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는 습자를 보면은 100번의 날개질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번 시간에 선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13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11째 줄에 이들은 모든 중생의 참된 선지식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전이며 이 복전이란 말은 행복을 낳은 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전. 우리가 복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전함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우리가 보통 벼씨를 하나를 뿌리면 한 140개에서 150개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자를 하나 이렇게 심으면은 뭐 한 60개 정도 이제 수확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름진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해라. 근데 이제 부처님 시절에 보면은 그때 시절이 농경지로 돼 있는 그 지역이 많아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밭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좋은 복전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에 청하지 않는 스승이며 이 청하지 않는 스승이란 말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불청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안일불자에다가 청할정 그 다음에 어조사지 스승사 그러니까 청하지 않는 스승이란 말은 이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스승을 청하지 않는 스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행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라는 마음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지만이 동요가 되지 않아야지만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요되지 않는 바라.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 불청지사인데, 이 자비의 스승이라고, 자비심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비심이 있는 그런 마음, 견딜 수 없는 자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견딜 수 없는 자비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청해야지만 뭔 얘기를 해주지만 청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 그게 불청지사다 그 말이죠. 우리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뭘 부탁을 해야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안 가르쳐준 사람도 있어요. 인색한 사람도 있어. 꼭 어떤 그 금전적으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눕니다, 잘. 그게 바로 이제 인색하는 것인데, 불청지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스승을 불청지사라고 한다. 이들은 모든 중생의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다. 구원이란 말은 구해준다 그 말이죠. 어려운 곳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곳이요. 보호한다는 말은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천신이 보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 업의 고리가, 업의 윤전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생에 어떤 일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것을 받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 나쁜 것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또 그것을 말로 갚으면 또 말로, 대말로 해가지고 멧대로 또 갚으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그 능업장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했는데도 이게 좀 살기가 좀 퍽퍽하다, 쉽게 말하면은. 왜 그럴까?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절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온만히 수술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업장이 많이 소멸돼서 이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장이 소멸이 안 되면 머리가 깨질 것이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또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대갚음을 한다면 계속 윤전이 되는데, 그것을 악의 고리를 끌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남편이 나를 매일 두들겨 팬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 경전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은 감사한 일이다. 날마다 두들겨 팬 것은 내 업장이 소멸이 많이 됐다 그 말이죠,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업장이 소멸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업장이 소멸됐는데 때린 사람은 더 업이 두터워질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내가 대가품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두들겨 팬 남편이 고마워서 반찬을 잘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내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남편은 더 업이 두터워져가지고 죄를 더 받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끊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대가품을 해가지고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게. 응? 네가 눈을 홀게 보고 그랬으니까 나도 홀게 본다. 홀게 보니까 말로 그냥 사람을 긁어버리잖아요, 그게. 고양이처럼. 근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군가는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엄청나게

믿음이 강하지만 걔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스님들은 믿음이 강하죠. 거기에 대해. 그러기 때문에 스님들은 화합을 잘하고 또 선지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인과에 대한 것을 확연히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함부로 살지를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된다는 거지. 인연이란 말은 바로 이제 조화를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은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도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잘한다, 누가 잘못한다, 누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렁이도 할 일이 있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고 군병이도 필요해서 목이 파리도 다 필요해서 왔다 그 말이죠. 그 근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을 깨트려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건 하나다.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란 말이 크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성품과 모양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려고 그런다면은 상대가 편안해야 된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낙처. 근데 이 온자가 아니라 은자입니다. 원래 은자. 은자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은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편안함. 우리가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것이 없는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예유내강이라는 말도 있고 사는 것도 여기 봤을 때는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알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편안한, 안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다 그 말이죠. 보살의 그런 성품은 그렇다는 거죠. 그 곳이 보살이 있는 곳은 편안해. 그걸 즐거워.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한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은 가시방석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식이 된다는 것이지. 결국은 경전을 그냥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경전을 다 읽고 외우더라도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생들의 아는 낙처며 구호호처며 구호호처. 구호호처라는 것은 구제해주고 또 보호해준다.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이게 마음의 그 불편함들 그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지만 뭐 몸이야 어떻게 좀 힘들게 살더라도 마음 편안은 편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어떤 사람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벽돌을 쌓더라 하더라도 그 열단을 쌓아놓고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내가 무슨 생고생을 하고 있냐 한다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같은 일을 하고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 그러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보호해준다 그 말이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는 정말로 고마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대우주의 생명이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내가 이익이 안 오더라 하더라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해집니다. 뭐 신발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나 아니면 꼭 내가 신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신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만 위주로 자기 본의의 생각만 한다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입에다 담아가지고 오물을 상대에게 뱉으려면 먼저 본인이 오물을 입에다 머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지는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평행도 마찬가지고, 살지인 자평행. 내가 우선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모든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장무예인 겁니다, 그게. 기도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행을 통해가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겠습니까? 내면의 관세음보살님을 개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칭명연불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칭명연불.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란이를 하더라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경전을 읽더라도 본인 스스로 들어야지만이 본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이게 뭔가 모르게 어긋나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욕심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달라고만 하니까. 본인 마음부터 고쳐놓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를 해줄 건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험이 없다 어쩌다 해가지고 절에 잘 나오도 안 나오버려요, 그게. 도장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이 잘 안 되니까. 도량이란 말이나 도장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네 가지 처. 네 가지 처.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 네 가지 처죠. 사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곳곳마다 중생을 위하는 크고 어진 도사가 되며 인도하는 큰 스승이라. 능히 눈먼 중생을 위해서 눈이 되고 귀머거리, 코머거리 병어리에게는 귀와 코와 혀가 되어 모든 근이 허물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며, 잘못되어 미충왕이처럼 거칠고 산란할지라도 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가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렇게 가지게 할 것이다. 가지게 한다 보다 가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더 쑥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크고 어진 도사. 왼쪽에 보시면은 대량 도사란 말이 나옵니다. 대량 도사. 중생의 대작자. 대량 도사가 되고 또 대도사가 되고. 대량 도사란 말은 양이란 말은 어질다, 훌륭하다 그 말이죠. 훌륭한 대도사. 처처에 곳곳마다. 대도사란 말은 이제 큰 도사죠. 도사란 말은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불을 때 3개 대도사, 6개, 3개, 무색개를 잘 인도하는 큰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훌륭한 대도사요, 또 인도하는 스승이다. 능히 중생의 맹이란 말은 눈먼 맹자죠. 그 눈먼, 그 맹인에게 눈이 되고, 농이란 말은 이제 그 말을 못 하면 농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귀머거리 또 코머거리. 코머거리란 말 처음 들어봤는가요? 코머거리. 나도 처음 들었는데, 코머거리는 코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코목을 코맹맹이라고 그래야 될지 코로 이제 내

냄새를 못 맡은 것을 코먹거리다고 봅니다. 부처님 덕분에 새로운 단어도 많이 배우는 거죠. 귀머거리는 들어봤는데 코먹거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코먹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고 코가 또 어두운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좀 육체적인 어떤 장애보다도 정신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싫다고 해서 다 싫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자기 유주야. 우리가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를 그쪽 계시는 덕이라고 들어봤나요? 덕이? 성은 구시고. 성이 중요해. 그 덕이 씨는 얼마나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싫다고 해가지고 다 싫은 것이 아니다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덕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성은 구시라서 문제지,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재근이란 말은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우리 육군청정이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추원할 때도 매번 스님들이 합니다. 육군청정 4대 강건. 4대 강건, 건강을 거꾸로 하면 강건이요. 4대 강건, 육군청정 그러지 않습니까? 법사공덕품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고 많이 전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져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는 것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내리고 내려놓고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지만이 몸이 훨씬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달리기를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로 싹 가버렸나, 그게. 뭐 운동 온 사람들이 다 오래 사냐?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죠. 왜냐?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을 편안하도록 안심 인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은가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일상생활 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동요가 안 돼.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이. 불안해. 내가 죽으면 어쩔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렵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죽인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육군이 청정해진, 육군이 회결, 회결이란 말은 훼손되고 결여됐다, 그 말이죠. 이제 코먹거리라는 것은 코가 없어져, 배버렸다, 없어졌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이제 좋은 냄새를 못 맡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냄새를 줘도 좋은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포교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사경하고 읽고 독송하고 그러면은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사 공덕품에서. 법사의 공덕이에요. 수의 공덕도 필요하고 분별 공덕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이 근이 허물어졌다는 소리는 훼손되고 결여됐을지라도 능력 구족, 그 구족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구족이 된다. 그래, 육군이 청정하게 구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서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또 산란할지라도, 여기서는 한문은 전광황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황난. 이 전이란 말은 이제 엎어질 전자죠. 그러니까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뒤집혔다는 소리예요. 뒤집혔다. 뒤집혀서 미치는 것을 바로 전광이라고 그래요. 전광. 미칠 광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뒤집히고 우리가 뭐 배알이 꼬였다는 소리도 하는데 그 뒤집힌 거예요, 그게. 장이 뒤집히면은 장을 풀어주는 걸 해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장. 장을 풀어준다.

장이 뒤집히는 거지. 그리고 미칠 광자, 미쳐버린다. 그리고 거칠고, 거칠고, 산란스럽다, 어지럽다. 이것을 정광황란. 그런 마음, 어지러운 생각을 갖더라 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거칠해지고 황폭해지고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깨닫고,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을 챙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육도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당을 환희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면 현실적으로도 극락이고 또 이상세계도 극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세계를 잘 모르고 아귀세계를 잘 모르고 축생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떨어져가지고 허덕허덕 한다, 그 말이죠. 축생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생은 고통이 좀 덜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 고통을. 근데 지옥에를 가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되고 축생에 떨어지려고 예를 쓰지 않아야 되고 아귀에 가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한다, 그 말이죠. 또 투쟁을 하면 아수라가 되는데 그 아수라장에 가면은 그것도 지옥이죠. 사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선도도 되고 악도도 되는데 수라는 인간은 그러한 네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우리가 평정심을 갖는 그런 성품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간이라는 것이. 환희의 세계로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자꾸 부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힘들어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옥심을 간다든지 악의심을 간다든지 축생심, 아수라심을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배의 스승이며 큰 배의 사공이시라. 모든 중생을 실코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선사 대선사시라. 운제 군생하고 도생 사하여 치열반안. 열반안. 우리 생사, 이 생사, 우리가 생사를 건너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요즘에는 이제 강이라든지 이런 데 다리를 놨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건너가는 것을 강에다 비유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강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곳을 우리가 차 아니라고 그러고 저곳을 피 아니라고 그래요.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바 세계예요. 피아는 우리가 말하는 열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언덕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생사의 강을 건너간다, 그 말이죠. 생사의 강을.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큰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살이고. 불보살님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선사라는 것은 결국 선장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장을 만나야지만이 이게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죠. 또 이상의 세계가 어디가 있는 줄을 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배를 몰고 가가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면은 일본으로 가볼 수가 있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듯이 그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생로병사를 하고 이 물질이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이 생주임해를 하고 우주와 성주개공을 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도 잘 심으면은 내일 크나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바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고해의 세계다.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열반의 그 언덕에다가 둔다 그 말이죠. 우리를 건너게 해서. 이 군생이란 말은 중생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생. 중생이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오라고 그럽니다. 미오. 이 미혹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상의 세계로 건너주는다.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 고뇌를 벗어난 이상의 세계를 열반의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의 언덕. 열반의 언덕. 동요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우리 고해의 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차 아니냐 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피차가 일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에 피차 일반이다. 그건 마음먹게 달렸다 그 말이죠. 어떤 곳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처에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도 거기만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깊은 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하니 우리 노원구를 생각하고 있으면 노원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경전도 우리가 때가 됐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다니까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법화경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계곡물에 몸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시냇물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강물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법화경 인연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법화경을 정말 몰입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한 3일만 생각 안 하면 까마득이 다 잊어버려요. 우리 3일 굶으면 뭐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도 3일 동안 다른 마음을 좋은 마음을 안 쓰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은 절에 나와가지고 도장에서 몸을 풀어야 한다는 소리지.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제1날을 정해놓고 제1날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집에서 있을 때는 잘 안 되니까. 혼자 나오지 말고 여럿이 뭉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차 한 대로 해가지고 이 뭉쳐서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절로 온 곳이 다른 데로 가버렸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 한 대로 해가지고 다섯 명씩 딱딱 짜놨더니 우리 절로 오라고 해. 그랬는데 다른 절로 가보라고 생각이 달라져. 커피 마시러 가버리고.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이곳에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편하는 거예요, 그게. 피차가 일반이라니까. 피차. 피 아니냐 차 아니냐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꼭 기도처가 어디 산꼭대기가 있는다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부처님이 거기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각성을 해야 돼. 뭐 인도만 계신 것은 아니고 노원구도 계신다니까. 지금 정해소년도 계시고 붓다가에도 계시고 다 계셔. 본인이 마음이 거의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당황하지 말아.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어떤 현상 발생 소멸을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각가지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의 동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 말이죠. 그게 동요되지 말아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 선장이라는 말은 바로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화경을 선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렇게 된다면은 자평행, 자유스럽고 또 평온하고 행복스러운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방황하지 말아라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주셨습니다. 대선사라든지 또 대도사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또 선지식이라든지 또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가 된다. 이 복전이란 말은 좋은 행복을 낳는 그런 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의 그 밭, 그래서 절을 짓고 또 승방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전을 짓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절에서 다보탑 불사라든지 또이 법화경에 유명한 칠유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문화재 스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불사에 동참하시면은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에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각은 영혼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오늘 어디 갈래?
1: 왜 밥은 먹으면 줄까?
0: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1: 하,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0: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1: 그렇겠지.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1: 옥천사?
0: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2: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

0: 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1: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2: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오늘부터 저 쌀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게.
2: 예. 근데 스님, 저 공양미 말입니다. 설마 계속 쏟아지진 않겠죠?
1: 바위는 계속해서 쌀을 쏟아냈고 욕심이 생긴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2: 이 돌을 깨면 더 많은 공양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쌀이 안 나오지?
1: 스님의 욕심으로 공양미는커녕 옥천샘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3: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2: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3: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1: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의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4: 옥천샘 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5: 좋은 생각이야.
4: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1: 그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정을 박은 자국이야.
4: 정을 박아? 왜?
5: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1: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0: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1: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0: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1: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2: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6: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 깍바위가 뭐라고?
1: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 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4: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7: 시험 봤는데 빵점 맞은 거 있지?
5: 빵점?
7: 약 올리지 마. 나 심각하단 말이야.
5: 에이, 그러게. 공부 좀 할 것이지.
7: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텐데. 그치?
5: 으이그, 냉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지.
7: 에휴, 말 나온 김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1: 지리산 천은사?
0: 어? 천은사는 지리산 노고단 아래 있는 절인데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한 곳이지. 828년에 인도의 덕운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 제일 선원으로 지정돼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남도 제일의 선수행 사찰이지.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지리산 천은사로 고고! 828년 인도의 스님 덕운 스님은 지리산에 왔다가 맑은 샘물을 발견하곤 그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2: 이슬처럼 맑은 샘물이 있으니 사찰의 이름을 감로사라 해야겠어.
0: 감로사 샘물은 정신을 맑게 해줘 많은 스님들이 찾았는데 그만 임진왜란으로 훼손되고 말았죠. 감로사 스님들은 훼손된 샘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3: 이놈의 구렁이가 또 나타났네. 그래, 샘물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구렁이를 잡아야겠어.
0: 스님이 샘을 지키기 위해 구렁이를 죽이자 어쩐 일인지 더 이상 샘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화재가 끊이지 않았죠.
4: 아, 들었어요? 감로사에 또 불이 났대요.
5: 아이, 감로사가 아니라 천은사야.
4: 아, 맞다. 아이, 샘이 숨어서 천은사로 불리게 됐지. 아, 그러기 구렁이를 왜 죽였어?
5: 아, 내 말이. 뱀이 절의 물길을 지켜줬는데 뱀을 죽이니 물이 마르고, 아, 물이 마르니 불이 나는 거라고.
4: 아니, 설마 우리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5: 아이, 그러게. 아이, 조심하자고.
0: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리던 이광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3: 현판을 바꾸란 말씀이십니까?
6: 네. 글씨를 물 흐르는 듯한 서체로 하여 물의 기운을 대신하는 겁니다.
0: 그렇게 이광사가 쓴 현판을 걸자 천은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고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7: 힘들어. 얼마나 더 가야 해?
0: 다 왔어. 여기가 바로 상선암이야. 나홍 스님이나 진흥 스님처럼 유명한 스님들이 수행하신 곳이지.
7: 아, 아유, 근데 난 못하겠다.
0: 뭘?
7: 수행. 경치가 너무 좋아서 수행이 안 될 것 같거든.
0: 핑계는? 하긴 상선암을 창건한 우번 스님도 흔들리긴 했지.
7: 우번 스님?
0: 좋아, 이번엔 우번 스님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우번 스님은 10년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상선암을 창건해 9년간 홀로 암자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번 스님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됐죠.
3: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말을 걸어봐야겠어. 저기, 잠시 저와...
0: 우번 스님이 말을 걸자 여인은 뒤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번 스님은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따라가던 우번 스님은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됐죠.
3: 분명 여인이 여기로 갔는데...
8: 나를 찾느냐?
3: 관세음보살님!
8: 그리 유혹에 약해 어찌 수행을 하겠느냐?
3: 오늘에서야 제 수행이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수행하겠습니다.

0: 우번 스님은 암자로 돌아가지 않고 산에 토굴을 파 수도 정진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축하하듯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 우번 스님이 수도하던 토굴을 우번대, 석종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종석대, 관세음보살이 현신에 서 있던 자리를 관음대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1: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0: 보물?
1: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2: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1: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0: 누렁이 따라가길 잘했네.
1: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좋지.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1: 용화사?
0: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일곱 과를 봉안한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3: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4: 포기해도 부처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0: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0: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5: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거라.
4: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0: 미륵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미륵산으로 향했고 지금의 용화사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5: 이곳은 미래의 용화 회상이 될 도량이니 이곳에 가람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0: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1: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0: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1: 근데 저 암자는 뭐야?
0: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솔암이야.
1: 도솔암?
0: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0: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3: 왜?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0: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1: 도솔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빈혈을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1: 도솔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0: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2: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2: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0: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1: 도솔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3: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0: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3: 그저 할 일이라뇨.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죠.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0: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3: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1: 도솔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4: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항상 밝게 살고 있다. 지난 일에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다. 지난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공연한 일로 슬픔과 걱정에 빠지면 얼굴이 어둡나니 마치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때로는 소리와 언어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는 거룩한 사업 아닌 게 없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0: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권세는 너네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보

경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안 세세 상행 보살도 국.

아비심내어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 제가 가면

인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

불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 영각 소복 계산불 포광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못자 모지사다야사다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재주의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0: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

는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0: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0: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나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0: 이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승려 완전 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재개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혜원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대구군이 제2석굴암에서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기치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쌓은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승려 완전복지 제도 시행, 케이블교 세계화 등 안정 위에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썼던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종도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할 수 없어 결심을 굳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의 출마 선언 핵심은 안정 속의 도약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거대한 변화와 갈등에도 대화와 인내로 화합 속의 종단의 안정을 지켜왔다며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해결 등 임기 내 성과를 짚었습니다.
2: 종단의 오랜 미결 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다양한 포교불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불교 박람회 등 한국 불교 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1: 특히 전통선 수행을 현대인에게 맞게 대중화한 선명상 보급으로 불교가 한층 더 젊어지고 역동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종교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와 호흡하며 불교의 저변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0: 이제는 안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진우 스님은 38대 총무원장 출마 선언을 통해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단 운영의 혁신입니다.
1: 먼저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와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에 맞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0: 선거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역할을 높여 위상을 향상시키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교구본사가 지역 포교와 행정의 주역이 되는 교구중심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복지와 재정 공약을 밝혔습니다.
1: 스님들께서 오직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0: 출가자와 불자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에 불교 콘텐츠 다양화와 재정 공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7대부터 추진해온 선명상 보급 사업은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 차원으로 지속해 세계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확대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포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 청년들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 37대의 굵직한 성과와 안정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의 도약을 제시한 진우 스님의 38대 총무원 청사진이 사부대중의 원력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교계 안팎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50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53명의 중앙종회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중흥을 이끌 진우 스님을 38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을 대표해 일감 스님은 진우 스님의 4년 임기를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의 문턱을 낮춘 시간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종교화와 인구구조 변화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선명상 보급, 불교 박람회 흥행 등을 통한 대중 친화적 행보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전기료 지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등으로 이끌어낸 승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종단, 국민에게 박수받는 불교를 이끌기 위해선 진우 스님의 지혜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마친 후보자들의 기호 배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경우 스님,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입후보는 경우 스님을 대리해 자공 스님이, 정념 스님을 대리해 삼혜 스님이, 진우 스님을 대리해 덕유 스님이 접수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마지막 거주자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별세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기림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201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을 거쳐간 4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별세한 뒤 처음 맞는 기림의 날입니다.

0: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겪으신 할머니들은 이곳 나눠주의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마지막까지 연구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1: 고 강일줄 할머니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뒤 국내외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 강일줄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나눔의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흉상으로 새겨 삶과 증언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 전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구겨진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권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다 라는 그 명쾌한 논리가 대법원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내지 못하는 외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1: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날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정치권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 제정과 입법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3: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오랫도록 기억하며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고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 앞으로도 저희의 역할이 계속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라는 이번 슬로건처럼 35년 전 피 맺힌 용기로 시작된 외침을 온전한 역사 정의와 제도로 이어가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세대의 몫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도심포교의 전형을 읽으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의 구주기 추모 달예제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생전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했던 수행자이자 어머니 같았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스님이 남긴 법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달예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경건한 목탁 소리가 경례를 가득 채우고 사부대중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번집니다. 한마음 선언 본원 주지 소임을 맡아 25년간 도심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연자당 혜원 스님. 법납 37년, 세수 80세로 원적에 든 지 어느덧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어제 연자당 혜원 스님 구주기 추모 달예제를 봉행했습니다.
7: 정말 우리가 이 도량에서 큰 스님 제자로 또 주지심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 오늘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이사장 해수 스님이 영단 앞에 차를 올리고 안양 본원 주지 해솔 스님과 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화를 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며 엄숙함을 더하고 신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제가 불자들 역시 정성껏 꽃을 공양하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호된 호령으로 경책하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었던 스님의 모습이 영정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수 스님은 혜원 스님이 다져놓은 포교와 수행의 토대를 이어받아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7: 스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셨던 도량, 우리 대중들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도량이 이렇게 큰 스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스님들도 연자당 혜원 스님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6: 선법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올린 추모곡 그 마음 그대로는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자 했던 혜원 스님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며 참석한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이고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할 만큼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혜원 스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길을

0: 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조근입니다.
1: 서울 남산의 도심 속 선명산 거점 충정사가 사찰내 공간을 문화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충정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매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 그림을 배경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 은은한 불교 장식과 매혹적인 향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남산 충정사가 새롭게 문을 연 충정 갤러리입니다. 사무 공간이던 1층을 비우고 남산을 찾는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 도심 속 선명상 보급의 거점 도량으로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충정사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3: 바쁜 일상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충정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쉬는 시간이 장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깊은 불심 속에서 자라온 성영록 화가가 전국 8도의 매화 향기를 쫓아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화려한 매화 줄기에 스며든 짙은 먹향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4: 선명상과 또 그 치유가 함께 있는 이 사찰에서 제 그림으로 또 그리고 제 그림 옆에 있는 향수 향기까지 해서 많은 분들께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2: 충정사는 이번 갤러리 개관을 시작으로 남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갤러리 안쪽 선명상 스튜디오에선 누구나 삼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법당에선 바루공양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 관광치유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하며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명상 등 불교를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 남산의 푸른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 선명상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안식처. 산문을 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만나는 독특한 불교 문화가 현대인의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대구 군이 제2석굴암에서 해조당 법등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며 인재불사로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례제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됐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구군이 제2석굴암 비로전, 해조당 법등 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지난 9일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앞서 문도 스님들은 법등 대종사의 부두존을 찾아 참배하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비로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법등 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스님의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6: 저는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불안 백미를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다른 소리를 잘하고 또 신도 공연을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다례제에 이어 지난해 법등 스님 열반으로 잠시 중단됐던 연등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됐습니다. 스님과 대학생, 능인 중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제2석굴암 연등장학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치며 불교계와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6: 학생들에게 도움이 나와 도움이 좋겠고 더욱더 이를 계기해서 공부를 잘해서 국가에 큰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5: 연등장학회는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등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제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후학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새로운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대전 형통사가 백중기간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고 선망 부모와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8일 2층 큰 법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초청 법.

목사로 합동천도제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엄스님은 과거의 업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뚜렷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내 큰법당에서 백중조상 천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 부처님

0: 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0: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은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사라 어짜. 업은 우리가 이 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이나 강의에 업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인공보 이야기 이런 이런 걸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 이야기는 그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 그 얘기를 안 잘 이걸로 인과응보가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뿐이 안 해요. 그래서 세계 철학자들도 업을 카르마라 해가지고 공통으로 카르마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업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어디에 저장됐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나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건 유식에서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식을 얘기하려면 인도의 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아마 용수, 무착, 세친의 보살이 있는데 우선 유식의 선지식은 세친, 바스반두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는 세친의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릴 거예요. 행위를 하면 종자가 남아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종자가 남아서 아래야식,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표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유식에는 여덟 가지 식을 언급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호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비식, 신식에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제6의식, 우리가 의식 있으면 살았다, 의식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제6의식이 안이비설신의 의식을 총괄한다.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 제7식 만화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식이에요. 안이, 비설신, 의. 그 다음에 칠식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제팔 아래에서 유식에서는 여덟 가지 식으로 언급한다, 인식한다는 거. 여덟 가지로 나눈다 이거요. 근데 제7, 이게 말라식, 이 제7식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기주의, 이거의 의식인데, 제7식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제일 먼저, 이거 에고의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7식을 이기주의식, 7식이 이게 이제 아주 자기 고집 피우고, 이건 악견, 나의 견해야, 내가 보니까 그래, 틀림없어, 이 고집 피우는 거, 악견, 아애, 나만 사랑해줘, 나를 왜 없음 여겨 존경해줘, 아애, 아치,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제 7식을 설명하는데, 악견, 아예, 아치, 그 다음에 아만. 이게 네 가지. 이게 제 7식이거든요. 이것이. 제 7식인데, 이건 에고의식, 이기주의의식이라는 게, 이것은 불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의 견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나만 사랑해줘라. 나 아치라는 건 이제 어리석음이죠.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만 공고. 이 아만심이 이제 문제죠. 내가 최고 잘났고, 나를 존경해주고, 아만심. 아만 공고 그러죠. 이게 제7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7식은 만화식으로서 이렇게 이기주의식이다라고 제8식이 아래야식이거든요. 제8식이 아래야식인데 모든 것을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 모든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 종자가 멸하지 않는다 해서 무물식이라고도 하고 또이 제8식이 이게 이제 요것도 한번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8식은 함장식 종자식 그 다음에 저장식, 저장식, 그 다음에 이 한번 여기 제8식에 저장되면은 없어지죠. 소멸되지 않아요. 몰입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무몰식, 그 다음에 재생 연결식 모든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감춰진다. 제8 아래에 저장된다. 종자식이 된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선근 종자냐, 악근 종자냐. 따라서 어느 종자를 오늘 많이 심었느냐. 저장한다. 저장식. 창고에다 저장한다. 무멀식 없어지지 않는다. 네, 몰입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게 제8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대승 주장인 유식과 조금 차이는 둬요. 달리해요. 유식은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주의 주장했던 아주 그 삼법인 같이, 인과응보 같이 그런 것을 아주 100% 말씀보다 설정을 잘, 유식에 대한 것은 말씀을 잘안 하셨죠. 그런데 용수보살로, 무착보살로, 세친보살로 해서 쭉 유식을 보면은요, 저는 유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음스님 유식,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식강의.
관음권 스님, 그 다음에 각성 스님 현재 살아계신 분, 그분 유식에 대한 강의도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식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유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해도 모자란 유식인데,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때 일어날 마음이 업이 된다. 이건 같은 얘기인데,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어지에 재어장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 제8식에 무조건 100% 저장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은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8식에 아주 100% 저장된다는 말씀.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부처님 말씀 보면 그것도 이 주식에서 저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상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요. 부처님은 그 업이 조건이 형성되면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업력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과 같다. 씨앗의 잠재력이 적정한 토양과 햇볕과 물들과 농부의 농사짓는 조건을 갖추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씨앗이 가진 가능성, 토양과 땅을 만나면, 심으면, 뿌리면 그게 조건이죠. 조건이 갖춰지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 씨앗이 가진 가능성이 무슨 잠재력,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발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가진 가능성에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래야식을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 아래 제8식을. 그리고 제우의식 아니비서 색성양님이 조금 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정하지 않고 조건으로서 업과 업의 결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건을 만나서 씨 뿌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충실한 열매가 있느냐, 부실한 열매가 열리느냐 문제다. 유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심식인데,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무경. 오직 식이다. 심식이다. 오직 심심밖에 없다. 그래서 유식인 거예요. 오직 유식자. 오직 내 마음 안에 인식하는 것이 밖으로 소현된 거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의 마음이 밖에 경계, 모든 건 삼나마다 눈에 보이는 건 내 마음에 비춰진 거야. 그래서 일체심절대 온유대사 해골물도 저녁에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안 보여서, 낮에 화난데 먹으니까 해골물이더라. 더럽다 깨끗하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었다 라는 설명하는 게 유식설명이에요. 이것도 황계나 일체유심조도 온유대사 해골바가지 얘기도 유식 얘기예요. 따지면 그래서 유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직 내의 인식 저장된 것에 대한 나타난 바다, 삼나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감이 다 달라. 그래서 오직 유식이지 밖에 경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죽어서 뭐 윤회가 않는다는 얘기라, 밖에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도 불교의 3대보살, 용수보살, 나가리주나, 무착, 아상가, 천친, 바수반두, 용수, 나가리주나, 화엄경 약창계 지신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 인도에서 가장 큰 존자, 대지도론, 바냐부 600부를 대지도론의 책에서 주석서를 바쳐서 쓰신 분, 용수, 대단한 분입니다. 나가리주나, 무착하고 세치는 형제예요.
바상가하고 바소 만드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무착은 대승이 있었고, 세친 동생은 소승대승 제가 잘안 쓰는데 이거 설명하면서는 써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형에 따라서 대승이 와서 유식사상을 형은 설계만 했고 사실은 마무리 지어서 모든 걸 회통치는 건 천친 세 동생이 다 맞춥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섭대승론 유식사상을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아래야식, 제8 아래야식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식무경, 오직 나의 인식에 대한 밖의 경계지, 내 인식이 없으면 밖의 경계는 없다. 유식의 시조입니다, 무착이. 대장엄경론에서는 정토왕생, 원생왕생, 극락세에 가려면은 원을 세워야 되고, 부처님이 극락세에 있다는 걸 믿고, 원을 세워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왕생한다는 것이 무착보살도 말씀. 윤희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음 생 극락세에 가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원견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 원하면은 남아미타불을 염하라, 염불하라. 야규중생 원생할라 꼭 당절당득 왕생이라.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극락세계 안락국에 태어나고자 원왕생 태어나고자 한다면 간절히 마땅히 왕생을 얻을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식에 대한 대가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바수반두. 유식론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은요. 이 세친은 소승에 있을 때 논소가 500부, 대승에 오셔가지고 논소가 500부, 그래서 천부 논사라고 그래요. 이 세친보살을 이런 때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천부 논사가 천친 세친보살이다, 바수반두다라는 거. 천부논사다. 소승에서 500부 논문이 500까지나 된다는 거예요. 논서가 따진다면. 그 다음에 대승이 와서 500부에서 전부 천부를 지었다. 많은, 젖을 제일 많으신 분.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그래요. 논문. 부처님 말씀을 주석 붙이는 거. 천부논사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 20성론, 유식 20논송, 그 다음에 유식 30송. 그 다음에 그 지은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유식에 대한 논부터 시작해서 아비달마 비바사론 같은 거. 이제 뭐 소승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론. 제가 소승 대승 잘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소승 논송을 나누는 걸좀 강의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소승이다. 대승 경전은 또 거기에 발달한 거다 해서 좀 옛날에는 좀 가치를 낮춰봤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직설 2개월 후에 결집된 진짜 부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비바사나 아비달마 구사로는 소승에 있을 때쓴 거고 염불왕생 이런 것도 거기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또 이분도 왜냐 유식 얘기하면서 왕생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인도의 중국의 큰 스님들이 왕생을 공부를 선양을 실천을 안한 스님이 거의 없다. 심지어 육조 회능도 남아미타불 여섯 자만 열심히 하면은 살아서도 남아미타불, 죽어서도 남아미타불. 그러면은 불로탄지 도소방이라 노력하지 않고 손바닥 튕기는 사이에 소방종토 극락세계에 도달 왕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형인 무착의 대승에 이제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 이제 법의 모양을 유식으로 표현하는 법상종인데
형이 무차

보살의 대승 법상을 세친이 이제 대승이 와가지고 그걸 계승했고 체계화하여서 유식사상을 완전히 정립해서 흥기시킨 분이 세친보살이에요. 바수반도 전친이라고도 하고.

타경, 삼부경, 사부경이 얘기하려면 반주삼매경. 반주삼매경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고 염불하는 걸 반주삼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조 삼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기에서는 보리유지가 번역한 건데, 정토 원생의 신앙을 선양한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신앙, 염불신앙을 선양했다. 세친보살 이야기예요. 세친의 완생론. 만약에 선난자 선녀인이 오념문을 닦아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도 극락세계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세친보살이 쓴 왕생에 나오는 말씀.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예배,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 예배하는 것. 지심김영예, 지심정예공양, 상리도사 사생자부.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자권문이라는 것은 원을 지어서 관찰은 여법하게 왜 남아미타불인가 왜 불러야 되나를 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고 부처님을 남아미타불 원하고 그래서 관찰해서 조견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다른 사람도 극락세계에 갈도록 해양하자. 그래서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오념문의 예배문, 찬탄문, 자권문, 관찰문, 해양문으로서 염불사상을 선양했다. 외계의 대상은 신식의 변현이다. 그 존재성은 식에서 의한 것이다. 외계의 대상, 약간 저기 얘기해 유심무경 이야기예요. 네네. 외계의 대상, 밖의 경계. 외계의 대상은 유식, 오직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오직 신식의 변현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래서 지금 유식을 제가 지금 제8 아리야식의 저장식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식의 변현이다. 아까는 소현이라고 제가 썼죠. 유식에서는 유식무경 얘기를, 유식 말고는 밖에 경계가 없다. 외부 경계, 외계의 대상이 내 마음의 심식의 변에서 나타난 것이다. 심식의 경계다. 심식에 따라서 나타난 바다. 그래서 검정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강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 그래서 자기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유식이 재밌는 게 유식은 뭐냐면 자기의 익힌 대로 봐요.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막 머리 풀어붙이고 막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예? 양반이 보고는 아이고 여성이 말이야 다소곳지 못하고 저렇게 막 예? 놀래서 저렇게 여성답지 못하게 저렇게 뛰어온다고 양반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산속에서 짐승을 잡는 포수는 튀어나오면 아 산속에 있어서 무슨 짐승이나 뭘큰 짐승을 만났는가 보다 노를 만나든 뭐든 놀래서 호두갑 뛰어나오는 것보다 자기의 분상에서 심식의 자기 익힌 바에 따라서 각자 얘기를 달리해요. 각자 얘기를. 소나무가 있다. 지게꾼은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수는 석가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것도 삼계 유심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삼계 유심. 욕계새끼 부새끼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삼계 유심. 유식으로 얘기한다면 삼계 유식인데, 내내 같은 얘기인데, 심여공화사 화재세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뒤에 계속 있는데 좀 요것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화가가 하얀 백지에 그린 그림과 똑같다, 마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네, 자기 분상을. 뭘 그릴 거니? 어떻게 표현할 거니? 한 가지 주제를 보고 그리라고 하면 각자, 초등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자기의 마음에 가진 심식 작용에 의해서 도화지에, 백지에 그려낸다. 이게 유식입니다. 화재 세간, 모든 세간을 그려낼 뿐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에 나오는 상계 유심이나 유식이나 마음에 그려진, 그래서 여기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하는데 갔어. 그런데 그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을 하는데, 화가의 마음은 몰라요. 이게 불교에서 안에 수행이 어려운 건데, 아, 그림을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는 다 해. 자기 분사에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엿대로. 파란 안경, 빨간 안경, 작게 해서 어둡다, 밝다, 좋다, 나쁘다. 근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마음은 몰라요. 이 마음 찾는 게 수행입니다. 화가의 마음을 찾는 게, 요 심야공화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해심일경이 유식의 소위경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해심일경. 이제 알아두세요. 유식의 소위경전이다. 교과서다. 식은 소윤대상 나오네요. 제가 설명한 게. 식은, 심식은 대상이, 밖에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심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유식은, 팔식으로 나누는데, 팔종으로 유식을 나눠요. 전오식이라는 건 감각의 식이에요. 보고 그냥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인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이게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요. 추리하고 추상하고 하는 거. 보는 걸로 끝나요. 안식부터 신식까지는. 제7식은 만화식, 만화스라는 건데 내가 항상 하다고 집착하는 식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항상 하다고 집착하는 식이다. 나가. 악연, 아예, 아치, 아만. 내가 공고하다. 자기에 집착하는 거. 나를 알아줘. 이기주의식. 나한테 베푸는 건 없어. 남은 뭐 하든 관계없어. 배부르든 배부르든. 내가 밥을 먹으면 돼. 예고의식, 이기주의식.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것이 제7식의 작용이다. 제8 아리야식인 저 알라야식, 아레야식이 나오는데 종자식, 저장식, 그다음에 함장식, 그다음에 이제 무몰식, 그리고 재생연결식. 이것이 이제 제8 아리야식인데 내가 씨뿌린 종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종자가 된다. 선근종자냐, 악근종자냐. 함장식 모두 다 감춘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찍어내서 그대로 간직한다. 감춘다. 저장식 저장한다. 빼놓지 않고 포장을 하는데 택배 보내나 하늘에도 새 나갈까 봐 완전히 저장해서 감춘다. 무몰식 소멸되는 게 아니다. 물에 빠져 아직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재생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식이다. 생사윤회를 한다. 재생연결식을 하는 것은 태어나야 재생, 다시 태어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식이다. 제8 아레야식. 중요한 겁니다. 팔식.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팔식 아레야식에서 제가 8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8식은 아레야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오식부터 제8 아리야식까지를 8가지씩, 아니비서신의 5가지, 제6의식 7가지, 제7 만화식, 제7식 7가지, 제8식 아리야식까지 8가지죠. 그래서 8식은 의식 세계다.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는

윤회의 식이에요. 의식 세계예요. 그래서 제 전오식, 제 6의식, 제 7식까지를 추의식이라고 그래요. 추의식. 보이는 의식. 그런데 제8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함장식이기 때문에 세 번뇌라고 그래요. 추번뇌, 세 번뇌. 전오식부터 제7식까지는 추번뇌. 제8 아리아식은 적을 세자 세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식은 의식 세계, 분별 세계, 유의법의 세계, 유루법의 세계, 육안으로 판단하는 세계를 이 여덟 가지 식이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붙여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의식 세계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별 세계예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반야 세계로 전환되는 거,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의식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의식 세계에서 그냥 익힌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본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주장해서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반야세계 공성 반야식의 평등성지 반야지에 가서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가지고 세계를 법계를 봐라. 함이 없는 법 보되 보미 없이 본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쫓아가는데 무의법이란 건 함이 없는 법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것이 이제 반야세계거든요. 셈이 없는 법. 그래서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대의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고 능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의식세계에 가지고는 괴로움에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뭘 해서 주식을 해도 돈을 벌었어도 만족을 못해.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해서. 영원히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욕심의 의식세계인데 그래서 반야바라밀따 공성 반야지혜의 무의법에 무루법에 해안과 불안과 천안 불안 세계에 가서 가야만이 그게 반야바라밀따요. 공성 반야지혜가 반야바라밀따 세계다.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구경에는 열반하고 성불하고 가피 있고 능히 일체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 소멸됐는다. 반야바라밀도 의지해라. 반야세계 의지해라. 전식득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의식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굴러서 얻어라. 의식세계에서 그냥 내 본대 느낀 대로 싸우고 시비 걸지 말고, 응? 선소작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해서 지혜를 얻어온 것이 그래서 유식에서 제일 제가 중요시하게 하는 게 전식득지 의식세계를 굴려서 전해서 그리 가면 고통이야 유턴해서 굴려서 지혜를 얻어라 반야지혜를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열애사지로 가라 열애사지 이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 지혜로 얘기했어요 선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유리의 팔식을 전하여, 열애의 유식에, 유루, 셈이 있는 거, 108번이 있는 거,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를 굴려서 무리의 팔식과 상응하는 사지를 얻는 것,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것. 여기서 이제 전오식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인데, 그 설명을 이거 썼는데, 중요해서 썼어요. 전오식이 선소작지다. 안이비설신까지 식 선소작지다. 이걸 전해서 굴려서 선소작지를 득해라 얻어라. 전식 득지. 제6의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득해라. 제7식 예고의식 만화식 아예 악견 아치 아만을 굴려서 평등성지 너만 옳고 내만 암만 한계라 모두 다 평등해 다 공경할 대상이야 너만 잘해달라고 하지 마그 사람도 존경스러운 존재야 이 얘기입니다
평등성지

제 발치액을 굴려서 아래아시계 이게 제 발치 요것은 그래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이 대원경지가 부처님 최고의 경지죠. 마지막 경지가. 그래서 전호식을 굴려서 선소작지를 얻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처님 과에 부처님의 성불의 과에 이르러 유류의 전호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지에 유류의 전호식 아니 빚을 씨는 자기 업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셈이 있는 번뇌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유류라는 건 셈이 있다. 셀루자 있을루자 유류의 전호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 지혜다. 그 다음에 제 육의식을 굴려서 전하여 제 유의식을 전식 전하여 득지 요관찰지를 얻어라.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 지혜. 여러분들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교나 하다 보면 맞아.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나? 부처님 말씀이. 불가사의한 의심이요. 우리는 육안 가지고 판단하는데 천안의 세계, 응? 법안의 세계, 해안의 세계, 불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묘관찰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자들이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는 건 의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해야 공부가 된다.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7식은 평등성지다. 제7식을 벌려서. 왜냐하면 에고의식, 자기 이기주의식, 자기만 옳다는 아만 공고식,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아예의식, 나의 견해는 이래, 나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나견에 그러한 것은 아니야. 평등해.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체 내 생명, 무량공동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너만 위해달라고 하지 마. 무루의 지혜액을 증득하는 것이다. 평등성지는. 셈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유류를 떠났어. 범부 유정들이 평등 이래를 관하여 범부 우리 중생들이 평등해서 한결같이 똑같아. 차별심을 읊해. 노안할 차별심 읊해. 잘나고 안 되고 뭐 열등심이고 뭐고 분별심 차별심 하지 마. 평등성지에 가서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대자비심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보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 교화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지혜. 제8식을 굴려서 아래아식을 굴려서 대원경지 해인산매라고도 하죠. 해인산매. 바다가 맑아야 모든 게 비치지. 거울이 깨끗해야 더러움 안 비쳐. 깨끗이 맑아야 큰 원만이 맑아야 모든 지혜가 비쳐. 대원경 큰 거울이 있는데 티끌 하나도 없이 먼지 없이 깨끗해. 내 얼굴 가져가면 그대로 다 비쳐. 바닷물이 맑으면 모든 삼라문생이 다 비쳐. 그래서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람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대원경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느냐면, 제8 아래야식에 너의 지금 현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것이 전부 사진에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제8 아래야식이라는 데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한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겠어. 그냥 용서도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용서도 원래 용서는 없어. 용서할 것이.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혜에서 본 CCTV는 소멸되지 않아. 그대로 틀으면 그대로 다 나와. 저장식이라 했잖아. 우리가 찍어서 저장하잖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뭘 찍어서 저장하잖아. 모두 다 함자. 거기다 모두 다 감춰놓잖아요. 종자가 된다. 성근종자, 악근종자든 종자식이 돼서 저장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이다. 다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 무경이니 이런 얘기를 전치뚝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뇌에 하는 일은 CCTV에 찍히듯 마음은 찍히지 않지만 내 마음 상태까지 전부 찍힌 것이 종자로서 저장돼서 감춰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 태어난도 받고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게 태어났는데 계속 이어진다, 상속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려면 유식 20, 유식 30송 같은 것은 30가지로 나눠져서 30가지 송으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식 30송, 유식 20송 그러는데 그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공부하시고 관음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식에는 최고의 대가거든. 그래서 관음 스님의 그런 그 강의 한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관음 스님의 강의 해가지고. 그래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유식하고 구사는 어려워서 13년, 15년을 해야 완전히 터득한다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유식과 구사로는, 유식론과 구사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흐름은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제 법문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내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0: 포함한 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전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척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이 여러분들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정말 가족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마음은 더불어 산천초목과 우주 전체가 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둥글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한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또 그런가 하면 모두가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났으니까 상대와 나와 부딪히지,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리가 있나, 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딪힘이 있으니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주 법계에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참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조건 없이 모든 일체 재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들 앞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된 마음으로서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할더라도 그건 영원히 세세생생의 열의 집에 뜻을 같이 하고 우주 전체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퀴의 생산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이 한마음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서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허다무태 일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렇고, 옛날에 무술 하는 사람들도 즉 말하자면 신검을 만들려면,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기술자가 되려면 얼마나 내 혼을 쏟아서 거기에 포괄적인 마음으로서 이 정성을 다해서 내 혼을 다 집어넣고 다 해야만이 기술자가 되고 신검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신검이라는 그 뜻은, 그 신검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신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신검으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바칠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그 대위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이라면, 그 자비의 마음이 즉 신검의 자비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첫째는 나의 무명 악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세상 만사의 모든 거치 돌아가는 그 두란인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셋째는 거치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거치거치 사랑하면서 거치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 이치를, 그 섭류를 모두 터득하고 알게 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다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은 그 몸뚱이 자체가 영원화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기 위한 그것도 방편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한데 합쳐서 거치 서로서로에 통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서 둘이 아니듯이 이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다의 물이지 어찌 빗방울, 개개인의 빗방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개인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자,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생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진화돼서 다시 태어나고 모습을 갈아서 다시 태어나고 발전이 돼서 다시 재현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이러는 그 자체를 바로 생산처라고 합니다. 자동적인 생산처, 우리의 마음에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울렸다 하면은 생산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듯이 자꾸 바꿔서 재현이 돼서 자꾸 생산이 돼서 영원하도록
영원히 끝일 바가 없듯이.

즉 태어난다, 멸한다 이런 것이 없이 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그런 것이 없듯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리를 우리는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주고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본래부터 말입니다. 우리 그거를 이 우주의 크나큰 광대한 섭리를 알아보기 위하고 이 산하대지의 광대한 그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려면 나 몸부터 벌써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나가 산다, 나다 이러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은 공동체인 것이 뭐냐 하면은 몸속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종점이요, 종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억 전에 미생물로 진화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없는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까지 진화돼서 온 자체가 바로 자기 이 진화된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과 더불어 내가 미생물에서부터 내가 됐다는 걸, 내가 이렇게 미생물에서 하나가,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온통 내 몸뚱이를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그 집합소에 그 마음의 씨가 여러 개가 바로 여러분들 몸뚱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발점에서 미생물이었는데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종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몸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속에서 또 종점이 아닙니다. 연방 모였다가 불덩이가 한번 탁 날라서 툭 터지고 또 쓰러지고 또 툭 터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우주의 섭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듯이 태양도 그렇지만 모든 자체가 그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4대가 턱 터져서 보면은 그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원소 자체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로 한다든가 분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원자로 분리가 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애가 어른이 되고 그러듯이 또 그 분자에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분류돼서 그 마음의 씨가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속에 지금 시발점에서 조그마한 마음의 씨였는데 지금 그 몸뚱이 속에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류가 석류 안에 그 씨앗이 많이 들은 것처럼, 근데 그 씨앗이 석류 안에 많이 씨가 들은 그 석류를 그냥 석류라고 하지, 그렇죠? 석류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그 개개인의 그 모습과 의식 또는 그 생명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는 일이 없죠. 그건 왜냐 하면은 이 빗방울이 다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라고 하듯이 우리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씨입니다. 의식이. 그래서 자기가 뭐를 먹어도, 허다무때 사과를 하나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없습니다. 수십억 개 생명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은 이 4대가 그냥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씨를 많이 해놓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들을 아마 이렇게 모습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해놓진 않을 겁니다. 하나, 이 우주의 섬유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우리가 점점 풀어나가게끔 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씨입니다. 석류 하나의 씨 하나에 석류가 하나가 열리면 그 석류 하나 안에 그 씨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의 씨 하나가 본리에 볼 수도 없고 진리에 질 수도 없는 마음의 씨 하나가 그렇게 많은 그 악업 선업의 씨를 그렇게 많이 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었다. 내가 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그냥 하나가 들어가면 서로 먹고 사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입을 빌리고 손을 빌리고 눈을 빌리고 귀를 빌리고 냄새를 코를 빌리고 이 몸뚱이 전체를 다 빌려서 집, 그 생명들의 집 노릇을 하고 집합소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관리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릅니다. 그러니까 기르기 보담도 그것이 바로 즉 자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발점의 미생물이 지금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이라고 하시죠? 동물은 위대하다고 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아서 내 자생중생들이 모두 진화되고 창조가 되고 바로 화신이 되고 응신이 돼야 천백억 화신으로서 바뀌어서 이렇게 천도가 되어야만이,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민생물을 벗어나고 부처도 되고 법신도 되고 일체가 다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모두 그 안에 마음 한마음 안에서 모두가 출연을 해서 응신으로 응해줘서 놔두니까. 그래서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의 발전을 못해서 우리가 미생물이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에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속을 보면은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억과 광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몸속에 보면은 바로 자기가 미생물에서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물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물주머니의 어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무슨 산화돼지의 턱 트여진 허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앙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들이나 몸뚱이가 또 어항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뭐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내 자유껏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껏 자유스럽게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마음도 내 자유스럽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뭐이 또 다릅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이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뚱이 이 술의 바퀴에서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항 속이라 하면 우리가 공기 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공기 주머니를 벗어나서는 한 치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비는 것과 같이 기복으로 돌아친다면 더욱 더더욱 자기 마음은 자기 그 업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항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음도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의 세계에 바로 정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의 조건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없어야 개개인들이 다 나는 내가 없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 힌트는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천체 망하게 하는 것도 그놈이요, 그놈들이요. 그러니까 내 한 몸속에 있으니까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놈도 그놈이요, 돈을 많이 벌게 한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이 거치 먹는 것이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뭐를 줬다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줬다가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의 내가 있는데 어떤 거를 줬는데 내가 혼자 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바로 나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아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보고선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되고 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자랑스럽게 잘한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떼어넘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이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서 만약에 이 각오음이 없이 신족 각오음이 없이 각오올 수 있다면 하는데 이건 모습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족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이 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다 가보세요. 다 여러분들 안방에는 뭐가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아시죠? 냉장고에 뭐를 해놓고 왔고 마음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다가 보고 온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어디서 온 거를 알고 내가 각오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런 산천 초목들도 서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